10월 15일 목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첫 곡으로 장미화의 웃으면서 말해요 함께 들었습니다. 참 노랫말이 참 새삼스럽게 좋은데요. 예쁘게 말해줘요. 네, 사랑한다는 그 말을 웃으면서 말해요. 별일 없이 지나가는 하루가 참 좋은 날이라는 걸 점점 더 많이 깨닫게 되죠.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의 하루가 별일 없고 우리의 오늘도 아무 일 없이 순조롭길 바라면서 러브레터도 아침을 기분 좋게 만들어 드릴게요. 김원기님께서요. 별일 없니? 조만간 만나자 라고 매번 말하는데 서로 바쁘게 지내다 보니 만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목소리 듣고 짧게나마 소식 전하고 살아갑시다 하셨어요. 그래요. 매번 만나고 이게 목소리 들을 때는 저도 그래요. 막 통화할 땐 당장 만나고 싶고 그래서 그런데 또 전화 끊고 나면 뭐 이거 저 눈에 닥친 것도 이게 뭐 눈에 보이는 거 바로 눈앞에 닥치는 거 이런 것들 하다 보면 또 소원해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목소리 듣고 짧게나마 소식 전하는 거 좋아요. 김원기님 맞습니다. 이상희님께서는 아무 일도 없는 날이 행복하다는 걸 아는 나이가 저도 된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보통 날이야말로 진짜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크크. 오늘 하루도 별일 없이 잘 보내보아요. 현미 누낭 크크. 어허. 고마워요. 네, 별일 없이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지내는 행복한 날들 러브레터와 함께 해주셔서 이상희님 고마워요. 김원기님, 이상희님 두 분에게 햄버거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목요일이면 일주일 중에서 살짝 지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힘내시라고 오늘 특별 선물로 햄버거 세트 모두 50분에게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 여러분의 소식 보내주시고요. 가을의 낭만을 즐기는 이야기도 좋고 축하하고 싶은 사연도 좋고 보고 싶은 사람 얘기도 좋아요. 속 답답한 얘기도 좋으니까요. 어떤 얘기든 편하게 보내주세요. 또 듣고 싶은 추억의 노래 여러분의 애창곡만 보내주셔도 방송에 소개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모두 50분에게 햄버거 세트 선물로 드리니까 부담 갖지 말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나 콩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어요.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저는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0: 의약약품.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의약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2: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차.
6: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7: 메디힐 토너 패드.
8: 한국간재단 이사장 병관수입니다. 매년 10월 20일은 간의 날입니다. 간암은 소리 없이 자라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간염이나 간경화가 있으시면 6개월마다 혈액검사와 간초음파 두 가지 검사를 꼭 받으세요. 꾸준한 검사가 간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9: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10: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1: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2: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13: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14: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 복음 못 받거든요.
15: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2: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김만수의 별, 달, 장미, 백합 2665님 신청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세요. 이상배님께서요. 방송에서 청취자들이 해외에서 듣는다는 사연들을 듣기만 했는데 지금 제가 직접 일본에서 듣고 있으니 마치 한국에 있는 것 같네요. 가족 여행 왔는데 집사람과 딸이 말다툼해서 속상하네요. 의견 충돌이 있네요. 화해하고 마음 편히 여행하면 좋겠습니다. 여긴 오사카입니다. 아, 아침부터 네, 다툰 거예요? 오늘 일정 놓고 다툰 겁니까? 오사카, 네. 이상배님, 그래요. 근데 가족 여행 가셔서 러브레터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고 너무 감사한데요. 이 가족 여행 외국으로 가기 전에 요즘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뭔가를 받는데요. 뭐

한 10개 정도 써가지고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래요. 맛집 찾아가서 줄 설 때 투덜거리지 말고 또 거기 가서 이거 먹으러 여기까지 왔냐 이런 말 하지 않고 아무튼 요즘 아이들은 좀 달라요 우리랑. 거기 가서 뭐 우리 뭐 오사카 성, 오사카 가면 그렇잖아요. 오사카 성 막 이런 유적지 막 이런 거 가는 게 아니라 뭐 맛집 아무튼 그것도 줄을 엄청 서가지고 먹어보면 별것도 아닌데 사진 찍고 막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좀 다툰 거 아닐까요? 예, 그런 거 다 뭐 용인하고 해야지 부모님하고 같이 가준답니다. 정말 아, 예. 빨리 화해하고요. 요즘 젊은이들의 그런 여행 방법도 같이 즐기시는 걸로 아셨죠? 오사카 여행, 일본 여행 잘 마무리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배님 감사해요. 함께 해주셔서 햄버거 세트 드릴게요. 9484님께서는요. 야근하고 퇴근하는 교도관입니다. 오늘도 편안한 곡 부탁드립니다. 현미 누나 감기 조심하세요. 진심 진심 팬입니다. 아유 교도관님. 전 드라마로나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드라마로 시디스로 된 그 드라마였는데 그거 보면서 참 교도관이라는 직업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아는데 네 화이팅입니다. 얼른 가서 쉬세요. 좋은 음악들 준비 많이 해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햄버거 세트 오늘 특별 선물 드릴게요. 3074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난감 도서관이 없는 군과 읍 지역으로 영유아 장난감 대여 및 놀이 해주러 다니는 찾아가는 돌봄 교실 전담 교사입니다. 방송 잘 듣고 있어요. 오호. 엄청 에너지가 많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유아, 장난감 대여, 그리고 또 놀이까지 해주셔야 되면 마음은 항상 밝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에너지 많이 소모될 테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근데 장난감 도서관이 곳곳에 다 있군요. 애 키워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아휴 손주볼 그 날은 여원하고 네 기약이 없고 이런 아이들 이런 정보가 제가 좀 없어요. 장난감 도서관이 있군요들. 수고 많으시네요. 3074님 아침부터 화이팅. 역시 햄버거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구문서님 윤수일의 갈대 청해 주셨어요. 사랑은 나그네 갈대인 줄 알았더라면 요즘 또 갈대 볼 수가 있죠. 3529님 오은주의 사랑의 포로 정해 주셨어요. 같이 들을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7256님 사연이에요. 가을 하늘이 이쁜 아침입니다. 시골은 벼베기가 한창인데 일요일 비 소식에 더 분주합니다. 남편이 벼를 베고 곡물통이 가득 차면 농협 미곡 종합 처리장으로 저는 벼를 싣고 나릅니다. 오늘도 힘내서 일할 수 있도록 저희 부부에게 도시의 맛을 느낄 수 있는 햄버거 세트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트. 아이고, 드려야죠. 드려야죠. 두 분이서만 지금 벼베기 수확하고 계신 거예요. 아, 남편이 베면 또 7256님께서는 그걸 싣고 농협 미곡 종합 처리장으로 가시는군요. 화이팅. 예, 햄버거 세트 두 개 드릴게요. 두 분이서 같이 드세요. 오늘도 화이팅. 아유, 참. 이럴 때는 저는, 아, 제가 시간이 나면 가서 도와드리고 싶어요. 네, 진심입니다. 1956님,

사연이에요. 생일인데 혼자서 밥 먹으려니 눈물 나네요. 현미님이 축하해 주시면 힘날 것 같아요 하셨어요. 아니 오늘 생일인데 왜 혼자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 아침은 집에서 혼자 하실 수 있죠. 친구들한테 연락하세요. 네, 지인들한테. 오늘 생일인데 내가 쏜다. 다들 와라. 아셨죠? 생일 축하할게요. 축하해요. 네. 오늘 특별 선물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 활짝 한번 웃어봐요. 생일 축하해요. 7142님께서요. 러브레터 들으면서 출근 중입니다. 어제는 가게에서 김밥을 100줄 에? 혼자서 말았더니 오늘 엄청 피곤하네요. 어깨도 뻐근하고 허리도 아파요. 저에게 토닥토닥 해주세요. 이제 일하러 들어가 볼게요. 현미 언니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어제는 왜 백주를 혼자서 하셨을까요? 사정이 있었을 텐데 아르바이트생이 뭐 안 나왔대거나 어쨌건 와, 수고 많으셨네요 어제 정말. 어깨도 뻐근하고 허리도 아프시다 그랬는데 어깨 이렇게 스트레칭 하는 거 귀 쪽으로 약간 어깨 쭉 올렸다가 툭 내려뜨리고 한번 돌리고 화이팅! 7142님 오늘도 화이팅이요. 햄버거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최영식님 방주연의 오솔길 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5772님께서는 산울림의 내게 사랑은 너무 써 청해 주셨어요. 아 잔잔하게 네 들어볼게요. 신청곡 두 곡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너와 나의 이야기, 그래도 인생. 오늘은 박혜숙 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이 글을 쓰기까지 많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간절해서 저는 70평생 동안 가슴속에 묻어둔 이야기를 세상 밖으로 드러내려 합니다. 저는 1985년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몹시 추웠던 어느 날 아들 재혁이를 낳았습니다.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혼모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반짝거리는 눈망울을 보면서 수많은 갈등과 반대 속에 아이를 낳은 것이 너무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은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저로 인해 마음고생을 하셨던 아버지께서 갑자기 간경화로 쓰러지셨고 허무하게도 두 달 만에 세상을 뜨셨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저 때문에 병이 생긴 것은 아닐까 후회되고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제가 앞을 잘 못 보시는 엄마를 챙겨야 했고 그때부터 아이를 혼자 키우기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반대하셨던 이유들이 모두 현실이 되어 나타났고 결국 아이는 아빠가 데려가서 키우게 되었고 저는 사랑하는 아들과 슬픈 이별을 하고 말았지요. 갓난쟁이 아들을 보내면서 저는 아들 앞에 나서지 않기로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보고 싶어서 그 집 주변을 맴돌기도 했고 남 몰래 지켜본 적도 많았는데요.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쯤 멀리서 한번 바라본 것이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때 아이와 눈이 마주쳤는데 아이는 무슨 생각이라도 하는 듯 저만치 걸어가면서도 제 쪽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아들과는 소식이 끊겼습니다. 어딘가로 이사를 가버렸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고요. 세월이 흘러 어느덧 아들도 40대가 되었고 저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들만 생각하면 늘 가슴 한켠이 시립니다. 아마 아들은 저를 아예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들은 얘기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제가 이렇게 한 번쯤 다시 보고 싶어 하는 것도 모를 겁니다. 제가 경찰서를 찾아가 유전자 등록을 해보려 하였으나 쉽지 않았습니다. 그냥 잊고 지내려 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보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한 번도 제 마음속에서 떠난 적이 없는 아들 재혁이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들의 삶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저 잘 살고 있구나, 잘 커졌구나, 눈으로 확인하며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아들의 이름을 소리내어 불러보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듣고 있을지 모르는 아들에게 꼭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재혁아, 그저 어디에서든 잘 살고 있기를 바란다. 살아생전 너를 만나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참 행복할 것 같구나. 사랑하는 내 아들, 하나뿐인 혈육 재혁아, 엄마가 많이 미안하고 보고 싶고 정말 많이 사랑한다.

주현미의 Love Letter, 그래도 인생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이미자의 그리움은 가슴마다 였습니다. 아, 이은자님께서 사연 들으시고 사연을 듣는데 눈물이 나네요. 사연자님 아들 꼭 만나시길 기도합니다. 힘내세요 해주셨어요. 박규희님께서는 가슴이 찡하네요.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사연자님 힘내세요. 이렇게 또 문자 주셨고요. 2088님께서 사연 들으며 저도 부모 마음인지라 눈물이 나네요. 보고 싶은 아드님 꼭 한번 보실 수 있길 바라봅니다. 참, 네. 5728님께서는 제 역시 이 방송 꼭 들으시면 제 역시 기다리시는 어머니 꼭 한 번만이라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아드님께, 제 역시께 이렇게 당부를 해주셨어요. 아유, 정말요. 이 방송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3847님께서는 세상 살다 보면 만나야 될 사람은 어떻게든 만나게 되는 기적이 생긴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해주셨어요. 아, 우리 러브레터 가족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지금 한마음으로 이렇게 기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면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아유, 박혜숙님, 40년 넘게 마음속 깊이 간직하신 그리움을 이렇게 용기 내서 밖으로 드러내셨는데요. 잘하셨어요. 비록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혹시라도 아드님께서 러브레터 듣고 계시다면 박혜숙님의 진심이 그대로 전해졌을 겁니다. 아유, 얼마나 그 오랜 세월 가슴에 사무치는 그리움이 깊으셨을까요? 감히 저로서는 짐작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사연 주신 박혜숙님에게는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리고요. 그래도 인생에선 월말에 두 분 선정해서 고급 블랙박스 드립니다. 그러니까 러브레터 홈페이지 그래도 인생 게시판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세요. 4868님 신청곡 주셨는데요. 현미님, 저 오늘 독감 예방주사 맞으러 갑니다. 무척 의미 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만 65세를 맞아 처음으로 무료 접종이거든요. 기분이 좀 묘하네요. 이용해 잠들지 않는 시간도 들려주세요 하셨는데 올해 만 65세면은 61년생이세요? 저 왜 이런, 제가 원래 숫자에 엄청 둔한데 왜 이거 61이라는 숫자에는 왜 이렇게 민감한지. 만 65세면 61년생 이게 왜 저절로 계산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저도 올해 무료로 맞을 수 있는 건가요? 아이고 기분이 묘하시다 그랬는데 그 기분, 묘한 기분 나눠 갖자고요. 신청곡 잠들지 않는 시간, 앉는 시간 이용해, 네, 노래 들려드리고요. 독감 예방주사 잘 맞고 오세요. 햄버거 세트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선수 시절 국제경기에 참가하며 다양한 나라의 5성급 호텔을 경험했는데요. 그때 느꼈던 호텔 침대의 편안함을 베스트 슬립에서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5성급 호텔 침대 같은 편안함, 여러분도 경험해보세요. 5 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2: 갱년기라던 영주 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3: 푹 잤다.
2: 은정 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 씨.
4: 우리 엄마 예쁜데?
5: 생약 복합 성분 함유 페라민 Q.
2: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6: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7: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6: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8: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9: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택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10: 주현미의 러브레터. 5652님께서요. 저는 지금 DMZ 평화의 길을 걸으며 듣고 있어요. 어제는 약 30km, 오늘은 28km 정도 걸을 계획입니다. 아침 일찍 걷기 시작해서 8km 조금 넘게 걸었어요. 빗방울이 한두 방울씩 떨어져서 버스 정류장에 잠시 앉아 문자 메시지 보냅니다. 오늘도 훌륭한 방송 감사합니다 해주셨는데요. 아니 사진을 지금 이게 지금 이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이신 거예요? 혼자 걸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DMZ 그 지역을 와 너무 아름다운데요? 이게 지금 그 뭐라 그러죠? 그 갈대 왜 색깔 있는 갈대 요즘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와 30km를 네 걷고 오늘은 28km를 걸으시고 호호 네 아 이거 아 5652님 짱인데요. 햄버거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오늘도 걷는 거 아주 감상하시면서 좋은 하루 되세요. 부럽습니다. 김서영의 선물 1부 끝곡으로 준비했어요. 같이 듣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출근길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업하는 곳도 많아졌으니까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행주에서 가양대교 쪽인데요. 작업 여파가 더해졌습니다. 여의도 구간에서 정체고요. 반포에서 영동대교 쪽으로도 작업 정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쪽입니다. 홍제램프 부근에서 차선 작업 중이라 성산램프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보니까 출근 시간대 이후 정체가 새롭게 만들어진 곳이 있는데요. 광주 원주고속도로 초월 부근입니다. 원주 쪽으로 2km 구간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안산 부근에서 막히고 있고요. 반월터널에서 부곡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또 용인에서 양지 터널 쪽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이 노래에서 How you want 제 이름이 들렸다면 당신은 상하 가족. 아침 5시 가장 먼저 만나는 이야기.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How you want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0: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에도 응가은, 거꾸로에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1: 요즘 AI 많이 쓰고 계시죠?
2: 친구와 사이가 어색해졌다면 조금 시간을 더 봐.
3: 그래, 먼저 연락할 필요는 없지.
1: AI의 답에 그대로 맞춤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다른 의견도 들어볼까?
4: 나 오늘 수빈이랑 싸웠거든.
5: 네가 먼저 마음 열어봐봐.
1: AI의 맞춤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협의회.
6: 사랑하기 때문에
0: KBS.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 첫 곡으로 송골매의 한 줄기 빛 함께 들었습니다. 7842님 신청해 주셨죠. 7680님께서요. 현미님 아내가 7박 8일 일정으로 중국 성지순례 여행 간 지 3일째 되었어요. 그래서 60대 후반인 저 혼자 요즘 독거노인 생활하고 있네요. 저는 평소에도 늘 우리 집 가사 도우미 역할을 해와서인지 혼자 먹고 사는 문제는 애로가 없는 것 같아요. 허정란 여사님, 중국 성지순례 안전하고 즐겁게 잘하고 오세요. 하트 뿅뿅뿅뿅뿅. 아, 네. 아니, 근데

0: 혼자 독거노인 생활하고 계시다는데 은근 즐기시는 거죠 지금? 혼자 먹고 사는 문제에 애로가 없으시고 아주 어떤 땐 정말 혼자 있는 시간이 정말 헐가하고 좋을 때 있어요. 그런 기간인 거죠? 네, 7680님. 이제 3일 지냈으니까 곧 돌아오시겠네요. 햄버거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오늘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모두 50분에게 햄버거 세트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누구와 함께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 어떤 얘기든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듣고 싶은 추억의 노래만 보내주셔도 돼요. 방송에 소개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모두 50분 선정해서 햄버거 세트 선물로 드리니까요. 문자나 콩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어요.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몸이 무겁다고 느껴질 때 이너 바이오랩에서 순환결 바이옴, 만두가게 바로 그 맛 전설의 왕만두에서 만두와 찐빵, 한국 A&D에서 최신형 가정용 디지털 혈압계, 국내산 염소 사용 알프스 염소에서 염소 진액 세트, 가을에 절정을 만나는 숲 화담숲에서 4인 입장권, 45년 전통 명가 산맥에서 쑥 굴레떡과 영양 찰떡 세트, 무설탕 장기 숙성 시그니초에서 명품 천연 발효 현미식초, 가족 건강을 챙기는 한끼 푸드에서 신선한 완도산 활전복죽,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 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지르는 건하찌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원용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도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으면?
2: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면?
1: 남은 전기로 전기차 충전도 하고
2: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1: 지나친 상상은 이 도시에 이롭습니다. GH에선 이 모든 게 현실이 되니까.
3: 실제로 이뤄내는 능력, 도시를 바꾸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안홍열 시인의 어떤 주례사입니다. 주례를 서기 위해 과거를 깨끗이 닦아 봉투에 넣고 전철을 탔는데 맞은편 자리에 앉아있는 노부부의 풍경이 예사롭지가 않다. 키가 아주 큰 남편이 고개를 깊이 숙이고 키가 아주 작은 아내의 말을 열심히 귀 기울여 들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 학동 같다. 그렇다. 부부란 키를 맞추는 것이다. 키를 맞추듯 생각도 맞추고 꿈도 맞추고 목적지도 맞추는 것이다. 그렇게 살다가 내릴 역에 다다르면 눈빛으로 신호를 보내 말없이 함께 내리는 것이다.

느낌 한 스푼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해와 달의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서는요. 안홍열 시인의 어떤 주례사 함께 했는데요. 근데 이 시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키를 맞춰서 이야기를 듣는 노부부의 모습에서 사랑하며 지내온 오랜 세월이 느껴지죠. 키를 맞추는 것처럼 생각도 맞추고 꿈도 맞추고 목적지도 맞추는 부부.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네요.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2010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하동 섬진강에서 제첩 잡고 있어요. 오, 파란 하늘, 은빛 사장, 푸른 물결이 아름다워요. 사랑해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해주셨어요. 제가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 물었더니 이렇게 답을 주신 거죠. 하동 섬진강에서 제첩을 잡고 계신 2010님. 그렇군요. 저 어느 그 지역쯤일까 저 혼자 그려봅니다. 머릿속으로. 제가 이제 하동에 가서 섬진강 그쪽 뚝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그 제첩 그 잡는 배가 이렇게 머물러 있던 그 모래사장이 생각나는데 그 배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아, 은빛 사장, 모래사장, 푸른 물결. 감사합니다. 갑자기 제첩국이 먹고 싶어져요. 뽀얀 국물에 네, 부추잎 살짝 좀 떼어놓고. 아하, 네, 2010님 화이팅! 햄버거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2329님께서는요, 딸, 사위, 손주들이 놀러 왔다가 어지럽히고 간 다음 러브레터 들으면서 뒷정리하느라 땀 흘리고 있어요. 하나 둘씩 물드는 단풍이 이뻐요 하셨네요. 아이고, 놀다가 이제 가고 나면 뒷정리. 네, 그런 그 약간 그 쓸쓸한 여운도 남죠. 가을 같은 네, 그런 느낌. 단풍이 이뻐요. 이쁘죠. 2329님 뒷정리 하시면서 또 러브레터 아직 많이 노래 좋은 노래 많이 남았으니까 함께 해주시고요. 역시 햄버거 세트 드릴게요. 임동진님 김수희의 고독한 연인 청해 주셨어요. 어허. 나훈아의 내 삶을 눈물로 채워도 이 노래는 4115님께서 청해 주셨고 문경자님, 신명숙님, 2143님, 교회 많은 분들께서 최진희의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어도 청해 주셨습니다. 이어드릴게요.

0: 달콤한 아침 주현미의 러브레터.
1: 주현미의 러브레터 0606님 사연이에요. 저는 일산 다나은 한방병원에서 환우분들의 차량 운행을 담당하고 있는 운전기사입니다. 매일 항암과 방사선 치료 등 힘든 치료를 받으러 가시는 길이지만 러브레터에서 나오는 따뜻한 음악과 현미님의 목소리가 환우분들께 작은 위로와 휴식이 되어줍니다. 오늘도 치료 잘 받고 계신 우리 환우분들 힘내시고 꼭 건강하게 쾌차하시길 마음 깊이 응원합니다. 아유, 이렇게 이 소망을 담은 사연이에요. 매일 환우분들 함께 이렇게 하시면 그런 마음이 간절해지죠. 얼른 빨리 쾌유하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 네, 0606님 수고 많으시네요.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햄버거 세트 오늘 특별 선물인데요. 햄버거 세트 드릴게요. 이재근님께서는 안녕하세요 현미씨, 화물차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차 안에서 어플을 보며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일거리가 없네요.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입니다. 오늘도 화물차 운영하시는 분들 화이팅 합시다. 안전운전하세요. 당부해 주셨어요. 날씨는 이렇게 좋은데. 네, 날씨는 좋은데 일도 하면 더 좋은데. 그죠?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죠. 이재근님 그리고 화물차 운영하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 저도 외쳐드려요. 햄버거 세트 드릴게요. 3344님께서요. 현미님, 저는 남편, 아들과 인테리어 일을 하는 아줌마입니다. 무뚝뚝한 아들과 멋없는 남편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제가 참 기특합니다. 어휴, 아드님하고 남편분하고 네, 중간에 3344님께서 다리 역할을 하시는 좋아요. 저도 기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함께 사장님이시네요. 아줌마지만 사장님 3344님 화이팅!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아시죠? 햄버거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6806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현미님. 저는 발바닥 뼈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해서 깁스를 하고 있다가 지금은 깁스를 풀고 매일 현미님 방송을 들으면서 걷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어쩌다 그렇게 되셨어요. 온 몸을 지탱해주는 우리 발바닥인데 지금은 깁스를 푸셨다니까 회복 중이신 거죠? 네, 재활 운동.

천천히 꾸준히 하셔야 돼요. 러브레터가 친구해 드릴게요. 햄버거 세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7894님께서는 환상적인 가을이 이어지고 있네요. 주현미의 러브레터에서 익숙하고 편한 그러나 잠시 잊었던 음악이 나올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고맙습니다 해주셨는데요. 아, 네. 러브레터 함께 하고 계시면서 이 환상적인 가을을 보내고 계신 7894님. 7894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노래는 잠시 이렇게 듣다가 잠시 잊었던 노래인데 그런데 그 너무 반가운 노래가 나오면 정말 기쁘잖아요. 뭔가 잃었던 물건들을 다시 찾은 그런 느낌? 네.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7894님, 그래요. 환상적인 가을을 우리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햄버거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9486님, 진해성의 옥치마 노래 청해 주셨고요. 7108님, 이찬원의 진또배기 신청곡 주셨어요. 같이 들어요.

보석 같은 우리 가요사의 명곡들을 다시 만나봅니다. 오래돼서 더 좋은. 1975년 무려 8주 동안 가요 차트 1위를 차지하면서 크게 히트한 노래가 있었으니 바로 이종용 씨가 노래한 너입니다. 스플릿 앨범에 실렸던 이 노래는 통기타 부대의 단골 노래로 사랑받았고요. 이종용 씨는 1975년 각 방송사마다 신인 가수상을 수상하면서 가요계의 유망주로 급부상했죠. 하지만 이종용 씨는 대마초 사건에 연루되면서 활동을 접게 되고요. 1980년 겨울아이로 재기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너라는 노래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이종용 씨인데요. 원래 이 노래를 맨 처음 부른 사람은 이종용 씨가 아니라 바로 유심초였다고 해요. 유심초는 유시형, 유의형, 친형제가 결성한 듀엣인데요. 이종용 씨와 함께 스플릿 앨범을 내기로 하면서 너라는 곡은 유심초가 부르기로 했고요. 당시 유심초의 형이었던 유시형 씨가 군복무 중이라서 휴가를 나왔을 때 녹음까지 다 마치고 군에 복귀했는데요. 이 노래를 이종용 씨가 방송에서 먼저 부르는 바람에 이종용 씨의 노래로 알려지면서 유심초가 노래한 너는 안타깝게도 숨은 노래가 돼버렸죠. 그래도 다행스럽게 유심초가 1975년에 발표한 너와의 석별이 히트해서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고요. 1980년 이 집에 그동안 알려지지 못했던 너를 수록하면서 유심초의 너를 알릴 수 있었습니다. 1975년 서세건 씨가 작사 작곡한 너는 유심초의 가사와 이종용 씨의

노래 가사가 살짝 다르고요. 노래 스타일도 달라서 비교하면서 듣는 재미가 있는데요. 오래돼서 더 좋은 우리들의 명곡. 오늘은 원래 먼저 녹음했던 유심초의 너. 지금부터 함께 감상해봅니다.

0: 보안이 걱정되시면 패스. 안전이 불안하시면 패스. 관리가 어려우시면 패스. 보안, 안전, 관리까지 걱정 말고 패스, 패스, 패스. 대한민국 K보안 출입관리 패스본. 패스, 패스, 패스본.
1: 2021년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단독주택까지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제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투명 페트병은 반드시 다른 플라스틱과 분리하여 배출하셔야 하는데요. 투명 페트병 버릴 때는 꼭 비우고 헹구고 떼고 찌그러뜨리고 닫기를 기억해주세요. 우리 동네 품목별 분리배출 요일을 꼭 확인하시고 올바른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도 실천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순환의 한 걸음. 우리 모두 함께해 주실 거죠?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선도도시 대구광역시와 함께합니다. 쇼리 실라!

주현미의 러브레터 8784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집사람하고 환갑여행으로 무창포 여행 갑니다. 오늘날까지 내 곁을 지켜온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아, 무창포 해수욕장 좋죠. 서해안. 네, 8784님 환갑 축하드리고요. 여행 잘 다녀오세요. 햄버거 세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1146님께서요. 안녕하세요 현미언니. 7명이 일하는 조그만 안경 제조업체입니다. 지난달까진 일이 많아서 잔업도 하고 엄청 바빴어요. 그러다 이제서야 한숨 돌리고 있어요. 그래도 일이 없는 것보다 많은 게 좋겠지요. 흐흐. 날씨가 꽤 쌀쌀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7분이서 일하고 계시네요. 화이팅! 조금 한숨 돌리신다니 이때 좀 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1146님께도 햄버거 세트 드릴게요. 11월 15일 목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에서 준비한 오늘 마지막 곡은 이문세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입니다. 오늘 특별 선물 햄버거 세트 당첨되신 50분의 명단은요. 잠시 후 러브레터 홈페이지 선물방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을가을한 날씨 많이 즐기시고요. 내일도 우리 반갑게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중부고속도로 진천터널 부근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남이쪽이고요.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농다리 졸음쉼터 부근부터 정체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3km 구간 정체입니다. 교통량이 증가한 곳은 강원도와 이어지는 길들인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독소산패에서 남양주 요금소 쪽으로 지체입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쪽으로는 초월 부근 지나기 어렵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보니까요. 안산 분기점에서 부곡 쪽으로는 전반적인 흐름이 더딘 편입니다. 서영인 분기점에서 양지터널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구리에서 일산 쪽인데요. 노고산 2터널에서 양주 요금소 쪽으로는 차선 작업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우리의 아침 하실래요? 우리의 아침 하고 가야지.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자원순환시설에서 잇따라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제대로 분리배출되지 않은 배터리와 건전지로 인한 화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압축하고 파쇄하는 과정에서 폭발을 일으켜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리튬은 불이 붙었을 때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와 내부 발열로 재점화하는 특성이 있어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어렵습니다.
3: 리튬 이온 배터리와 건전지 어떻게 폐기해야 할까요?
2: 폐기할 배터리와 건전지에 남아있는 전력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전력이 남아있는 경우 내부 합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방전된 상태를 확인한 후 단자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폐기할 배터리와 건전지는 지정된 폐건전지 수거함에 분리배출합니다.
3: 리튬이온 배터리와 건전지의 분리배출은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우리의 의무입니다.
4: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Welco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김하우님이 주셨습니다. 회사 동료의 탁구반, 요가반에 가입해서 15명한테 콩 깔아주고 라디오쇼 홍보했습니다. 청취율에 도움이 되려나요? 예, 저 솔직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콩을 깐다고 해가지고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어요. 그러나 가랑비에 옷 젖듯 낙순물이 바위를 뚫듯이 언젠가는 스며들겠죠. 고마우. 자, 건강한 몸에는 건전하고 유익한 방송 박명수의 라디오쇼 셀프 추천 드리면서 목요일 순서 힘차게 달립니다. 이용기의 노래입니다. 마리아.

0: 자, 10월에 딱 중간이네요. 예, 10월 15일 목요일입니다. 박명수의 라디오쇼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예,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예, 정말 저의 큰 힘이 됩니다. 예, 라디오쇼를 사랑해 주시고 저 볼 때마다 예, 라디오쇼 잘 들어요 라고 하고 어떤 코너 좋아하세요 물어보면 말씀을 못 하시는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박명수가 이 시간에 라디오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알고 계시는 게 저한테는 생유베리 감사 버다이킨이죠. 예,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자 매일매일 새로운 또 가족들과 함께 하는데 오늘은 또 현영의 소신발언입니다. 아, 이현희 씨, 고영배 씨와 함께 합니다. 오늘은 이보다 하찮을 수 없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의 사연 받아봤는데요. 소개되신 모든 분들에게 국거리용 한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행운의 골든벨 소리도 있어요.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예, 예, 예. 이 소리가 나면 퀴즈를 드릴 거예요. 7,000번째로 보내주신 한 분에게 레지던스 숙박권, 그리고 그 외에 추첨을 통해서 여섯 분에게 10만원 상당의 의류 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요. 이현희 그리고 고영배와 돌아오겠습니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3: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 원 이상 구매 시 전기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0: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 렌트카.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2: 뭐니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3: 우리 지역의 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을 위한 전국 시군구별 고용 현황, 저출생 정책 지원을 위한 맞벌이 가구와 기혼 여성 취업 현황,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응답자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국가데이터처.
4: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5: 푹 잤다.
4: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6: 우리 엄마 예쁜데?
7: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4: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아니,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한국간재단 이사장 병관수입니다. 매년 10월 20일은 간의 날입니다. 간암은 소리 없이 자라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간염이나 간경화가 있으시면 6개월마다 혈액검사와 간초음파 두 가지 검사를 꼭 받으세요. 꾸준한 검사가 간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2: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웃의 안녕과 이모 저모 고모 외숙모 당숙 오늘도 조목조목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4: 이현이
5: 고영배
3: 소신발언. 자, 모델 겸 축구인이죠. 모축 이현희 씨 그리고 소랑 겸 인기 방송인 소방 고영배 씨 두 분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3: 이현희 씨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뵙네요. 예, 예. 몇 주 못 보다가 예. 네. 우리 저 심진아 씨가 예, 지금 가끔 또 나와 주셨는데
4: 아,
3: 어, 예, 막 울고불고 해 가지고 화제가 많이 됐어요.
5: 아, 그랬어요.
3: 예,
5: 예, 예. 이 코너 시간에
3: 예, 돈가스 아. 돈가스 때문에 울어 가지고 예, 화제가 많이 됐어요. 네. 오늘 좀 울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3: 어, 동팀이 잘하시다고 요새 보니까.
4: 아, 열심히 하고 있어요.
3: 예, 예, 좋아, 좋아. 예.
4: 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3: 자, 우리 고영배 씨. 예. 와, 핑계고 나가서 조회수 500만 만들었어요.
5: 아, 그걸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예, 예. 사람이 많이 나왔습니다.
3: 그래요?
5: 예, 예. 오.
4: 4명... 말씀 많이 하시던데, 그래도.
5: 나름대로 뭐 예. 하긴 했습니다. 아마 4명이 나왔기 때문에.
3: 아, 예, 예. 예. 그러면 4명 지분 나누면 120만이네. 와, 고영배가 대박이네.
5: 재석 형님이 계시잖아요.
3: 예, 예. 예. 아, 이제 MC는 빼고. 예. 아, 잘하셨어요. 너무 아,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화제 또 선상에 서 있는 두 분인데요. 우리 왜 웃으세요?
4: 화제의 선상이라고 하셔가지고.
3: 별로예요?
4: 아니 너무 좋아서요. 어. 늘 화제이고 싶어요.
3: 예, 예.
5: 어, 그러게. 네. 선상 되게 오랜만이긴 하네요. 예, 선상에서.
3: 예, 예. 예, 그렇죠. 화제의 선상.
5: 화제의 선상. 예, 예. 장안의 화제.
3: 아, 좀 네. 저도 창피하네요.
4: 반갑고 좋아요.
3: 라디오를 좀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4: 안 돼요.
3: 전설 따라 삼천리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전설 따라 삼천리 오늘은 중남 단양에 있는.
4: 아, 왜 이렇게 잘하시나.
3: 예전에 제가 선생님 거 보고 연습 많이 했거든요. 예, 예.
4: 네.
3: 자, 오늘 주제 한번 만나봐야 될 텐데 네. 어떤 주제입니까?
4: 네, 박명수 씨의 수많은 별명 중에 하나죠. 차느니 형.
3: 예, 예.
4: 오늘은 전국의 차느니 형, 차느니 언니들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이보다 하찮을 수 없다.
3: No.
4: 어릴 때는 내가 세상의 중심 같고 내가 다 씹어먹을 것 같지만 알게 되죠. 나의 하찮은 몸뚱아리, 나의 먼지 같은 존재감, 작고 연약하고 종이장 같은 멘탈. 사연으로 만나보고요. 오늘 사연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몸보신 하시라고 국거리용 한우 최고의 차느니로 뽑힌 분께는 선물 5종 세트 보내드릴게요.
3: 아. 좋습니다. 그럼 먼저 종이장 인간님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6: 대학 때는 자전거 타고 한 달 동안 국토대장 정도 했던 저인데 40대는 역시 몸을 사려야 하는 나이일까요? 아들의 유치원 운동의 날이었어요. 저는 아빠 달리기에 당첨됐는데 주위를 둘러보니 제가 몸이 제일 가벼워 보였어요.
4: 여보, 뛸 수 있겠어? 아, 요즘 운동도 안 하고 맨날 누워있잖아.
6: 내가 소시적의 별명이 아차산 날다람쥐였거든. 명수, 아빠 1등하고 올게. 드디어 다음 차례. 이게 뭐라고 약간 긴장도 됐지만 자신 있었습니다. 저는 몸부터 풀기 시작했죠. 발목도 돌리고 손도 돌리고 허벅지 뒤쪽이 당기도록 다리를 쫙 펴가지고 스트레칭도 해주고 마지막으로 양손을 허리에 얹고 상체를 왼쪽으로 쭉 오른쪽으로 쭉 이거 왜 이래. 아, 여보
4: 왜 그래. 다쳤어? 허리 아 왜?
6: 아 잠깐만 나 이거...
4: 허리 다쳤어 나갔어? 허리
6: 아,
4: 나갔어?
6: 나 느낌이 안 좋은데 이거 허리가 안 펴지는데 아씨 아 잠깐만 여보 잠시만
4: 어쩌라는 거야? 아 뭐야? 아 지금 뛰기도 전에 허리 나간 거야? 진짜 어떡하냐? 뭐 어떻게 해줘? 어떻게 누울래? 어볼까?
6: 결국 저는 아내의 부축을 받고 돗자리 위에 일자로 누웠습니다. 스트레칭한다고 설치다가 출발선에 서보지도 못하고 허리를 삐끗하더니 결국 그날 애는 아빠 바보라고 울고 불고 저는 한의원 가서 침을 맞았는데요. 그날뿐이 아닙니다. 이 하찮은 몸뚱아리를 어쩌면 좋을까요?
4: 여보, 아 너 왜 그래?
6: 소파 밑에 들어간 장난감 꺼내다가 목에 담이 오고요.
4: 아 뭐야 이번 왜 그러는데.
6: 살겠다고 가루 비타민 먹다가 목에 걸려서 마룻바닥에 토하고요.
4: 또
6: 등 긁으려고 팔 뻗다가 50 겨나서 스테로이드 주사 맞았어요. 제가 나름 회사에서 거뜬히 한몫하는 사람인데 처참하네요. 이보다 하찮을 수 있나요?
3: 아, 고인물 씨가 제 흉내 잘 내네요.
7: 있나요?
3: 있나요? 예, 예, 복식으로.
7: 있어 없어?
3: 예, 어 좋네.
7: 말해.
4: 똑같아.
3: 예, 예, 예, 예. 어디가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어. 예, 예.
5: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3: 자, 그 오늘 주제가 이보다 네. 하찮을 수 없다. 종이장 인간님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아, 저도 참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예, 아, 행사에 가서 이제 노래를 부르면. 바다의 왕자 할 때는 앞으로 제가 뛰어 내려가거든요.
4: 네.
3: 내려갔다가 아, 올라올 때 지쳐 있어요.
5: 당연하지.
3: 아 너무 힘든데.
5: 진짜 힘들어.
3: 계단으로 내려가잖아 무대에. 같이 하다가 이렇게 올라올 때 힘들어.
4: 아 다시 올라올 때.
3: 아, 안 되더라고.
5: 숨이 진짜 턱까지 차죠.
3: 예, 예, 아, 예, 예.
4: 명배 씨도 그 죄송한데 움직여요?
3: 명배 씨가 아니고요.
4: 명배. 예, 갑자기 명수 명배.
5: 예. 아니, 명배. 한 번에 불러버리네.
3: 예. 두 분 한꺼번에 예. 불렀군요. 예.
5: 영수 영수 명배.
4: 아니 두 분이 율동을 많이 하세요?
3: 아직은 영배 씨는 막 뛰잖아요.
5: 저 이거 하는데 아 진짜 느껴져요.
3: 느껴져요?
5: 1년 어. 1년 다르고 어. 진짜 관리하지 않으면 네. 이렇게 뛰면서 하기 힘들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4: 시큰시큰하죠. 아,
5: 시큰시큰합니다.
4: 맞아요.
3: 네,
5: 그리고 실제로 이 운동회가 저는 이제 애기 때문에 가서 보잖아요.
3: 뛴 적 있어요?
5: 저는 안 뛰고 저는 무조건 나는 달리기도 못할 뿐더러 넘어진다 생각해서 안 했는데
3: 예.
5: 그래서 이제 하려고 보면 아빠 다 자신 있는 분들
3: 젊은 아빠들 많잖아.
5: 어, 엄청 나와요. 예, 또 예. 의욕 있게 나와 막 이거 해 진짜로 막 손 풀어.
4: 맞아.
5: 근데 진짜 많이 넘어지더라.
4: 넘어지는 분들 진짜
3: 코너에서 많아요. 다 넘어져. 코너에서
5: 다 넘어져.
3: 코너에서 다
4: 넘어져. 크고 크게 다치고
3: 예, 예, 예.
4: 의욕이 너무 넘쳐서.
3: 근데 그 얘기할 때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4: 실제로
3: 성민 씨가 넘어졌나요?
4: 아니요, 그렇진 않았는데 예, 예. 실제로 목격도 많이 하고 예,
5: 진짜 많이 넘어지더라고.
4: 맞아.
3: 예전 얘기해서 그런데 예전에 엄마들은 저 바켓스라고 그랬죠.
4: 바켓스.
3: 예, 그거 하나 타려고.
4: 양동이.
3: 양동이 아, 그거 하나 타려고 무진장 뛰다가
4: 맞아.
5: 선물 줬으니까.
3: 무진장 뛰다가 잡 예. 그대 말로 자빠지고 예. 예.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4: 예.
3: 그럴 때 특히 또 그 운동했던 엄마들 있잖아.
5: 예.
3: 너무 앞서 나가.
4: 맞아.
3: 운동 엄마들.
5: 맞아. 맞아.
4: 소시적에 학창 시절 운동했던 엄마들.
3: 그건 반칙 아닙니까?
4: 근데 어떻게 엄마인데?
3: 예,
4: 아니 어쩔 수 없죠.
3: 육상이나 이런 거 하셨던 분이 뛰면 당연히 우리가 지잖아요.
5: 근데 요즘에 예. 런닝 열풍 때문에
4: 맞아.
5: 예. 이제 조금 분위기 바뀐대요. 다들 잘 뛰어.
4: 뛰시는 분들이 많아. 맞아, 맞아.
5: 그래서 이제 또 경쟁이 달라졌어.
3: 진짜
5: 안 넘어져.
4: 맞아.
3: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네. 이거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진짜 뭐 별의별 걸로 다 이렇게 막 대학도 가고.
4: 아 맞아요.
3: 공 던지기 잘해도 대학도 가고. 예, 예, 진짜로 이렇게 운동을 하나만 잘해도.
5: 아니, 그나저나 그 소식 보셨어요?
3: 어떤 거요?
4: 소식.
5: 아님이.
4: 그러니까.
5: 야, 너무 축하드려요. 진짜 네. 얼마나 정말. 기쁜 일이야.
3: 아유, 기쁘죠. 자식 잘 되면 기쁘죠.
4: 너무
3: 자,
4: 기쁜 일이다.
3: 예, 그러나. 네.
5: 그러나
3: 그런 걸 그렇게 막 자랑하고 그러면 안 돼요.
5: 너님이 대학가는데 그러나는 좀.
3: 예, 그러나 이제 그 정도 넘어가고요.
5: 예, 예, 축하드립니다.
3: 예, 예, 예.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연들 보내주시는지
4: 네.
3: 소개를 하기 전에 노래를 네. 한 곡 듣고 갈게요. 좀 신난 노래 하나 듣고 갈게요.
4: 네.
3: 예, 이현이 춤추시라고 테이블 올라가시라고.
4: 예.
3: 컨트리 꼬꼬입니다. Give me, give me. Let's go.
4: Let's go.

0: 아, 이현희 씨 좋은데요? 아,
1: 괜찮았나요?
0: 리듬 타시네. 예, 예, 예. 모델이니까 역시 확실히 조금만 움직여도 커 보여.
2: 그리고 예. 다이어트를 했다면서요?
1: 아, 예, 다이어트 했어요.
0: 아, 진짜?
2: 원래도 예. 키가 큰데 확실히 살이 빠지니까 더 커 보이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더 길쭉해 보여.
1: 그래요? 예. 다이어트 했어요.
0: 아, 왜? 뭐 먹고 가신 거예요?
1: 달걀만 먹었어요.
0: 그래요?
1: 달걀만 먹고.
0: 아, 저럴 때 달걀 냄새 많이 나던데.
1: 아, 네, 네. 양계장처럼.
0: 아, 진짜로? 네. 하루 몇 개씩?
1: 하루에 4개, 5개씩.
0: 그거 먹고 아무도 안 먹었어?
1: 아니요, 그것도 먹고.
0: 어, 먹고.
1: 그러니까 시작을 그거를 아~ 먹었어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안 먹고.
0: 한 끼를.
1: 그 시작을. 그러니까 어~ 모든 끼니의 시작을 달걀을
2: 먹고. 그거 괜찮네.
0: 어. 그러니까
1: 그러면, 그러면 달걀을 일단 2개, 3개를 먹으니까 양이, 다른 걸 먹을 양이 줄잖아요.
0: 그치, 그치.
1: 그렇게, 그런 아, 식으로. 네.
0: 뭐 주사 같은 거 안 맞고?
1: 아, 전혀요.
0: 어, 네.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현희 씨는 뭐 워낙 또 관리 잘 하니까.
1: 운동 많이 하고.
0: 좋습니다. 예. 자, 축구인이니까 그럴 거예요.
1: 예, 그렇습니다.
2: 리듬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토크의 리듬이.
0: 아, 죄송합니다. 트림이 나와가지고 지금.
2: 아, 그래서 그랬군요.
0: 속 트림.
2: 아, 역시 이럴 리가 없는데.
0: 죄송합니다. 아니,
1: 왜냐면 정겹네요. 정겹네요.
0: 저도 사람인지라.
1: 예, 그럴 수 있죠.
0: 그 참는 모습을 참는 모습. 보여줬잖아요. 자, 여러분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자, 예? 우리 이현희 씨가 한번 해볼까요?
1: 예. 네, 젓가락 행진곡입니다.
0: 예, 예, 예.
1: 자주 가는 식당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어. 계단으로 올라갔어요. 어.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서 1차 휘청거리고 2차로
0: 그럴 수 있어.
1: 숟가락을 드는데 손이 달달 떨리는
0: 맞아,
1: 거예요.
0: 맞아.
1: 입으로 가져가다가 흘리니까 후배가 너무 걱정하면서 호라보지 보듯이 쳐다봐서 그게 정말 치욕적이었어요. 그 식당 겨우 3층이었거든요.
0: 아, 3층. 나는 근데
1: 3층. 예.
0: 나는 근데 3층까지는 좋은. 나 3층까지 저 올라가는
1: 네.
0: 매주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1: 네.
0: 제가 이렇게 공부하러 가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엘리베이터 없어가지고
1: 어, 3층까지
0: 걸어가는데
1: 네, 네.
0: 3층까지 가니까 그때 숨 차더라.
1: 숨차.
0: 숨차인데 제발 엘리베이터는 한 층은 그냥 안 탔으면 좋겠어요.
1: 그래. 2층 가시는 분들은
0: 예. 예, 저도 KBS 저기 1층에서 올라올 때
1: 예.
0: 계단은 항상 계단으로 올라와요, 저는.
2: 아, 진짜?
0: 예, 예 저는. 예.
1: 어디서 지하에서 1층 오실 때?
0: 예. 지하가 우리는 1층이에요.
1: 아, 1층에서 맞아요.
0: 거기서 2층 올라올 때 저는 항상 계단으로 올라옵니다.
2: 아, 그러시구나.
0: 예, 예의를 지키려고. 예. 항상 저 다짐을 해요.
1: 건강도 좋고.
0: 아니, 건강까지는 상관없고.
1: 아, 예, 예의를
0: 그렇게까지 지키려고. 타는 건 아닌 것 같다.
1: 아, 알겠습니다.
0: 1층은 2층은 내가 이해.
1: 네.
0: 1층은 좀 걸어 다니는 게 어떨까?
1: 네. 네. 아니 그리고 왜 그 요즘에 피트니스 센터 지하에 많잖아요.
0: 네, 네.
1: 근데 지하 한 층인데 다 엘리베이터 타고
0: 그러니까,
1: 다니시더라고요.
0: 나는
1: 운동을 하러 가는데 아, 엘리베이터를 그렇지. 타고 운동 끝나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셔.
0: 아. 그러니까 이제 어쩔 네. 수 없는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1: 네.
0: 뭐 8명 9명이 한 층을 내려갈 때는 그럴 수 있지만
1: 혼자서
0: 엘리베이터 타고 위에 내려올 때 7층에서 섰는데 그분이 6층에서 내려.
1: 아이고.
0: 그럴 때 아, 왜 그러지?
1: 그래, 한층 정도
0: 그냥 계단으로 가지. 그것도 내려가는 건데.
2: 계단실이 무서워서.
0: 아, 그렇지.
1: 외로워.
0: 아, 아, 그런 걸로 또 공포 있으면 어쩔 수 없지.
1: 어, 귀신 날까 봐.
0: 아무튼 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예, 예. 충분히 이해 갑니다.
1: 예.
0: 3층까지 올라가면 지금
2: 숨차기 3층은 숨차기 딱 시작하는 시점이긴 해.
0: 아, 그래. 맞아.
2: 힘들 수 있어.
1: 아, 근데 숟가락 뜨는데 손이 달달 떨리는 정도면 이분은 좀 운동 좀 하셔야 돼.
0: 그러면 이현희 씨도 하나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여의도 63빌딩 있잖아요. 63빌딩까지 올라가는 거 하면 거예요?
1: 네, 저 하고 싶어요.
0: 우와, 대박이다.
2: 얼마인데요? 얼마인데요?
0: 예? 얼마? 내일 줄 알았어.
2: 아, 얼마인데요? 이게 조건이 들어가야지.
0: 30만 원이요.
2: 30만 원에 꼭대기까지?
0: 예.
2: 한다고요?
0: 근데 시간 안에 한 시간 안에 해야지. 한 시간 안에.
1: 한 시간?

0: 네. 시간 제한이 있어. 왜냐면 저희 집이 18층이거든요.
1: 네, 네.
0: 걸어서 다녀요.
1: 죄송한데 18층이라고
0: 지금. 18층인데.
1: 예, 예.
0: 예, 18번째 집이 없고 그냥 아,
1: 그렇지. 운동
0: 걸어 다녀요. 예.
1: 그 올라갈 때 운동 되지. 맞네. 천국에 계단 할 필요 없어요.
0: 할 필요 없어요.
1: 계단 올라가면 되지. 예, 괜찮네. 계단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계단을 이용하러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만 이용하는 것도 아주 좋아,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계단을 좀.
0: 그렇죠.
1: 18층 올라가면 숨 차죠? 운동 되죠?
0: 네.
1: 땀나, 땀나, 땀나.
0: 땀까지는 안 나고.
1: 와, 건강하네.
0: 아니, 막 뛰어서 올라가면 땀나겠죠.
1: 아니, 안 뛰어도 18층 그냥... 올라가면. 네.
2: 대단하다. 네,
1: 괜찮아요. 네.
0: 그 괜찮아요, 근데.
1: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0: 예, 맞아.
1: 올라갈 때, 올라갈 때는. 예, 운동 삼아 하시는 분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2: 전 절대.
1: 저도 만약에 그러면 것 올라갈 것 같아요. 예.
2: 진짜?
1: 예, 저도.
2: 30에? 30?
1: 아니, 아니, 30 말고 18층.
0: 아, 18층.
1: 예.
0: 아, 63빌딩 아니고 18층.
1: 하나, 공 하나 더 붙여봐. 예, 예. 자, 여러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부에서 네. 여러분들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예, 집은 갈게.

0: 오늘 아침 당신이 집을 나선 시간, 새로운 문을 연 동네 가게, 오늘 태어난 아이들의 수까지, 통계는 우리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작은 응답들이 모여 대한민국의 오늘을 보여주고 더 나은 정책과 필요한 지원이 되어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는 힘이 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데이터를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며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통계조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통계청의 새 이름, 국가데이터청.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 출발 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 출발 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2: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수화기와 옥내 수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4: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5: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3: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5: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3: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6: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7: 2부가 시작이 됐는데요. 예. 네. 또 다음 사연은 우리 또 영배 씨 한번 부탁드릴게요.
8: 프로의 세계님, 현직 회계사입니다. 아내랑 마트 가서 아내가 단무지 3개 묶음 들면서 이게 8,700원이면 한 해 얼마지? 하는데 핸드폰 꺼내서 계산기 두드렸어요. 2,900원이네.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인간 모두 쳐다보더라고요.
7: 아, 그 계산이 안 되니까?
5: 회계사인데. 아, 현직 회계사인데.
8: 아, 회계사라서 그런. 난 솔직히 아, 이 정도 계산 그렇지. 어려울 수 있는데 생각했는데. 그렇지,
5: 그렇지. 근데 본인이 그러니까 회계사인데
8: 계산도 못하니까.
5: 에, 바로 안 되니까.
7: 그리고 그 정도면 보통은 그냥 대충 감으로 때리는 거 아니에요?
5: 그렇죠, 대강.
7: 감으로 때리는데. 이현희 씨도 장 볼 때 그런 거 많이 봐요? 뭐 1+1 이런 거 많이 사요?
5: 아, 보죠. 네, 봐요. 근데 거의 온라인으로 장을 보기 때문에.
7: 요새는 또 온라인으로 많이 보니까.
8: 맞아, 맞아. 네.
7: 집 앞. 그리고 당장 내가 필요한 거 이렇게 있더만, 요새는. 당장 필요한 거 누르면 갖다 주더만.
5: 그것도 다 배달이 되고.
7: 다 되더만.
8: 편의점도 배달돼.

0: 어떻게 맞아, 어떻게 돼요 앞으로 우리는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1: 예. 사실 그런 분들께 감사하죠. 그 배달 예, 해주신 예, 분들께.
0: 예. 아 진짜 감사하죠.
1: 어, 진짜 너무 감사.
2: 그래서 이제는 진짜. 마트에 가면은 하다가 어 이거는 너무 무거우니까 시키자.
1: 맞아. 아, 이렇게 맞아, 그렇게 돼. 내가 여기서 사면 내가 들고 가야 되니까. 되니까.
0: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네. 가면 우리 박스 만들었잖아요. 야야 박스 만들어.
1: 맞아.
2: 지금도 만들어. 지금도 만들긴 해요.
0: 지금도 만들긴 하는데. 네. 야 박스 만들어. 박스 만들어. 와.
2: 지금은 그러려다가 야 이거 빼. 그냥 그래. 이거 주문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1: 액체류는 다 주문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2: 무거우니까.
0: 그리고 요새는 진짜 참 많은 분들이 현명하셔요. 에코백을 많이 갖고 다녀.
1: 아 맞아. 아, 맞아.
0: 비닐 안 쓰려고. 네. 그런 건 진짜 너무 좋아.
1: 맞아요. 맞아요. 네.
0: 그거 메고 가시는 분. 분들 보면은 역시 네. 다르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현희 씨 하나 부탁드릴게요.
1: 네, 차도남님이요. 네네. 제 꿈이 은퇴하면 강릉이나 고성 쪽에 전원주택 지어서 유유자적 사는 거였습니다. 얼마 전에 선배 시골 전원주택 빌려서 놀러 갔는데 마당 끈끈이에 쥐가 붙어 있는 거 보고 비명을 지르면서 저도 모르게 아내를 그쪽으로 밀었어요. 아. 결국 집게를 찾아서 아내가 치웠고요. 아, 전 어쩔 수 없이 여리디 여린 도시 남자인가 봐요. 아, 근데 이런 분들 있으시더라고 남자분들 중에 큰 예, 벌레랑 쥐 무서워하시는 분들.
2: 너무 무섭지.
0: 아니 안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어? 저도 무서워요.
1: 아 그래요?
0: 그래도 그냥 잡는 거예요. 예, 남자니까 그냥. 예, 특히 쥐 죽어 있으면 무서워요 되게.
2: 너무 무서워.
0: 아, 너무.
1: 쥐? 난 쥐는 아무렇지도 않아.
0: 아니야, 쥐가 큰 쥐가 죽어 있으면 무서워 되게. 클수록 무섭다니까.
1: 저 예. 학창 시절에 예, 예. 햄스터를 예, 예. 친구가 줘가지고 예. 두 마리를 집에서 키웠어요. 예, 예. 귀엽잖아요.
2: 설마.
1: 근데 이 햄스터가 이제 번식을 하기 시작하는데 햄스터가 임신 기간이 28일이래요.
0: 어 진짜?
1: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6마리씩 낳는 거예요. 6마리, 7마리씩.
0: 와, 대박이다, 대박이야.
1: 그래서 그 시끄러우니까 엄마가 네 방에 가져가 있는데 제 방에
0: 몇 마리요?
1: 54마리까지 있었어요. 와. 햄스터가
0: 어떻게 키워?
1: 그래서 결국엔 못 키우고 그때 당신 아주 옛날이니까 중학생 때니까 그때는 그 마트 대형 마트에서 그걸 팔았어요. 아, 아시죠? 그런 아, 그 코너에
2: 있었어. 예, 예, 예.
1: 그래서 다 가지고 가서 이거를 좀 접해달라 네, 받아달라 그래서 받아주셨어요.
0: 아이고 다행이네요. 예.
2: 거기도 그렇구나.
1: 그래서 그런가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쥐가.
2: 예. 아 진짜?
0: 아 근데 나는 그보다 더 재밌는 게 54마리 늘었다는 게 재밌다.
1: 아니 그 처음에는 저도 몰라가지고
0: 처음에 몇 마리였어?
1: 아니 새끼를 낳은 줄 몰랐거든요. 아,
0: 처음에 몇 마리였어?
1: 2마리.
0: 2마리로 시작한 거야?
1: 2마리로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암수였는지 몰랐어. 그랬는데 이제 처음에 이게 낳았는데 낳은지 모르고 뭐가 빨간 게 꼬물꼬물해요. 근데 같이 있으면 어미가 잡아먹어요.
0: 아이고.
1: 그래서 분리해줘야 돼.
0: 아, 또 그렇게 해야 돼?
1: 네 분리해줘서 그 집을 한 뭐 7개인가 만들고 생겼구나.
0: 야, 그것도 일이다.
1: 예, 그렇게.
0: 예, 아무튼 저 앞으로도 이제 뭐 그때는 몰랐지만 예. 그런 것도 생명이니까 책임지지 못하면 조심해야 돼요. 예, 함부로 귀엽다고 데리고 오면 안 되거든요.
1: 맞아요.
2: 전 예전에 예. 군대에서
0: 예. 예.
2: 진짜 엄숙하게 그 점호 딱 이렇게 각 잡고 있어. 근데 그 조용한 내무반에 딱 간부가 딱 서가지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쥐가 빼꼼 들어온 거야.
0: 그래서 어떻게 했어?
2: 그 실내.
0: 어디서?
2: 그래서 딱 말씀하시는 간부, 야 일어나서. 잡아!
1: 잡아! 근데
0: 진짜로?
2: 군인이
0: 얼굴이 안 했어? 얼굴이 안 했어?
2: 망설이는 거야.
1: 그렇지!
2: 너무 무서우니까.
1: 그렇지!
2: 쫓아가가지고 이렇게 막 쫓아가는데 쥐가 바닥이 다 청소해서 미끄러우니까
0: 빠르지.
1: 미끄러졌어?
2: 막 이렇게 꺾으면서 막 미끌리는데 그것도 너무 무섭고 결국에는
1: 귀엽지 않아?
0: 누가 잡았어?
2: 결국에는 그 발길질을 피해서 쥐가 살아서 도망갔어.
1: 아 도망갔어.
2: 아 근데 군인들도 쥐는 무서워하더라고. 잊을 수가 없어.
0: 그 뭐라고 그래 그랬어?
2: 혼났죠.
0: 혼났어요.
2: 너 아까 망설였지. 이러면서. 너 아까 명령에 불복종했지. 엄청 혼났지. 너 왜 바로 안 일어섰어. 군인도 망설이더라고.
1: 군인도 쥐는 무섭다.
0: 당황스럽지.
2: 당황스럽죠.
0: 당황스럽지.
2: 그래서 저희도 그 찍찍이에 막 쥐 잡고 막 그랬어요.
1: 아~ 붙어 있고.
0: 그래요. 예. 군인들도 쥐는 무서워한다. 예.
1: 네.
0: 이건 또 이렇게 국가 정보가 될 수 있으니까.
2: 아, 네. 죄송합니다.
0: 이건 좀 없던 걸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 네. 국방부에 정식으로 예. 사과하겠습니다.
1: 예. 예. 예.
0: 국가 비밀이기 때문에 예. 예. 없던 걸로 하도록 하고요.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소란의 노래입니다. 이별 직전.
2: 오예.

0: 여러분 기다리셨죠? 골든벨이 울렸어요. 자, 영배 씨, 현희 씨 퀴즈 부탁드릴게요.
1: 네, 화제성 1위 박명수의 라디오쇼 기사 중에서 퀴즈 드립니다. 기사 중에 지난 9월 17일에 이현희 씨가 이런 괜한 얘기를 해가지고 기사가 많이 났는데요.
2: 이현희, 고영배 역광 필터 넣은 사진에 0.5초 이 사람 칭찬해 고영배 화들짝. 문제입니다. 고영배 씨 0.5초 닮은 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0: 1번 변우민, 2번 변정수, 3번 변우석, 4번 변광세.
2: 정답 보내실 곳 안 했어요.
0: 예, 예, 읽어주세요.
2: 정답 보내실 곳 문자번호 48910 장문 100원 단문 네. 5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 7000번째로 보내주신 한 분께 레지던스 숙박권 그 외에 추첨을 통해서 6분께 10만원 상당의 의류상품권 드립니다.
0: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변광세 했었는데 네. 두 분 기억나요?
1: 아, 그럼요.
0: 기억나요?
2: 아, 예. 이대근 선생님. 예, 그러니까
0: 이현희 씨도 기억이 나요?
1: 저희는 그 시절을 봤다기보다 아, 나중에 워낙 회자가 많이 돼.
2: 네, 자료로. 아, 자료로 봤지. 네.
0: 나는 그걸 봤다.
2: 자료라고.
0: 아이고 옥녀.
1: 봤어.
0: 왜 또 봤어. 왜 또 변광세는 또 여자친구가 옥녀야. 참나 이게. 어디 이름을 줘도 그게죠. 네. 아니 왜 또 옥녀냐고. 뭐 미숙이도 있고 뭐 숙자도 있는데 네. 옥녀야 옥녀.
2: 캐릭터 너무 좋아.
0: 옛날에 네. 고전이 재밌는 게 많아요.
2: 맞아요, 네. 진짜.
0: 그죠? 네. 자, 이보다 하찮을 수 없다. 사연을 또 계속해서 한번 가볼게요. 네. 현희 씨.
2: 아니 영배 씨 차례예요.
1: 제가 할까요? 나 여기 이선님.
0: 잠깐만 그 확신은 가세요.
2: 아니 예. 하나씩 해야지 사이좋게.
0: 알았어, 알았어, 예.
1: 그래도 이게 바뀌어도 예. 너가 하나 더 하면 내가 또 다 할 텐데 그거를 꼭 그렇게 못 참네.
0: 이현희 씨가. 예.
2: 아니 그게 아니고.
1: 아, 내가 하나 더 하지 나중에. 준비가 안 됐어. 준비가 안 됐군요.
0: 이현희가 쉐어를 좋아해요.
1: 정확하게
0: 항상

0: 똑같이 나누네요. 예. 예.
1: 나 여기 있으니 동기들이랑 회의실에 둘러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한참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자 동기가 근데 영배 오늘 왜 안 보이지? 연차 냈나? 이러는 겁니다. 야야 나 네 바로 옆에 바로 아까부터 계속 앉아 있었거든. 아침에 인사도 했는데 이 먼지 같은 존재감 어쩌면 좋죠?
2: 아 맞아 가끔 그래 가끔 이런 사람 있어요.
0: 그렇게 또 조용하신 분들이 있어.
2: 아, 맞아, 맞아, 맞아.
0: 말 없고 그냥 네. 뭐냐 이게 출근할 때
2: 맞아
0: 안녕하세요 나누고 목례로 이렇게 한다면 안 좋아 자기 일 하는 사람도
2: 네.
0: 있어.
2: 그 숨소리도 안 나는 사람 있어요.
1: 맞아.
2: 그러니까 인기척 안 나는 사람 있어.
1: 맞아 맞아 맞아.
2: 어,
1: 네.
0: 그리고 순한 분들도 많아. 맞아 맞아. 많이 계셔.
1: 맞아요. 약간 성격처럼 유난히 인기척이 없는 느낌이 있어.
2: 네.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어머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이렇게
1: 맞아 맞아
2: 놀라잖아요.
1: 맞아 맞아.
0: 네. 오늘 왔네? 오늘 왔네? 그러니까. 어, 오늘 왔네? 그럴 수 있고.
1: 맞아요.
0: 예 예. 아무튼간에 좀 그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조용조용한 분도 계시고
2: 네.
0: 그런 분들이 가끔 그런 분들이 항상 말수도 없고. 조심조심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살살 다니는 분이
2: 네.
0: 갑자기 무슨 장기자랑에 나와가지고
2: 어!
0: 그럴 때
2: 맞아!
0: 사람들 너무 당황하지.
2: 맞아 맞아 너무너무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장기자랑에서
0: 마리아 부르고 마리아 왜 마리아
2: 어, 그리고 제가
0: 뭐가요?
2: 제가 대학생 때 연합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근데 진짜 조용했거든요
0: 현희 씨가?
2: 네, 아무 말도 안 하고
0: 그냥 젓가락이었어 젓가락?
2: 네 그냥 아무 말도 없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MT를 간 거예요.
0: 근데 속으로 까보고 싶었어? 속은?
2: 아니 전혀
0: 전혀 그런 생각 없었어?
2: 그런 생각도 없어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0: 그러니까 연예인 생각 없었던 거야 그때는?
2: 전혀 없었죠. 1학년 때
0: 그래가지고
2: 그리고 막 다 선배들이고 그게 연극 동아리여서 저보다 막 끼가 너무 막 그러니까 저는 그냥 얌전히 있었는데 제 MT를 가서 장기자랑인데 갑자기 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모르겠고 장기자랑 갑자기 제가 나가서 이정현 선배님 와를
0: 야 설마 했다 이러고
2: 네. 그거 있잖아요.
0: 그 사람들 뭐래요?
2: 정말 미친 사람이다. 그가 이게 평소에 조용한 게 중요한 거. 평소에 까불다가 그랬으면은 별 임팩트 없었을 텐데.
1: 맞아.
0: 근데 꼭 그런 사람이 있어.
2: 왜?
0: 꼭 있어. 꼭 막.
2: 맞아. 얌전하다.
0: 그럼 너무 깜짝 놀래고 야 우습게 보면 안 되겠다. 야야야, 쟤 우습게 보면 안 되겠다. 쟤 건들면 큰일 나겠다.
1: 좀 심하면 그 갭이 너무 크면 쟤 조심해 그래요.
2: 맞아 맞아.
1: 조심해.
2: 맞아, 조심해.
1: 쉽지 않다. 이러지.
2: 돌아버리더라.
0: 그리고 또 그 막 보기에는 막 맞춰 갖고 쎄. 막 남자도 근데 막 노래도 울어.
1: 아 그렇지.
2: 맞아 그런 분들도 있어. 많아요. 그런 분들도 많아.
1: 음악은 발라드만 듣고 이런 사람도 있어.
0: 제가 저랑 같이 다니는 DJ 찰수라고
1: 네.
0: 제가 같이 다니는 동생 있는데
2: 네.
0: 제가 유재하의 노래
2: 네.
0: 난 오직 그대만을 사랑하기 때문 이거 했거든요.
2: 네.
0: 울어.
2: 듣고 어머
0: 너 왜 울어?
2: 어머 감수성이
0: 아 그냥 슬프잖아요. 형의 그 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그래가지고
2: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슬퍼.
0: 걔가 싸움을 잘하거든요. 남자 중에 남자인데 갑자기 우는 거야.
2: 그래. 그냥. 근데 보통 싸움을 잘하시는 분들이
0: 잘 울어.
2: 막 그게 아니라 하지 마 이러면서
0: 싸움을 잘한다는 게
2: 방어를 많이 하시는
0: 마초 같은 남자 테스토스테론이 많은 분인데
2: 테스토스테론
0: 테스토스테론.
2: 테스토스테론.
0: 뭐야?
1: 테스토스테론. 네.
0: 테스토스테론. 예. 예, 예. 아무튼 그런 분들이 의외로 눈물이 많다.
2: 맞아, 맞아.
0: 드라마 보고 울고
1: 맞아,
0: 막.
1: 맞아,
2: 맞아.
0: 최영만 씨도 울잖아. 최영만 씨도
1: 센 거 하시는 분들 있죠. 락, 헤비메탈 하시는 분들. 듣는 건 발라드더라. 잘 울고.
0: 재밌다. 본 적 있어요?
1: 아, 그럼 많아요.
0: 얘기 좀 해줘봐, 몇 분 적.
1: 예전에 일단 피아. 피아 분, 그때 베이시스트 분이셨나? 너무 좋아요. 진짜 잘 봤습니다 했더니 나는 음악은 내일 들어. 그러니까 정작 듣는 음악은 감성적인 거를 즐겨 듣는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 그런 경우 많습니다.
2: 야.
0: 좋습니다. 예, 아무튼 그런 또 분들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긴 하는데 이런 것도 나중에 주제를 한번 잡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2: 반전.
0: 자, 오늘 저 사연 4개밖에 못했어요.
2: 예. 여러분들 얘기 떠드느라고?
0: 여러분들 얘기 재밌어가지고
1: 예.
0: 여러분들 많이 외로우신가 봐요. 여기 와서 여러분들 얘기 많이 하시는데
2: 네
0: 개 중에서 이제 한 분에게 선물 5종 세트를 드릴 거예요. 어떤 분에게 드릴까요?
2: 저는 아무래도 그 쥐가 있는데 아내를 쥐 쪽으로 밀었던 남편.
0: 그 실제로 전원생활 갔다가 이런 것 때문에 뱀 보고 안 하는 사람들 많아.
2: 맞아, 뱀
0: 막
2: 거미, 예. 벌레, 쥐, 벌레 예. 이런 것 때문에.
0: 우리 저 영빈 씨도 어때? 괜찮아?
1: 좋은데요?
0: 좋습니다. 끈끈이에 붙은 쥐 보고 전원생활 포기하신 이 사연 저희가 선물 5종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현이 그리고 고영배 씨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2: 안녕히 계세요.
0: 자, 우리 수집어서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선수 시절 국제경기에 참가하며 다양한 나라의 5성급 호텔을 경험했는데요. 그때 느꼈던 호텔 침대의 편안함을 베스트 슬립에서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5성급 호텔 침대 같은 편안함, 여러분도 경험해보세요. 5 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 전람.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필
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5: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4: 주방 싱크대도.
5: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4: 어디로?
5: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6: DS 대성하우징.
4: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0: 냉동식품기기 전문기업 제빙기는 아이스트로.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0: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성인.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원양식 불고기,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오크우드 여의도 파크 서울에서 1박 숙박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뮤센에서 제로터치 밀대 걸레 세트, 매일 만들어 신선한 연두네 방앗간에서 국산 참기름 들기름 세트, 맛으로 웃겨주는 밥해랑에서 곱창대창 주물럭, 매운 거 먹고 후아고에서 짜먹는 젤 스틱, 해운대 랜드마크 부산 엑스더 스카이 100에서 전망대 입장권, 100% 무첨가 당근 주스 S휴 당근에서 제주 구자 당근 주스, 산소카페 청송군에서

청송 황금진 사과 선물 세트, 한국 A&D에서 최신형 가정용 디지털 혈압계, 차원이 다른 고소함 이장님 과자점에서 우리콩 참두부 과자, 건강 큐레이터 뉴트리바이브에서 유기농 호박씨 오일,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를 드립니다. 자, 오늘 저 골드백 퀴즈의 정답은요, 3번 변우석이었고요.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겠습니다. 저는 내일 11시에 뵙겠습니다.

57번 교통정보입니다. 점심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돌발 상황 때문에 정체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은 천안 지역입니다. 천안 분기점 부근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3차로와 4차로가 차단됐고요. 천안 부근부터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고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인데요. 문학 부근 1차로와 2차로가 화물차 사고 때문에 막혀 있습니다. 하객 분기점 부근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이고요. 여기는 사고와 작업 여파를 함께 받고 있습니다. 성수대교 부근에는 사고 차량들이 서 있고요. 동작대교 부근에서는 차선 작업이 진행 중이라 영동대교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남방향 노량진 부근에서 성수대교 쪽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작업 영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썸!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번에 라라랜드.

안녕하세요. 임백천의 백뮤직 DJ 천입니다. 아파트 사는 사람 중에는 주택에 살고 싶다 하는 꿈을 꾸는 분들이 많죠. 뭐 넓진 않더라도 정원이나 마당이 있는 집에 살고 싶다는 거죠. 봄에는 꽃이 피고요.

여름에는 그늘이 생깁니다. 가을에는 낙엽을 보고 겨울이 오면 내 손으로 눈송이를 받을 수 있고요. 아이들이나 댕댕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행복하죠. 그런데 실상은 풀 뽑고 낙엽 쓸고 눈 치우느라고 허리 펼 새가 없죠. 아파트가 없을 때 우리나라의 그 옛날 집에서 마당은 사람과 계절이 드나드는 작은 광장 같은 곳이었죠. 거기서 홀레도 치르고 고추도 말리고 빨래도 널고 은은하게 햇빛을 들이고요. 바람이 지나가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뭐 공기청정기나 제습기가 따로 필요 없었죠. 자, 우리도 여기에서 함께 따뜻한 볕도 쬐고 마음의 환기를 해보죠. 좋은 음악으로요.

예,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뮤직비디오 보셨죠? 콘서트장. 야, 너무 멋집니다. 멤버 전원이 여성들이네요. The Go-Go's의 We Got The Beat. 아, 미국의 여성 락밴드죠. 7131님이 청하셨죠. 모두 음악에 맞춰 춤추면서 젊음을 만끽합시다 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그 콘서트장 앞에 쭉 이렇게 모여서 막 손 흔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여성들이네요. 예, 고고스가 아주 여성들한테 특히 인기가 있었죠. 여러분들은 지금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계시는 분들은 주파수 106.1MHz로 인백션의 백뮤직을 만나고 계십니다. KBS 콩 앱 가입하신 분들은 전 세계에서 지금 듣고 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 저 어플리케이션 KONG 귀여운 콩을 스마트폰에 깔으세요. 그러면 언제든지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화질도 좋고 음질도 좋아요. 저희 스튜디오 구경하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됩니다. 김재성 씨 보고 계셨군요. 멜린다 칼라일 초창기 모습 반갑네요 하셨고, 김명혜 씨 보라로 보이는 게 뭔가요? 오랜만에 들어왔더니 그 카메라 같은 거 있죠? 그거 딱 누르시면 됩니다. 이종철 씨가 형님 입술 좀 아끼세요. 무슨 키스를 그렇게 마구 날립니까? 부끄부끄 하셔. 하트 5종 세트예요. 매일 드리고 있어요. 조혜영 씨가 백 무도회장 오픈. 오, 예. 볶음밥 먹고 부른 배 두드리며 출동. 김명환 씨는 쌓인 스트레스 버리는 곳 백뮤직 따랑해 하셨습니다. 김지훈 씨도 와 계시네.

0: 안녕하세요. 백천 삼촌. 네, 지은 조카. 반가워요. 좋은 음악이 있고 여기 사는 얘기도 있고요. 선물 인심도 아주 후합니다. 임백천의 백뮤직입니다.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여러분들의 일과 휴식과 꼭 붙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애청자 감사 주간을 맞아서 선물 난반합니다. 조용히 듣기만 하셨던 분들, 뭐 쓸 사연이 없어요 하셨던 분들, 그냥 듣고 있다는 신호라도 보내주세요. 문자로요. 자, 오늘도 행운의 번호 드립니다. 오늘 행운의 번호는 4하고 8입니다. 네, 4하고 8. 8하고 4. 핸드폰 번호 8자리 중에 4와 8이 들어있는 분들 문자 주세요. 둘 다 있어야 되고요. 순서는, 이 배열은 상관없어요. 오늘 선물은 치킨입니다. 지금부터 튀기고 있어요. 1부에 10분, 2부에 10분, 총 20분께 닭 한 마리씩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뭐 미니도넛, 커피 선물 많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얘기 마음껏 보내주세요. 모두 후보 되시고요. 저희들이 발표를 안 해도, 사연을 소개 안 해도 후보가 되시는 겁니다. 자, 그냥 웃죠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 보내면서 그냥 피식 웃었던 일이면 돼요. 뭐 썩소, 헛웃음, 미소 다 됩니다. 그냥 웃죠 사연 소개된 분들은 모두 햄버거 세트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참여는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나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듭니다. 콩은 무료고요. 잠시 광고 듣습니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우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폐업, 불공정거래 피해로 막막하신가요? 소상공인이라면 법률 지원이 무료. 법무법인 대륙아주. 폐업 자문부터 채무조정, 불공정거래 피해 자문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법무법인 대류가주가 함께하는 소상공인 무료 법률지원. 검색창에 법무법인 대류가주를 검색하세요.
4: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26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뮤직비디오 감상도 잘하셨죠?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 6385님이 신청하신 미국의 컨트리 가수죠. 수 톰슨이 노래한 Sad Movies. 영화관에 남친하고 가려고 그랬더니 남친이 바쁘대요. 그래서 혼자 갔는데 아이 세상에 그 남자 녀석이 자기 여친하고 거기 와서 키스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현실이 영화보다 슬퍼서 눈물이 난다. 이어서 6944님이 청하신 토니 올란도와 더니 노래한 타이어 옐로우 리본 라운드 올드 옥 트리 들었습니다. 뮤직비디오 재밌었죠? 저도 토니 올란도 얼굴은 처음 봤네요. 옛날부터 소개는 했지만. 아, 콧수염 그리고 섹시하긴 한데 약간 느끼한 느낌이 듭니다.

더니 올란드와 여성 트리오 더니 노래했죠. 죄수가 석방이 돼서 이제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애인한테 편지를 하죠. 나를 받아준다면 마을 어귀에 그 오래된 참나무에 노란 리본 하나를 매달아 둬요. 없으면 그냥 갑니다. 버스 타고 가는데 그 버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연을 아는 거죠. 갔더니 그 떡갈나무에 세상에 수백 개 노란 리본이 매달려 있었다는 그런 얘기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정근경 씨도 뮤비 보는 재미가 쏠쏠해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민술령 PD가 아주 계속 열일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행운의 번호 휴대폰 두 자리, 여덟 자리 중에 4와 8이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8이나 4, 4나 8, 배열어 간 거 없습니다. 오늘 선물은 치킨이에요. 방송 끝나고 보내드리는 거 아니고 실시간 바로 배송합니다. 3999님은 가운데 번호에 8과 4가 있네요. 와, 드디어 오늘 8과 4 제 번호가 나왔네요. 매일 들으면서 언제나 나올까 기다렸어요. 익산에서 항상 듣고 있는 왕찐 애청자 박수경입니다. 신청곡은 아무거나 좋아요 하셨어요. 지금 배달 갑니다. 치킨 한 마리 부릉부릉 출발했습니다. 6867님 연평도 서북도서에서 근무 중인 직업군인입니다. 오, 그 서해 북쪽에 있는 섬들이죠. 그러니까 서북도서 백령도 뭐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그쪽이죠. 항상 사무실 점심시간에 청취하다가 오늘은 휴가라서 집에서 듣고 있네요. 두 달 동안 떨어져 지내다가 가족들과 즐거운 휴가 즐길 생각하니까 설레요. 항상 좋은 음악 감사드립니다. 가운데 번호에 있네요. 치킨 한 마리 보내드립니다. 지금 배달 갔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행운의 번호 오늘 4와 8입니다. 4와 8, 8이나 4. 핸드폰 번호 8자리 중에 4하고 8이 들어있는 분들 문자 주세요. 오늘의 선물은 치킨 한 마리입니다. 6659님, 백천님 날씨가 정말 좋네요. 근데 올림픽대로 너무 막혀요. 저도 어제 퇴근할 때 평소대로라면 한 25분이면 뭐 그냥 조금 그래도 밀렸다 싶었는데 한 50분 넘게 걸렸어요. 와, 너무 막히더라고요. 사고도 특별한 게 없는데 그래요. 6659님 답답하시겠습니다. 커피 보내드립니다. 0299님 백디 10시에 독감 접종하고 나왔는데 아니 2시간 지났는데 벌써 근육통이 와도 되는 거예요? 팔 아파요. 묵직해지죠. 그 정상입니다. 미니 도넛 세트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6842님이 임백천 형님 항상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어요. 신청곡 주현미 정말 좋았네. 제가 러브레터로 제가 이거 보내놓겠습니다. 1576님이 신청하셨군요. 정국이 노래하는 Stand Next to You. 정국 아시죠? BTS의 뭐 메인 보컬이죠. 정국.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Standing Next to You.

정국의 Standing Next to You에 이어진 50/50의 Cupid이었어요. K-POP 걸그룹이죠. 50/50. 그 중소 그러니까 연예기획사에서 만들었는데 데뷔 4개월 만에 이 Cupid가 빌보드 100 싱글 차트에 올라간 거예요. 대단했죠. 네, 17위까지 올라갔고요. 아까 정국의 노래는 Standing Next to You는 빌보드 100 싱글 차트에서 5위까지 했습니다. 대단한 친구들이죠. 큐피드는요, 사랑을 기다리다 지쳐서 큐피드한테 기대를 걸었는데 뜻대로 되지 않네요 라는 네, 그런 가사였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케이팝 스타들의 노래, 영어로 된 노래 두 곡 듣고 왔네요. 목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지금 시각이 12시 27분을 향합니다. 일상의 다채로운 순간들을 나눠볼까요? 일상 공감 그냥 웃죠.

윤인희 씨군요. 길을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낯익은 얼굴이 다가오는 거예요. 반갑게 손을 흔들면서 어머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지나쳤는데 가만히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몇 년 전에 전 직장에서 일할 때 저랑 트러블이 많아서 냉랭하게 지냈던 동료더라고요. 진짜 타임머신이 있다면 뒤로 돌아가서 반갑게 인사하는 거 물고 싶었어요. 그저 웃죠. 아니에요. 이니 씨 잘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랬을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진짜 품이 넓어졌구나. 난 왜 이렇게 소심하지? 그랬을 거예요. 1571님, 헬스장에서 운동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어떤 아름다운 여성 회원이 20kg 덤벨을 빼지 못해서 난감해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저기요 하길래 도와주려고 가는데 근처에 계시던 어떤 할아버지가 얼른 빼주시는 거 있죠. 나도 할 수 있었는데 말해볼 기회였는데 제 헬스장 첫 로맨스가 할아버지의 전완근에 막혔어요. 할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그저 웃죠. 전완근이 팔뚝 근육이죠. 20kg 덤벨 어우 무겁죠. 아, 그 얘기로 접근을 하세요. 내가 빼드리려고 그랬는데 꼭이요. 안상금씨, 남편이랑 동네 산에 갔어요. 높이가 조금 있는 데라 간신히 올라가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어? 송이버섯이다 하면서 저쪽으로 혼자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누가 신다 버린 양말 한 짝이었어요.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그저 웃죠. 빠른 시일 내에 안과에 가야 됩니다. 송이버섯과 양말을 어떻게 헷갈릴 수가 있... 아, 양말에 송이버섯이 그려져 있었나? 7677님, 저는 아이들한테 그림 가르치는 미술 선생님입니다. 어제 7살 아이한테서 감동적인 선물을 받았어요. 삐뚤빼뚤 쓴 편지와 자기가 아끼는 젤리 한 개를 주는 거예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저를 화 안 내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화 안 내고의 이응을 동그랗게 못 써서 각진 미음처럼 쓴 거예요. 순간 화만 내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읽은 거예요. 귀여워서 웃어요. 아유 귀엽네요. 아, 어른들도 이응자 미음자 이거 제대로 쓰기 어렵죠.

이동철 씨, 장경미 씨, 5246님, 4103님 지금 이 아이와 함께 웃으셨겠어요.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독일의 디스코 그룹 바니엠의 해피송. 걱정 모두 잊고 리듬에 맞춰 행복한 시간을 보냅시다 라는 노래. 행복한 노래죠, 그야말로. 예. 매번 번호가 하나만 있었는데 오 드디어 두 번호 다 나왔어요. 해피송 신청합니다. 3958님도 해피송 신청하셔서 같이 들었죠. 중간 번호에 4도 들어있네요. 일단 커피 보내드립니다. 0335님 지금 나오는 곡 들으면서 졸음 쫓고 있었어요. 신나게 흔들면서 아유 졸리시구나. 카페인도 드세요. 커피 보내드립니다. 백수비 씨, 저는 길 가다가요 반짝반짝 웬 보석이 떨어져 있길래 주웠더니 누가 먹다 뱉은 하얀 투명한 사탕이었어요. 그러셨어요. 제가 왜 이렇게 웃냐면요, 얼마 전에 운전하고 출근하는데 방송국 다가와서 5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차를 세웠죠. 야, 신사임당이 저를 보고 웃고 있었거든요. 보니까 찌라시였어요. 아니 어떻게 똑같이 만들었죠. 아 누가 볼까봐 좀 아유 좀 그래 아무튼 그랬었습니다. 그 생각이 나네요. 아 여러분들 저 그 그냥 웃죠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 햄버거 세트 드리는 거 아시죠? 도전해 보세요. 그냥 피식 웃었던 일이면 다 됩니다. 사는 얘기 내 얘기도 좋고 남의 얘기도 좋아요. 자 오늘 그리고 행운의 번호가 4와 8입니다. 핸드폰 8자리 숫자 중에 4하고 8이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순서 상관없고요. 오늘 선물 치킨 한 마리예요. 지금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배달합니다. 4443님 저 대형 화물차 몰고 다니는 조동재입니다. 속리산 휴게소에서 점심 먹고 쉬는데 제 번호가 4, 8 다 들어가서 문자 보내요. 사연은 없습니다.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이거 사연 아니면 뭐죠? 좋은 사연입니다. 치킨 한 마리 쏩니다. 8402님 아싸 내 번호 나왔다. 행운이 함께하길 네 치킨 쏘겠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주인공 될 수 있습니다. 소개 안 돼도 네, 여러분들 받으실 수 있어요. 후보 되시는 거예요.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참여 샵 1061 콩 게시판은 무료고요. 로라 브레니간의 노래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라는 노래 준비합니다. 당신 없는 삶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라는 노래인데 이게 아마 여러분들 마이클 볼튼의 노래로 기억하실 텐데 이 로라 브레니간이 원곡입니다. 마이클 볼튼이 리메이크한 거죠.

뮤직비디오 재밌네요. 예, 로키 4를 여러분들이 보신 거예요. 서바이버의 Burning Heart, 로키 4의 OST였죠. 로키 3에서는 Eye of the Tiger였고요. 가슴 속에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싸우겠어요라는 노래, 한헌수 씨 또 박은희 씨가 서바이버의 Burning Heart 청해서 들었습니다. 자, 오늘 행운의 번호 4와 8이 있는 분들 중에서 치킨 한 마리 받으실 행운의 당첨자 계속 발표합니다. 가운데 번호 8자리에서 4, 9, 8이 있는 분들이에요. 8547님, 용인에서 마을버스 운전하는 기사입니다. 축하합니다. 3282님, 백디, 저요. 0159님, 난생 처음 방송국에 문자 보내요. AI한테 문자 보내는 법 물어봤어요. 초등교사로 34년 근무하다가 지난해 명퇴하고 이제 여유롭게 저만의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8955님, 백디, 드디어 제 번호네요. 4848님, 개인택시하는 한재훈입니다. 항상 방송 잘 듣고 있어요. 4888님, 5년째 음지에서 듣고 있는데 부르셨습니까? 모두 축하드립니다. 지금 바로 배송 나갑니다. 따뜻할 때 바로 드세요. 자, 2부에도요 기회 있습니다. 치킨 한 마리씩 보내드려요. 2부에도 참여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웨스트라이프의 업타운 걸 준비돼요. 아일랜드 보이밴드죠. 나는 평범한 남자지만 부유하고 세련된 상류층의 그녀를 사랑하죠. 그녀도 언젠간 날 사랑할 거예요 라는 네, 그런 노래. 0256님의 신청곡인데요. 빌리 조엘이 원곡이죠. 업타운 걸.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갱년기라던 영주 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2: 푹 잤다.
1: 은정 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 씨.
3: 우리 엄마 예쁜데?
4: 생약 복합 성분 함유 페라민 Q.
1: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0: 동국제약.
1: 좋은 계절 10월이 가고 있네요. 오늘 보름이죠. 그러니까 10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윤나영 씨가 오늘 우리 집에 막내 수시 1차 결과가 1시 이후에 나와요. 심장이 벌렁거려서 일이 손에 안 잡히네요. 아 이제 곧 나오겠네요. 예 나영 씨 제가 같이 있겠습니다. 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진짜 2027학년도 대학 입시 이제 수능 시험일이 11월 19일로 알고 있는데 야 이제 한 달 남았네요. 얼마나 힘들까요 수험생들. 4682님 남편과 이틀 동안 말 안 하고 냉전 중인데 행운 번호 선물 받고 화해하라는 날인가 봐요. 행운의 커피 두 잔 보내드리겠습니다. 9234님은 안녕하세요 백천님. 점심 먹고 산책하고 사연을 듣고 있어요. 처음 보내는 거라 떨리네요. 이 시간이 참 에너지가 돼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9234님 네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첫 사연 고맙습니다. 커피 보내드릴 거예요. 3887님은 세차장인데 일이 없어서 백디 라디오 크게 틀어놓고 놀고 있어요. 오늘 비 소식이 있나요? 아침에 진짜 출근하는데 비가 약간 뿌리더라고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하셨네요. 48이 같이 있습니다. 이분께 치킨 한 마리 쏘겠습니다. 배달 갑니다. 1부 마무리합니다. 2부에도 계속 닭튀깁니다. 4283님이 신청하신 아일랜드 밴드죠. 크랜베리스의 Oh to my family. 어린 시절에 가족과 함께했던 그 순수하고 따뜻한 시간이 그립다는 노래입니다. I'll be 금방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입니다. 문학 부근에 사고 정리됐습니다. 화물차 사고를 처리하느라 1시간 가까이 걸렸고요. 2개 차로가 막혀 있었습니다. 10분쯤 전에야 사고가 모두 처리됐는데요. 뒤쪽으로는 고속도로 진입하기 전부터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홍제램프 부근에서 차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산램프 부근부터 답답한 이유입니다. 반대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기름램프에서 정릉램프 쪽으로 작업 정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변문후 일산 쪽 역시 작업 여파가 더해졌는데요. 성수대교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구리방향 성산대교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속도를 줄이고 있고요. 더 가서는 천호에서 구리시계 쪽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는 고장난 차가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할머니, 종로 오가예요.
1: 종로 오가?
0: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1: 그래. 종로 오가 보령약국?
2: 보령약국은 종로 오가에 있습니다. 종로 오가 보령약.
3: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슬기입니다. 오늘 하루 수고한 당신을 위한 바로 그 시간 이슬기가 함께합니다. 이슬기의 해피타임. 매일 저녁 당신의 이야기,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 그리고 저 이슬기가 함께합니다. 우리 같이 행복해질 거예요. 언제? 매일 저녁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이슬기의 해피타임.
4: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형.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0: 야 바비야 어려워 네가 다 해.
1: 아 형도 가수잖아. 여러분 임백천의 백뮤직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일랜드의 보이밴드예요. 보이존이 노래한 Love Me For A Reason이란 노래. 오늘 인백션의 백뮤직 10월 15일 목요일 2부 출발하는 곡이었습니다. 1570님이 노래 청하셨죠. 내 외모보다 내 진심과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해줘요 라는 노래 Love Me For A Reason이었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도 오셨어요. 오늘 진짜 많이 방문해 주시네요. 아우 좋네요. 감사합니다. 강정규 씨가 백디 나 옛날 사람인가 봐요. 나오는 노래들을 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 근데 정규 씨 올드팝만 나가는 프로 아닙니다. 옛날 노래만 틀진 않아요. 정규 씨 아무튼 커피 보내드립니다. 윤의진 씨가 이 로고송 너무 좋아요. 저요 저요 저도 48 다 들어있어요. 이런 날도 있군요. 신기하다 하셨는데 저희가 번호 확인을 해야 돼서 문자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우물정 1061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문자 참여하시면 돼요. 010 말고요. 나머지 8개 번호 중에 4하고 8이 들어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되고 뽑히면 치킨 한 마리를 바로 배달합니다. 오늘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2부에도 많이 있습니다. 김재성 씨가 어허허 이거 백천영님 목소리인 듯. 아 2부 시작하면서 김밥하고 제가 김밥이하고 노래한 거예요. 어떤 분들이 물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시는데 어허허 재밌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밌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맹구처럼. 4465님이 백디 제 폰 번호에는 8이 없고 제 차 번호에는 있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번호 기다리다가 목 빠지겠어요. 아니죠. 우리가 공정한 룰로 해야죠. 근데 지금 진짜 차 번호가 8948이네요. 그래요. 아, 제가 미니 도넛 세트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차하고 관련돼서 또 행운의 번호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선물이라는 게 받는 거 물론 좋죠. 근데 주는 기쁨도 큽니다. 여러분들이 주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받는 분이 좋아하는 모습 보면 뭐 행복해지잖아요. 덩달아서 내가 막 부자가 된 것 같은 뭐 그런 기분도 들고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우 내가 이러려고 돈 버는 거지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잖아요. DJ 천

0: 언니도요 이번 주에 선물 열심히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그렇게 풍족한 살림은 아닌데요. 그동안 아껴왔던 선물들을 지금 다 퍼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선물은 예고해드린 대로 닭 한 마리가 지금 많이 팔리고 있네요. 열심히 지금 닭 튀기고 있습니다. 치, 이 소리 들리시죠? 이 소리는 입으로 내는 소리가 아니요. 치. 그동안 듣기만 하셨던 분들 용기 내서 참여하시라고 행운의 번호 드렸죠. 4988입니다. 핸드폰 뒤 8자리 번호 가운데 4988이 있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신청곡도 같이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꼭 뭐 영어로 스펠링 맞게 적을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한글로 생각나는 만큼만 쓰셔도 됩니다.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 콩은 무료예요. 자, 듣고 계시는 고마운 우리 백그라운드님들께 선물을 안내합니다.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네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원영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 드리고요. 이외 모바일 쿠폰, 치킨, 피자, 커피, 햄버거 세트, 도넛 세트, 편의점 상품권 외에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문화 선물 두 종류가 있어요. 대중음악 웹진이죠. 이즘 창간 25주년 기념 콘서트에 우리 백그라운드님들을 초대합니다. 음악평론가 임진모 씨가 사회를 맡고요. 김수철, 자우림, 50-50를 포함해서 이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뮤지션 다섯 팀이 무대에 올라요. 10월 23일 금요일 저녁, 장소는 서울 마포의 콘서트장입니다. 책 선물도 있죠. 밴드 다섯 손가락의 이두원 씨가 새 책을 냈네요. 위대한 팀은 비틀즈처럼 일한다. 이 밴드 비틀즈의 탄생부터 해체에 이르는 그 서사를 통해서 뛰어난 개인들이 어떻게 조직의 성공을 만들어내는지 흥미롭게 풀어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책 혹은 콘서트 이렇게 말머리를 달아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신청하시는 분 성함도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어저께 콘서트 혼자 가나요? 뭐 어떻게 되나요? 하셨는데 1인한테 보내드리고 두 분이 가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 잠시 광고예요.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0: 지금 깜뽀르테를 백화점에서 만나보세요.
1: 깜뽀르테.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4: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3: 메디힐 토너 패드.
5: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택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6: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제로
7: 위제로
6: 과식계도 제로제로
7: 위제로
6: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7: 위제로
6: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7: 위제로
8: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9: 예!

0: 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아바 뮤직비디오 보면서 세월을 느낍니다. 아, 시간이라는 게 그런 거군요. 네. 아바의 그 젊었을 때 모습 보실 수 있었어요. 놀란스의 섹시 뮤직, 이럽션의 원웨이 티켓, 가바, 김미 김미 김미 세 곡 이어 듣고 왔네요. 지금 아바를 제외한 두 곡은 춤 그 비디오였어요. 여기 놀란스나 이럽션의 음악 뮤직비디오가 아니고. 근데 어쩜 이렇게 박자가 잘 맞죠? 그러니까 우리 민슐랭 PD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춤 영상을 이렇게 선택한 겁니다. 놀란스 아일랜드의 자매 그룹이죠. 섹시 뮤직. 운동할 때마다 꼭 들으신다고요. 섹시 뮤직. 배고파요. 뭘 먹어야 할지 고민됩니다. 792님. 제가 미니 도넛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5621님 권석원 씨가 이 노래 청하셨고요. 이럽션 영국의 디스코 그룹이죠. 이럽션의 원웨이 티켓. 외롭고 슬픈 마음을 안고 돌아올 수 없는 편도 여행을 떠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임하성 씨, 최성희 씨, 3572님이 청하셨네요. 김춘화 씨도 와 노래가 너무너무 좋아요. 일하는데 능률이 팍팍. 치킨이 필요 없네요.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네, 춘화 씨한테 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바는 뭐 스웨덴의 전설이죠. 김미 김미 김미. 자정이 지나면 찾아올 누군가를 기다려요 하는 얘기인데 8642님, 이은서 씨, 남영순 씨 이렇게 세 분께서 또 청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청곡이 우선이에요. 늘 보내주세요. 하나도 버리지 않습니다. 8060님이 인백션의 백뮤직을 노동요 삼아 딸이랑 고추 갈무리하고 있어요. 약 한 번 안 치고 키워서 벌레 먹은 것들도 있지만 반짝반짝 아주 예뻐요 하셨어요. 아유. 자식 같은 고추군요. 아, 사진을 주셨어요. 그렇구나. 야, 빨간 고추도 있네요. 중간 번호에 4도 있습니다. 8060님. 그래서 치킨 한 마리. 지금 배달 갑니다. 4784님, 여기 식물하우스예요. 다육이와 식물을 좋아해서 시작한 지 20년 넘었고 가게 한 지는 17년째네요. 음악 들으며 식물 바라보고 있으면 시간은 참 잘 갑니다. 예, 498이 같이 있습니다. 이분 제가 치킨 한 마리 보내드릴 거고요. 4784님 6334님 여기 세탁소예요. 오랜만에 문자합니다. 4-5년쯤 됐나요? 오토바이에 기름 넣으러 갔는데 그때만 해도 주인이 직접 넣어주는 주유소가 많았거든요. 주인이 기름을 넣어주려고 주유기를 들고 있다가 승용차가 들어오니까 그 차로 가는 거예요. 왜 나 안 넣어주고 가세요? 그랬더니 아, 탕수육 팔아야지 짜장면 팔겠어요? 하면서 가버렸던 일이 생각나서 백디 웃으라고 보냅니다. 이거 화나네 진짜. 제가 치킨 한 마리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최은주 씨 놀고 대학생 학교 데려다주고 오는 길에 듣다가 처음 문자 보내요. 놀고 대학생이 뭐죠? 전화번호에 4하고 8이 있는데 문자를 어떻게 무슨 번호로 보내는지 몰라서 패스. 대신 콩 깔았어요. 앞으로 차만이 아니라 핸드폰으로 들을 거예요. 좋은 밥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 은주 씨는 백뮤직 홈페이지에 오셔서 당첨 정보를 꼭 남기세요. 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3158님 백천님 저요 저요 이날을 위해 이 번호를 20년 써왔다고요. 치킨 주세요. 근데 지금 번호 8자리 중에 8은 보이고 4가 없습니다. 4, 9, 8이 있어야 돼요. 배열에 관계없이. 제가 커피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정근경 씨가 아까 춤 그 비디오 보면서 백디님

얼레리 꼴레리 춤이랑 똑같은 것도 나오네요 하셨어요. 그렇게 어려운 춤을. 네. 저는 진짜 몸치예요. 4931님 김순자 시청하신 노래 이제 배달합니다. 로버트 플렉, 미국의 리듬 앤 블루스 소울 가시죠.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 그의 노래가 내 마음에 파고들어서 눈물 나게 해요.

앨범 보셨죠? 잉글랜드 댄하고 존 포드 콜리 아주 다정하게 생겼네요. 미국의 남성 듀엣 잉글랜드 댄 앤 존 포드 콜리가 노래한 We'll Never Have to Say Goodbye Again. 우리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아요 라는 노래 로버타 플렉의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에 이어서 들었네요. 4516님이 안녕하세요 임백천 DJ님 매일 좋은 음악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사연 보내요. 꼭 제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좋은 방송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어요 하셨는데 4516님이 이름은 없는데요. 아무튼 네 오늘부터 1일이군요. 그래요 제가 4516님께 커피 한 잔 보내드리겠습니다. 5452님은 백천 아저씨 삼형제 키우는 엄마예요. 제가 학창시절에 팝송을 좋아했어요. 백뮤직에서 나오는 노래 듣고 있으면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일생의 고단함을 잊을 수 있네요. 좋은 음악과 방송 감사해요. 백천 아저씨 너무 웃긴데 유머 비결이 뭐죠? 그냥 웃어주시는 거겠죠. 우리 5452님 남자아이 셋을 키우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건 극한 직업이네요. 5452님께 제가 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 제가 생축송 행복하시라고 불러드릴 텐데요. 근데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생일 사연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다 노래를 이름을 넣어서 불러드리진 못하잖아요. 노래가 끝도 없이 길어질 수는 없으니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생일 맞으실 주인공들 유정희 씨, 제 생일입니다. 백천님한테 축하받고 싶어서 좋은 날 될 거라고 말해주세요. 정희 씨 좋은 날 될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좋은 날도 슬픈 날도 뭐 우울한 날도 기쁜 날도 다 있잖아요. 정희 씨. 7457님 백디 어제 선물 꽝 받은 애청자예요. 제 하나뿐인 동생 가비의 생일 꼭 축하해 주세요. 가비야 생일 너무너무 축하해.

연예인 이름인가요? 그리고 7896님 신당동에서 8명이 일하는 청바지 공장입니다. 저도 청바지 좋아하는데 매일 청바지 입는데 오늘 우리 사모님 신영순 사모님 생일이에요. 많이 축하해 주세요. 네, 축하합니다. 김수연 씨 친구 효선이 생일 축하해 주세요. 지금 열일하는 중인데 저녁에 남편이랑 호텔에서 1박한다고 자랑이 왔네요. 효선아 행복한 생일밤 보내라. 이향아 씨는 사랑하는 막내 아들 안준상의 생일입니다. 엄마 부탁을 잘 들어주는 착한 아들이죠. 생일 축하해. 아, 착한 아들이네요. 9994님 저는 경기도 군포 사는 남솔지예요. 이분도 연예인 이름이네요. 오늘 생일이에요. 싱글맘인데 중2 아들이 장미꽃 한 송이를 안겨주네요. 오, 이쁜 아이네요. 백디 축하송까지 더해지면 행복이 3배 되겠어요. 행복이 4배, 5배 되시라고 제가 치킨도 보내드립니다. 왜냐하면 마침 가운데 번호에 팔자가 있습니다. 네. 서동심 씨, 안 친할 것 같은 친구가 제일 오래 곁에 남아있네요. 언제나 변함없는 친구 김희숙의 생일입니다. 구문서 씨는 둘째 아들 구광회 씨 생일, 방선경 씨는 딸 현서 씨 생일, 7950님은 사위 김우건 씨 생일, 2191님은 딸 유리 씨 생일, 이성현 씨는 남편의 생일 축하하셨는데 성함이 없네요. 축하드립니다. 노래 불러드릴게요.

오늘은 효선 씨, 준상 씨, 솔지 씨, 희숙 씨 생일 축하합니다. 1464님, 5146님, 미국 밴드죠. 스키드로우 음악을 좋아하신다고요? I remember you. 당신과 나눴던 키스와 그 약속, 아름다운 추억들 잊을 수가 없어요.

아, 이렇게 어쿠스틱 기타를 끝내니까 아주 또 다른 맛이 느껴지죠. Skid Row의 I Remember You였습니다. 그 18 and Life도 상당히 우리나라 팬들이 많이 좋아하셨었죠. 1464님도 내 핸드폰 벨 소리네요. 그전에는 18 and Life였어요. 아, Skid Row 아주 광팬이신 모양이에요. 김윤숙 씨가 뮤비를 보면서 음악 들으니까 더 추억이 새록새록 몽글몽글 뮤비로 풍덩. 정윤석 씨도 기타 선율이 참 감동입니다 하셨어요. 네. 이지선 씨가 노래는 익숙히 들었는데 처음 보는 뮤비가 많네요. 그럼요. 뮤비가 한참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우리 가요도 그렇죠. 자, 오늘 인백션의 백뮤직 치킨데이죠. 행운의 번호 4와 8이 있는 분들 중에서 치킨 한 마리 받으실 행운의 당첨자 계속 발표합니다. 가운데 번호 포함해서 8자리에 4하고 8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지금 계속 나갔고 나머지 4488님 서울 강동구에서 아내와 작은 빵집을 운영하는 35년차 제빵사입니다. 13년 가까이 가게 한다고 쉬는 날 없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때로는 외로운 마음을 백뮤직으로 달래곤 합니다 하셨어요. 예, 치킨 보내드리고요. 3991님 내복에 무슨 했다가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대하게 됩니다. 저는 중간에 4하고 8이 다 있어요. 맞아요. 확인됐네요. 4682님 3년차 서울 택시 기사입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4874님 저는 정년 퇴직 후에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어요. 도시락을 받고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보람있게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1482님 우째 이런 일이 안양 시내버스 3번 운행합니다. 매일 듣고 있어요. 나도 하셨어요. 이분들께

모두 치킨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달 나갑니다. 치킨 맛있게 드시고요. 인백션의 백뮤직 여러분들 변함없이 사랑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주파수 FM 106.1MHz로 인백션의 백뮤직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만나고 있습니다. 김현철 씨가 미국의 여성 그룹이죠. The Ronettes의 음악 청하셨어요. 사랑해 주세요. 당신의 연인이 되고 싶어요. Be my baby.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선수 시절 국제경기에 참가하며 다양한 나라의 5성급 호텔을 경험했는데요. 그때 느꼈던 호텔 침대의 편안함을 베스트 슬립에서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5성급 호텔 침대 같은 편안함, 여러분도 경험해보세요.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장미!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2: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1: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2: 새로운 주거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부터 자족 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1: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 도시공사.
3: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4: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5: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7: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8: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 복음 못 받거든요.
9: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6: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1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1: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2: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3: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4: 지난달 취업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5: 잠깐의 대답이 이렇게 뉴스가 된다니 놀라우시죠? 기억하세요. 경제활동 인구조사. 여러분의 정직한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일자리 정책이 됩니다. 응답하는 당신이 국가대표. 국가 데이터청.
16: 예, 너무 귀엽네요. 장규영 씨가 희한한 일일세. 며칠 동안 불러준 해당 번호에 한 번도 없다니.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는데 다 드리지 못해서 DJ 천이가 너무 죄송하고 아쉽고 그렇습니다. 내일은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도 다 팔아서 선물을 챙겨올까요? 애청자 감사주간은 뭐 다음 주까지 쭉 이어집니다. 다음 기회에는 꼭 행운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끝곡은 2723님이 청하신 영국의 소울 펑크 밴드예요. 마마스건의 노래 You Make My Life A Better Place.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내 삶이 행복해졌어요. 내일 다시 만나죠. I'll b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사고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충주 분기점에서 밀리는데요. 추돌 사고 여파입니다. 현재 갓길로 옮겨 처리 중이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구리 방향 사패산 터널 2, 3차로에는 화물차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뒤로 정체 빚고 있고요. 뒤로 또 장수에서 중동까지 밀리고 반대 판교 방향은 서운 분기점에서 송내까지 밀려 지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에서 반포까지 이동량이 꾸준합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서초 나들목 지나 5차로에 고장난 차가 멈춰 있는데요. 미리 차로 변경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방화대교 3, 4차로에 추돌사고 처리하면서 월드컵대교부터 서행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김재형님께서요. 응디, 저 요즘 기분이 설렘설렘 마음이 간질간질합니다. 회사에 좋아하는 분이 생겼거든요. 아직 그분은 몰라요. 괜히 티냈다가 어색해질까봐 말을 못하겠습니다. 근데요, 요즘 그렇게 다니기 싫던 회사도 기분 좋게 갑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그쵸? 이런 게 바로 사랑의 힘이죠. 막 갑자기 출근하기 싫었던 회사에 빨리 막 가고 싶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으세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좋네요. 사랑의 계절. 가을이에요. 우리 재영님의 사랑이 해피엔딩이 되길 기원하면서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응디의 사랑 가득 담아서 지금 시작할게요.

KBS 2라디오 해피 FM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첫 곡으로요. 노지훈의 손가락 하트 띄워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의 DJ 우리 반짝이들의 응디예요. 가수 은가은입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빛나는 트로트와 함께해 주세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수도권 주파수 106.1MHz입니다. 고정해 주시고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하, 가을이에요 여러분. 에, 사랑의 계절. 그 나는 뭐 연애 별로 필요 없어 라던 사람도 아 외로워 누구 좀 만나야 되나 하는 그 사랑의 계절. 사랑에 또 빠지기 쉬운 계절. 아하. 6858님께서 아 설렘설렘하네요. 저도 남편을 사내연으로 만났거든요. 쉿. 반짝이 분들께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회사가 사내연의 맛집이에요. 거기가 어딘가요? 우리 반짝이 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1035님께서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게 1. 캠퍼스 커플 그리고 2. 사내연애였거든요. 근데 둘 다 못해봤어요. 저는 소개팅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답니다. 근데 나는 막 그 캠퍼스 커플 사내연애 이런 것보다 소개팅이 더 설레는데. 그지 않나요? 이거 뭔가 캠퍼스 커플은 자주 보고 있던 친구가 갑자기 멋있어 보이고 예뻐 보여서 만나는 거고 그러다 헤어지면 이제 막 학교 가는 거 불편하고 사내연애는 같이 또 일하는 사이여서 만나고 있다가도 조금 약간 뭐 다투거나 이러면 또 막 같이 일하는 것도 껄끄러워지고 막 그런 건데 이 소개팅은 진짜로 우리가 만날지 안 만날지도 몰랐던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사람을 소개팅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이 시간이 아니었으면 나는 이 사람을 평생 모르고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또 마음에 안 들어서 헤어지게 되면 또 평생 모르게 살잖아요. 그게 너무 설렘 포인트인 거지. 자, 우리 반지분들 어떻게 사랑 많이 하들 하고 계십니까? 저한테도 사랑을 좀 주셔야 돼요. 지금 청취율 조사가 진행 중이거든요. 우리 반지분들 핸드폰 잘 챙겨주시고요. 02로 오는 전화 있으면 꼭 받아주세요. 사실 우리가 아는 번호만 전화를 받잖아요. 근데 다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02로 오는 전화는 다 받아주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딱 전화를 받았는데 아 어제 라디오 프로그램 뭐 들으셨어요 하고 물어보면 아 이거구나 내가 기다렸던 전화가 이거구나 하고 마음속으로만 만세를 외친 다음에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하고 또박또박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반지 분들의 응답이요 응디를 웃게 만든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애청자 주간을 맞았어 1부에 보물찾기 이벤트 진행합니다. 빛나는 트로트에서 나가는 노래 중에 딱 한 곡을 정해서요. 그 노래 보물 같은 효과음을

0: 숨겨놨거든요. 그 효과음이 숨겨진 노래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어떤 효과음인지 들어보죠. 어, 이 소리는 아, 여보세요? 에, 거기 가은이 있어요? 전화벨 소리입니다. 노래를 들으시다가요, 이 전화벨 소리가 들리면 그때 그 노래 제목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서 오늘은 평소에 2배 20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보물찾기 이벤트와 반지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소개에 이어서 1부에 자기와 함께 할 거고요. 그리고 2부는 청조사 기간 맞아서 정답자를 두 배로 늘린 시간 밀당 얼쑤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알차게 즐겨주시기 바라면서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지금 깜뽀르테를 백화점에서 만나보세요.
1: 깜뽀르테.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 임영웅의 무엇이 중헌디였습니다. 4179님께서요. 응디 은비터 들으면서 욕조에 이불 두 개 넣고 발로 빡빡빡 밟아서 빨고 있는데요. 땀이 비 오듯이 흘러내리네요. 아, 제가 이불이 되고 싶네요. 너무 더워요. 헤헤헤. 이불 욕조에 물 받아 놓고 발로 밟아서 이불 빨래 하시는 분들 요즘 흔히 있나요? 와, 진짜 때가 쏙쏙 빠져. 저는 진짜 이렇게 빨고 싶은데 아,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이거는 진짜 너무 고생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손으로 잡고 또 짜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무조건 그냥 세탁기에 넣는데 아, 이거 세탁기에 넣으면서도 약간 의심스러워요. 이게 진짜 다 곳곳이 이게 막 이렇게 좀 빨릴까? 깨끗하게 구석구석 빨아질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거든요. 아, 근데 이렇게 욕조에 박박 밟아서 진짜 이렇게 빨면은 너무너무 개운하겠다. 아, 저도 욕조에서 한번 씻어봐야겠어요, 이불. 9722님께서 응디 안녕하세요. 제가 버스를 운행하는데요. 딱 10분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응디에게 사연을 보내지요. 제 버스에는 항상 응간의 빛나는 트로트가 우렁차게 울립니다. 가끔 승객분이 오셔서 무슨 라디오인지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답니다. 항상 사랑받고 있으니까 기운내서 진행해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텐션 업! 응간 파이팅! 이라고 해주셨어요. 저는 진짜 은간 예쁘다, 은간 노래 잘한다 뭐 이런 말도 당연히 좋지만 이렇게 9722님처럼 사랑받고 있으니까 기운내서 진행하세요 뭐 이런 말 있죠. 이런 말 들으면 막 눈물 날 것 같아요. 이렇게 9722 같은 님 우리 반짝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또 오늘도 힘을 냅니다. 자, 그런 의미로 02로 오는 전화 있으면 받아주세요. 자,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반제분들 사연 만나볼 건데요. 지금 들려드릴 노래 두 곡은요. 빛나는 초대석에 나와주셨던 초대 손님들의 노래를 라이브 버전으로 들려드려볼게요. 자,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에도 전화 벨소리가 숨겨져 있을까요? 노래를 들으시다가 추억의 벨소리가 들리면 그때 그 노래 제목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노래들 들어보십시다. 안성훈의 좋다, 손비나의 땡큐.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방금 듣고 오신 노래는요, 안성훈의 좋다, 그리고 손빈아의 땡큐 라이브 버전으로 듣고 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반제분들 사연 만나보죠. 3692님께서 응디 굿 애프터눈, 오늘도 응디 방송 신나게 들어요. 그나저나 가야지 가야지 이리 가야지, 이렇게 재밌는 보물찾기 퀴즈도 하고 잠도 깼는데 이리 가야죠. 맞습니다. 자,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서 여러분들 전화만 잘 받아주시면 되는데, 예, 02로 시작하는 전화 오면 꼭 받아주셔서 응간의 빛난 트로트 잘 듣고 있어요. 응답해주세요. 킴님께서 가은님 진짜 오랜만입니다. 일이 바빠서 라디오를 켜지 않고 지냈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제 쭉 함께 할게요. 크, 킴님, 예,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너무 바쁘셨어요? 너무 좋은 거죠. 예. 저는 진짜 아우 미안해요, 너무 바빠서 못 들었어요 하시는 반짝이분들 너무너무 잘 됐다고 해요. 진짜 일이 바쁜 거는 그만큼 잘 되고 있다는 거니까. 자, 이제부터 함께해 주시고요. 자, 1부에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거든요. 방송 끝나고 응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당첨자 명단이 있어요. 거기서 확인하시고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해주세요. 자, 노래 듣고 왔어. 반제분들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야 시작할 건데요. 이번에도 빛나는 초대석에 나와서 멋진 라이브를 불러주셨던 두 분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나갈 노래에는 전화 벨소리가 들릴까요? 홍지윤의 무조건 오케이, 홍성윤의 봉이로구나.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자기야, 나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니, 회사에 직원이 나 포함해서 딱 3명이거든? 그러니까 나 빼면 단 둘이야. 근데 그 둘이 번갈아가면서 나를 찾아와서 서로에 대한 험담을 하는 거 있지?

0: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굿모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지만 그래도 일단은 좋은 아침입니다. 그러네요. 환절기여서 그런가 저도 컨디션이 별로 좋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우리 힘을 내서 한번 일해봐요. 파이팅! 네, 파이팅! 아자, 파이팅! 그리고 몇 시간 뒤 저기 잠깐만 저랑 얘기 좀 하실래요?
1: 아, 예? 아, 저요? 아, 왜요?
0: 아니 저기 내가 이거 험담 같아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빼고 그 한 명 더 있잖아요. 솔직히 일을 너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맨날 인터넷 보면서 놀고 있고 업무 속도도 너무 느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어찌 생각하세요?
1: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0: 저는 몰랐어요. 예. 근데 우리 서로 배려하고 으쌰으쌰 힘내서 일해요. 너무 심하다 싶으면은 저도 얘기할게요. 예, 뭐 그래요. 알겠어요. 예, 예. 그리고 잠시 후 저기요, 잠시만요. 제가 할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 말고 저기 다른 한 명 있잖아요. 일을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 놓고 저에게 뭐라 뭐라고 하는데 저는 진짜 이런 말을 하고 싶네요. 너나 잘하세요 하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같은 회사원들끼리 이렇게 좀 이렇게 사이좋게 이러면 좋을 텐데 그게 참 힘든 일이네요. 저도 앞으로 좀 신경 쓸게요. 각자 불만이 있는 거겠죠. 근데 정말 아무 불만도 없으세요? 진짜 괜찮으세요? 아니요, 제 속마음이요. 진짜 솔직히 말해도 되나요? 저는요, 두 분이 그냥 똑같은 것 같거든요. 일은 안 하고 서로 험담만 하고 불만만 가득하고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자기야, 나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발 알려주세요, 자기야.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요. 우연히의 이건 아니죠 였습니다. 오늘은 김명선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각색해서 들려드렸고요. 선물로 당근 착즙 주스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총 3명이 일해요. 3명이 일하는데 사연자분에게 두 명이 번갈아 가면서 와가지고 험담을 합니다. 저 사람 너무 일 안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가 똑같은 것 같아요. 서로 일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진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모른 척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결국은 뭐 둘이 한마디 할 것 같은데요. 제가 계속 지켜봤는데 일을 너무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돈 낱말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말할 것 같아 한 번은. 6693님께서 불편한 상황.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 2635님께서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일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뒷담화를 하고 그 사람만 잘못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한 명만 이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 근데 다른 한 명도 이 사람이 불편하지만 그냥 꾹 참고 얘기를 안 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은 그래요?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그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좀 험담을 하게 되고 이 참고 있던 나머지 한 명만 또 이상한 상황이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또 뭔가 내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이러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또 서로 이렇게 험담을 하게 되고 욕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시작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여튼 왜 이렇게 남 얘기하는 걸 좋아할까요? 진짜 너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본인만 잘하면 되지. 일을 못하면 그냥 그 높은 사람한테 얘기해서 회사 능률이 좀 안 오른다 저 사람 때문에 하고 그냥 윗사람한테 얘기를 하지. 뭐 굳이 자기들끼리 얘기해봤자 그게 해결이 되나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우리 일 좀 파이팅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든가. 아무튼 이 참 불편합니다. 여러모로. 5888님께서 직장 동료들끼리 사이가 안 좋으면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저는 경험자라서 아주 잘합니다. 너무 피곤하고요. 너무 불편해요. 제발 적당히 양보하면서 지냅시다. 크, 양보라는 게 잘 없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다들 자기가 잘난 줄 알아. 다들 자기가 일 제일 잘하고 자기가 이거는 자신감이 막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지만 막 저 사람 일을 왜 저렇게 하지 뭐 이러는데 막상 그 본인도 그렇게 일을 잘하는 편도 아니고 하여튼 참 만족하면서 잘 사시는 것 같아요 다들. 괜히 우리 사연자분만 불편하지.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험담을 하시면 딱 잘라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이렇게 험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스트레스 받아요. 만약에 진짜 그렇게 불편하시면 가서 얘기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괜히 뭐야 안 받아줘 하면서 또 욕하는 거 아니야. 화이팅입니다. 예. 자, 은비트의 짧은 일일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들 소소한 일상이야기 적어서 보내주세요. 참여 방법은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마련된 자기야 게시판에 적어주시거나 실시간 콩과 문자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어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입니다. 자, 이번에도 노래 듣고 올 건데 빛나는 초대석에 나와주셨던 분들의 라이브 버전으로 준비를 했어요. 두 곡 들을게요. 성리의 가지 말아라, 김용빈의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여서.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2: 맛있게도 제로
1: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
1: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1: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4: 일양약품. 우리 집에는
5: Let's be the light.
4: 사무실에도
5: Let's be the light.
4: 창고에도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구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100% 무첨가 당근주스 SU당근에서 제주 구좌 당근주스를 드립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자, 보물찾기 이벤트 정답곡 발표할게요. 정답곡은 바로 손비나의 땡큐였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2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1부 끝곡으로 얼마 전에 빛나는 초대석 다녀가셨죠. 이소나 씨가 불렀던 그 노래 목련 라이브 버전으로 들려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후 들어 이동량도 늘고 있는데요. 돌발 구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김천분기점 지나 화물차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차로 통행이 어려워서 일대 쭉 정체로 이어집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까지 이동량이 늘었고 이후 서서울요금소 5차로에는 화물차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미리 차로 변경해 주시고요. 이후 일직분기점부터 속도 내려갑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구리 방향 서피산 터널에 발생한 사고 처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4차로 통행이 어렵고요. 뒤로 장수에서 중동까지도 정체고 반대 판교 방향은 개항에서 송내까지 밀립니다. 이어서 올림픽대로 공항 쪽 동작대교 5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피영입니다.

0: 종로 5가였다.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시작했습니다. 2부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양지은의 잔치로구나 였어요. 반지분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맞은 가을이요. 올해로 세 번째입니다. 내년 가을에도 우리 함께 할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반지분들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게 있어요.

0: 그것은 바로 02로 오는 전화 받기. 참 쉽죠? 예. 02로 오는 전화 있으면 피하지 말고 받아주시고요. 어제 무슨 라디오 프로그램 들으셨어요? 하고 물어보면 응간의 빛나는 트로트 들었죠? 하고 응답 부탁드립니다. 자, 반제분들 믿으면서 저 잠깐 광고 듣고 와서요. 반제분들과 퀴즈 풀어야 됩니다. 밀당 얼쑤 퀴즈로 돌아올게요.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0: 1522 8888 관절 보궁.
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2: 관절 보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4: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3: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5: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6: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7: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8: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 복은 못 받거든요.
9: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6: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10: 폐업, 불공정거래 피해로 막막하신가요? 소상공인이라면 법률 지원이 무료. 법무법인 대륙아주. 폐업 자문부터 채무조정, 불공정거래 피해 자문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함께하는 소상공인 무료 법률 지원. 검색창에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검색하세요.
11: 지난달 취업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2: 잠깐의 대답이 이렇게 뉴스가 된다니 놀라우시죠? 기억하세요. 경제활동 인구조사. 여러분의 정직한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일자리 정책이 됩니다. 응답하는 당신이 국가대표, 국가데이터청.

하트가 함께하는 시간, 위트와 재치와 유머가 첨가된 시간. 문제가 나가고 힌트도 있지만 응디와 반절분들의 티키타카와 텔레파시 그리고 환상의 호흡이 돋보이는 이 시간, 이번 주도 찾아왔습니다. 밀단 얼쑤 퀴즈. 퀴즈는요, 문제와 힌트만 잘 들어도 정답이 들리는 퀴즈입니다. 얼쑤 퀴즈 내드릴 거예요. 반짝이 3453님께서 지난주에 이 코너를 처음 들었는데요. 응디, 우리 엄마가 퀴즈 푸는 걸 좋아하시네요. 태어나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의 취향을 알게 됐습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어머머머머, 어머님 취향이 퀴즈셨어요? 아, 어머니께서 막 승부욕이 막 발동해가지고 따님한테 아 빨리 정답 보내라고 보내라고 막 옆에서 재촉을 하셨대요. 어머님 나이스. 오늘도 듣고 계시죠? 자, 오늘도 정답 생각나면 바로바로 따님한테 빨리빨리 정답 보내라고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지금 바로 얼쑤 퀴즈 시작할까요? 객관식 문제입니다. 오늘 문제는요, 은가은의 노래를 찾아라! 입니다. 지금부터 1번부터 4번까지 노래를 제가 한 소절씩 불러드릴 거거든요. 그 중에서 은가은의 노래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은가은의 노래를 찾는 거예요. 보기가 네 가지가 있어요.

0: 어음 시작합니다. 덧 버기 버기 버기 버기 덧 버기. 2번
1: 수고했어요 오늘도.
0: 3번
1: 나랑 한잔하러 갑시다 나랑 한잔하러 갑시다.
0: 4번
1: 사랑하는 아니 아니 아니 떠나가는 내 맘 넌 아니.
0: 자, 이 중에서 은가은의 노래는 몇 번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콩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입니다. 정답자 10분 뽑아서 우유식빵 쿠폰 보내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힌트곡 두 곡 나가요. 이 노래 듣고 와서 얼쑤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김용임의 사랑님, 서정아의 아니 뭐?

밀당 얼쑤퀴즈 함께하고 계시고요. 김용임의 사랑님 그리고 서정아의 아니 뭐 듣고 왔어요. 자, 노래 듣기 전에 얼쑤퀴즈 나갔었는데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객관식 문제였고요. 오늘의 문제는 응가한의 노래를 찾으라 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노래를 한 소절씩 불러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바로 저 은가한의 노래를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보기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1번 넛버기 뻐기 뻐기 뻐기 넛버기 2번 수고했어요 오늘도 3번 나랑 한잔하러 갑시다 나랑 한잔하러 갑시다 4번 사랑하는 아니 아니 아니 떠나가는 내 맘 넌 아니. 자, 이렇게가 문제였고요. 자, 어떻게 정답들 많이 맞히셨나요? 저는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반제분들도 쉽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정답 확인할게요. 정답은 바로 4번 사랑 아니였습니다. 빛나는 뚜루뚜루 오구송으로 매일매일 나가는 노래죠. 1번은 저의 절친 별사랑의 넛 뻐기 뻐기 돋보기였고요. 2번은 또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동생 김태현의 수고했어요 오늘도였고요. 3번은 우리 서원이 아빠 박현호 씨의 한잔하러 갑시다였어요. 자, 정답 4번 사랑하니 맞히신 분들 중 10분 뽑아서 우유 식빵 쿠폰 보내드립니다. 방송 끝나고요. 홈페이지 당첨자 명단에서 참여하신 분들의 이름, 닉네임, 핸드폰 뒷번호 확인하시고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노래 듣고 왔어? 음악 밀당 퀴즈 시작해봅니다. 은가은의 사랑하니.

은간의 비난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은가은의 사랑하니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음악 밀당 퀴즈 시작해볼게요.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단계 힌트는 정답곡을 딱 1초 들려드려요. 반짝이 0897님께서 응디 콩앱으로 듣고 있는데요. 라디오 듣고 있다가 01로 오는 전화 오면 어떡해요? 하고 보내주셨는데 당연히 전화를 받아주셔야죠. 진짜 빈말 아닙니다. 진짜 반짝이 분들 전화 한 통이 은비트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라디오 이거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 다시 보기도 있고 뭐 다시 듣기도 있고 다 있으니까요. 그냥 무조건 전화부터 받아주시면 돼요. 아셨죠?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음악 밀당 퀴즈 1단계 힌트 들어볼게요. 피디님 1초 힌트 주세요. 뭔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 노래인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자, 괜찮아요. 괜찮아요. 못 들으신 분들 다시 한번 모이세요. 모이세요. 2초 힌트 있습니다. 자, 2초 힌트 주세요. 굉장히 신나는 노래고요. 아직 목소리는 안 나왔어요. 근데 저는 지금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알 것 같은데 우리 반제분들 혹시나 또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일단 목소리가 나오기를 한번 기대를 해봅시다. 자, 3초 힌트 주세요. 와, 진짜 1억이에요? 이거 아, 나는 이 부분이 아닐 줄 알았는데. 아, 이거 여성분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그 코러스입니다. 이 여성분의 목소리는 코러스예요. 가수분이 아니에요. 자, 나는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예, 제가 4단계 힌트로 이 노래 가사의 일부분을 성대모사로 읽어드릴게요. 자, 이

이번에는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개그맨 김영철 씨가 흉내내는 하춘화 선배님의 성대모사라고 이게 적혀져 있거든요. 제가 잘 해보.

밀당 얼쑤 퀴즈 함께하고 계시고요. 혜은이의 띠띠 빵빵, 진성의 빵빵한 내 청춘 듣고 왔습니다. 자, 노래 듣기 전에 음악 밀당 퀴즈 힌트를 4단계까지 들려드렸어요. 정답들 많이 맞히셨어요? 자, 그러면 음악 밀당 퀴즈 정답 바로 확인해봅니다. 정답은 바로 박상철의 빵빵이었습니다. 아, 요즘 다시 역주행해가지고 예, 아주 아주 많이들 듣고 계시죠. 힌트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시골 버스야. 요즘 진짜 굉장히 핫한 걸그룹이죠. 리센느의 멤버 제나 씨가 트로트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 노래도 제나 씨가 즐겨 부르는 노래 중 한 곡이라면서 불러서 이게 지금 거의 뭐 역주행급으로 달리고 있거든요. 제나 씨 트로트 좋아하세요? 그러면은 언제 한번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한번 나와주세요. 에, 트로트도 부르고 트로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신명나는 시간 저희가 또 꾸며드릴 수 있거든요. 혹시나 이 방송 들으신다면 전국팔도도 한번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나오고 싶으시다면 저한테 또 콜미콜미 해주세요. 자, 음악 밀당 퀴즈의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10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당첨자 명단에서 확인하시고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릴게요. 자, 음악 밀당 퀴즈의 정답곡 박상철의 빵빵 들려드리고요. 저는 드라이브 뚜루 퀴즈로 돌아올게요.

0: 음악 밀당 퀴즈 정답곡 박상철의 빵빵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드라이브 트루 퀴즈 시작해볼게요. 지금부터 차가 슝 하고 지나가는 소리와 함께 노래의 일부분이 들릴 겁니다. 그럼 그 노래를 듣고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는 퀴즈예요. 반짝이 7958님께서 응디 여긴 서울인데요. 저 진짜 버스에서도 은비트 들은 적 있고요. 택시에서도 들은 적 있어요. 우리 응디 사랑 많이 받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정말요? 버스에서도 듣고 택시에서도 들으셨다고요? 그러면은 제발 015 오는 전화도 좀 받아주세요. 아셨죠? 꼭입니다. 간지러운 마음 담아서 드라이브 트루 퀴즈 시작할게요. 피디님, 이 포인트 주세요. 아, 이럴 때 참 난감하죠. 에. 아만 나올 때, 뭐 박자도 뭐 특별하지 않고 뭐 그렇다고 가사가 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아가 뭐 끊겨가지고 무슨 포인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알 수 없는 이럴 때 뭐야 하지만 여자라는 건 확실히 알았습니다. 자, 2단계에서 우리 한번 힌트를 더 얻어봅시다. 2단계 힌트 주세요. 아, 이게 이렇게 심하게 꺾으면은 이게 차 소리랑 같이 들렸을 때 약간 부릉부릉 소리로 들리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들리는구나. 어떻게 됐든 뭐 잘 들으셨죠. 네. 자,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3단계 성대모사 인트로 가사 일부분 들려드리겠습니다. 갑니다.
1: 영두사나 너만은 변치 말자 야호.
0: 리센의 멤버 미나미 씨가 외쳐서 유행된 말투죠. 꺼제 야호 라는 말투로 가사를 힌트 들려드렸어요. 제가 야호라고 한 거는 가사가 아닙니다. 그냥 끝에 추임새로 붙인 거예요. 자, 지금 들려드린 이 가사가 들어간 노래 제목을 맞춰주세요. 정답자 10분 뽑아서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립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예요. 힌트곡으로 들려드린 노래 듣고 왔어 정답 발표합니다. 진시몬의 용서, 조용필의 해운대 엘레지,

진시문의 용서, 조용필의 해운대 엘레지 듣고 왔습니다. 드라이브 트루 퀴즈 좀 전에 문제 내드렸는데요. 정답 많이들 맞히셨죠? 정답 발표합니다. 드라이브 트루 퀴즈의 정답은 송가인의 용두산 엘레지였습니다. 자, 힌트로 들려드린 부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아하, 이분이었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10분 뽑아서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당첨자 명단에서 확인하시고요.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드라이브 트루 퀴즈 정답곡 송가인의 용두산 엘레지 듣고 올게요.

7006님께서요. 응디 요즘 4시간밖에 못 자고 출근하니까 몸이 너무 피곤해서 오늘도 병든 닭이에요. 응디 응원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왜 잠을 못 주무세요? 저랑 비슷하게 주무시네요. 제가 응원해드릴게요. 8006님 파이팅! 자, 응원하는 의미에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지요. 주현미의 신사동 그 사람.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선수 시절 국제경기에 참가하며 다양한 나라의 5성급 호텔을 경험했는데요. 그때 느꼈던 호텔 침대의 편안함을 베스트 슬립에서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5성급 호텔 침대 같은 편안함, 여러분도 경험해보세요. 5 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4: 푹 잤다
3: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5: 우리 엄마 예쁜데?
6: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3: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0: TK통상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택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택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2: 응가한의 빛나는 트로트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반짝이 분들 02로 시작하는 전화 오면 꼭 받아주셔서 응가한의 빛나는 트로트 잘 듣고 있다고 응답 부탁드립니다. 내일은요, 박현호, 슬리피,

원혁 씨와 함께하는 육아남 특집 빛나는 초대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끝곡으로요. 이루네의 이보시게 띄워드리면서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서울 시내 사고 소식입니다. 북부간선로 구리 쪽으로 신내나들목 2차로에 화물차와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종암 분기점부터 이 구간 지나는데 30분 이상 걸립니다. 이어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향, 노우제에서 송내까지 쭉 정체고요. 반대 일산 쪽은 소리터널에서 중동 지나기 어렵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입니다.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에서 안성 분기점까지 이동량이 늘고 있고요. 판교 분기점 3, 4차로에 있는 추돌 사고 나서 일대가 혼잡합니다. 이후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인데요. 양재 부근에 사고 나서 1, 2, 3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에서 부산 방향은 진영 분기점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대 혼잡합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잠시 후 4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어제 라라벨에서 곧 죽어도 지키는 나만의 원칙. 붕어빵은 어디서부터 먹느냐? 머리부터 먹는다? 꼬리부터 먹는다? 라면은 꼬들이냐? 뿌른 거냐? 이런 것들이 아주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저 아는 분은 대학 MT 때 라면을 뚜껑을 열고 끓이느냐, 덮고 끓이느냐로 싸웠는데 그것 때문에 졸업할 때까지 서로 말 한마디 안 했었어요. 아니 이게 뭐라고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으로 정해놓은 것도 아닌데 누군가에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 또 누군가에겐 질색스러운 일이기도 하죠. 내 원칙만 고집하다 보면 라면 하나 끓이다 친구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대세에 지장이 없는 일이라면 아 너는 그렇구나 아 그래? 조금 말랑한 마음으로 눈을 지그시 뜨는 여유 어때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이번에 라라랜드 이찬혁 씨의 멸종 위기 사랑 오늘 첫 곡으로 만나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이거는 양보 못해 하는 분들 많으시죠. 죽어도 양보 못해 뭐 이런 분들 있으시죠. 나는 이래 주장하지만 남들은 또 남의 방식이 있다는 거 그것만 또 인정을 한다면 아무 문제 없이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죠. 다양하니 좋은 거죠 뭐.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 라라랜드의 비둘기 같은 저 콩디가 이런저런 소식들, 다양한 안부와 축하할 이야기들, 그리고 자랑, 고민거리 모두 함께하면서 이 두 시간 풍성한 이야기 한마당으로 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 얼굴이 보이는 화면에서 카메라 버튼 터치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콩디 오늘은 노란 병아리네요. 그쵸? 저 오늘 심슨. 심슨이 크게 그려져 있는 노란 후드티를 입고 왔습니다. 병아리 같아요 오늘. 김혜원님 보내주셨고 권태호님 뽀누나 안녕하세요. 그리고 재홍님은 콩디 오늘도 기다렸어요. 반가워요 하셨습니다. 기다렸어. 노란 병아리 콩디를 기다렸죠. 그리고 조양숙님 오늘은 개나리 같다고 표현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왕대방님 언니 저 기모 후드티 샀는데 오늘도 더워요. 저 이거 안에 기모예요. 참 너무 앞서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얼마나 더웠는지 좀 이르게 기모 후드티를 선택을 한 것 같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왕대방님도 저랑 비슷하군요. 새 옷 입고 싶은데 언제 입어야 하죠? 곧 입을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안병숙님 진짜 오랜만이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오래간만에 출첵합니다. 진짜 오래간만이시죠? 콩디 목소리 들으니 기분이 너무 좋으다요.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병숙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진짜 오랫동안 이름을 못 본 것 같아요.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권순민님 우리 남편은 밥을 먼저 먹냐 반찬부터 먹냐에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콩디는 반찬이 먼저예요? 밥이 먼저예요? 저는 반찬에 먼저 손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 급 한번 받아볼까요?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 밥에 먼저 손이 가요? 반찬에 먼저 손이 가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인님 콩디 김해공항 가면서 듣고 있습니다. 저는 계란후라이는 반숙만 먹어요. 완숙은 아빠 반숙은 저라고 하시면서 김규희님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반숙도 있을 테고 완숙도 있을 겁니다. 저는 반숙이에요. 여러분들 이것도 급하게 한번 받아볼까요? 잠깐 완숙인지 반숙인지 한번 이것도 동시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대 이본입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선수 시절

국제 경기에 참가하며 다양한 나라의 5성급 호텔을 경험했는데요. 그때 느꼈던 호텔 침대의 편안함을 베스트 슬립에서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5성급 호텔 침대 같은 편안함, 여러분도 경험해보세요.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0: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해소.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3: 1600-9300. 1600-9300.
5: 대한간악회 이사장 임영석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B형, C형 간염은 증상 없이 간 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B형, C형 간염 검사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지금 깜뽀르테를 백화점에서 만나보세요.
1: 깜뽀르테.
2: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 전람.
3: 이번에 라라랜드에 찾아와 주시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에게 아주 특별한 우편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열었더니 짱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짱구가 그냥 짱구가 아닙니다. 색칠도 직접 하고 글씨도 직접 쓰고 누군가 저를 생각하면서 꽤 오랜 시간을 보낸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아, 내가 누군가의 하루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라디오를 하면서 얼굴도 모르고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 분들과 매일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편지 한 장 도착하면 그 거리가 확 좁혀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가 아주 좋습니다. 소개를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그냥 잠옷 입은 짱구가 지금 여의도로 왔습니다. 뽀니 이모 사랑해요 했고요. 편지 도착했어요.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경남에서 왔습니다. 경남 창원시. 아, 우리 창원에 이렇게 이쁜이가 있었네요. 의창구 글씨도 너무 잘 써. 북면에서 남혜인님이 이렇게 큰 손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글씨 너무 잘 써요. 안녕하세요. 저는 무동초등학교에 다니는 3학년 남혜인입니다. 실제로는 못 빼서 아쉽지만 이렇게 손편지만으로도 인사드리는 것만으로 영광이에요. 아, 너무 깜찍하지 않습니까? 영광이래요. 아빠랑 학원 마칠 때 맨날 들어요. 물론 주말 때도요. 아빠가 채팅창에 글을 써도

역시나 안 뽑히네요. 제가 학원을 마치고 아빠 왜 우리가 글을 올린 건 이본 이모가 안 읽어줘? 이렇게 말했더니 아빠가 라디오 이본의 라라랜드 수천 명이 신청해서 뽑히기 어려워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채팅도 글 적으면 안 될 가능성이 90%일걸? 라고 말씀하셔서 손편지 도전해봅니다. 머리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이본 이모를 나타낸 거예요. 여기는 저예요. 저거를 보고 이렇게 또 그림을 그려서 보내주셨습니다. 아, 정성이 이번에 라라랜드 표지를 보고 그린 겁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엄청 예쁘세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비즈 팔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통화 한번 해도 되는데 점점점 통화해도 된대요.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적어서 보내주셨고 5시부터 6시까지 가능해요. 이번 이모가 딱 방송할 때 가능하네요. 우리 남혜인님. 제가 비즈 팔찌 우리 혜인님에게 선물로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서부터 밀어뒀던, 밀렸던 비즈 팔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속도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쌓여져 있는 게 50개가 넘는다 하더라고요. 속도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혜인님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실까요? 너무너무 감동입니다. 비즈 팔찌 만들어서 쏴드릴게요. 최옥희님 밥이요? 짜게 먹으면 안 되니까요. 밥부터 먹습니다. 그리고 박종욱님 집에서 밥에 먼저 식당에서는 반찬에 먼저 손이 갑니다. 반반이네요. 장은희님은 반찬이요. 우리 남편은 밥보다 반찬을 3배 더 먹네요. 유남주님은 저는 밥이요. 오, 이거 뭐 막상 막하인 것 같습니다. 박비인 것 같아요. 밥을 한 숟가락 입안 가득 넣어놓고 반찬 먹어야 맛이 있대요. 그리고 이은영님은 완숙입니다. 케찹에 뿌려서 먹어요. 9773님은 밥도 반찬도 아닌 국 먼저 먹어요. 그리고 반숙 완숙 다 좋은데 크크크 50-50 좋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윤지혜님은 저는 완숙해서 노란자만 동그랗게 도려내고 흰자만 먹어요. 그럼 노른자는 안 먹는다는 거예요? 영양소가 달라서 이거 먹어줘야 되는데 1253님 밥 반숙 밥부터 먹고 반숙 좋아한다. 처음 참여하는데 떨리네요 하셨습니다. 떨렸어. 1253님 제가 커피 선물 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저에 먼저 손이 갑니다. 크크크 어우 장난기가 가득이에요. 최경호님 이분에게도 커피 선물 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위트 있었습니다. 김주연님 밥이요. 반찬 먼저 입에 넣으면 너무 짜요. 짜. 달걀은 무조건 반숙. 후라이 할 때 노른자 절대 터트리지 않고요. 아, 또 절대 터트리지 않습니까? 소금 간할 때는 볼록한 노른자 위에 조금 더 간을 해서 먹을 때 한 입에 하면 간이 딱 맞아요. 김주연님도 보내주셨습니다. 김주연님에게도 커피 선물 쏴드리겠고요. 유남준님에게도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숙님, 저는 반숙도 아니고 완숙도 아니고 은숙이에요. 네, 우리 서은숙님. 아, 콩디 웃겨주려고 개그했습니다. 크크크. 반숙도 아니고 완숙도 아닌 서은숙님이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한 번 더 읽으니까 나름 재밌는데요. 우리 은숙님에게도 커피 선물 쏘도록 하겠습니다. 콩디 오늘도 라라랜드 출첵합니다. 4179님 저 1등 맞죠 하셨는데 1등 하셨어. 4179님 그래서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커피 선물 쏴드리겠습니다. 콩디님 오전에 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진료받느라 바빴습니다. 다행히 검사 결과가 괜찮아서 다행입니다. 꾸준히 운동하며 건강을 챙겨가면 된다 합니다. 맞아요. 건강이 가장 먼저입니다. 신우이님 보내주셨어요. 좋은 소식 알려주셔서 저 이분도 기분이가 좋습니다. 진짜 좋아요. 우이님에게도 커피 선물 쏘도록 하겠습니다. 강청아님? 이름 이쁘다. 강청하. 언니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날씨 소식 청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에게도 커피 선물 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하루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지 우울한

아니면 화창한지 다 좋아요. 보내주시면 저 이분이 끼어들기 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원더걸스의 텔미 준비했습니다.

부터 인생 이야기까지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의 밸런스를 맞춰보는 시간 라라 밸런스 타임 라라벨. 나만 이런가 했는데 다들 그랬어? 그러면 괜히 마음

치약? 치약이죠. 마지막에는 가위로 잘라서 혼신의 힘을 다해 끝까지 씁니다. 저 그렇습니다. 저. 그리고 튜브용 그 수분크림 있잖아요. 치약처럼 생긴 거. 저 그거 가위로 진짜 잘라서 안에 것까지 다 써야 속이 시원합니다. 그런 것까지 해봤네요. 저도. 또 머리 감다가 샴푸 다 떨어지면 물 넣고 물 넣고 막 흔들어서 머리에 이렇게 붓고 마지막 사용했던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달비 아끼려고 왕복 40분 걸어서 음식 포장에 온 적 있다 하는 친구 제 주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비 아끼려고 2시간 걸어서 집에 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파스값이 더 나갔다 하는 사연도 접한 적이 있습니다. 또 선물 받은 포장지랑 리본 절대 안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연기자 선배 중에 이런 아주 아리따우신 분이 이런 분이 계십니다. 다림질해서 뭐 다시 쓸 정도는 아니지만 선물 받은 포장지랑 리본 너무 아깝다고 재활용하시는 그런 선배 있습니다. 그리고 다 쓴 달력 뒷면으로 메모지 또 사용하시는 분들 있죠. 누가 휴지 두 장씩 뽑았으면 속이 쓰립니다. 속이 쓰리다고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십니다. 또 극장 갈 때 집에서 팝콘 튀겨가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나 여기까지 아껴봤다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의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다양한 생각과 취향을 존중하는 시간 라라벨 나 여기까지 해봤다. 여러분들 문자 폭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노래 두 곡 저희가 만나볼 겁니다. 매드 바다의 노래 준비 되어 있고요. 그리고 티아라의 너 때문에 미쳐 이렇게 두 곡이에요.

바다의 매드, 티아라의 너 때문에 미쳐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라라밸런스 타임 라라벨. 나 여기까지 아껴봤다. 한번 보겠습니다. 282님 지금 듣고 계실까요? 누나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인증 1원 만보기 캐시 알뜰살뜰 모으고 줄줄 새는 자동결제 정리하고 샴푸, 치약 아꼈습니다. 이번 주식으로 2천만 원 손실 봤습니다. 이게 인생 같습니다 하시면서 이게 인생 같습니다. 2282님 보내주셨어요. 최옥희님, 저는 여행 갈 때 휴게소에서 사 먹는 거 아까워서 집에서 오징어 커피 전부 싸가지고 다닙니다. 아, 진짜요? 근데 이 휴게소에서 사 먹는 그런 재미가 있잖아, 쏠쏠한. 그런 거는 됐다. 나는 알뜰하게 집에서 오징어 커피 다 싸가지고 가겠다. 이건 거죠, 우리 최옥희님. 그리고 신영숙님, 라면 스프요. 요거 조금 대박인 것 같습니다. 라면 스프요. 제가 라면 끓일 때 조금 싱겁게 끓여서 스프가 남거든요. 그 스프 모아서 사리만 사와서 면만 사와서 끓여 먹어요. 면만 사면 가격이 저렴합니다. 흐, 괜찮죠? 하시면서 신영숙님. 여기까지 아껴봤다. 아, 왕 중 왕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그리고 김영숙님. 택시, 버스 값이 아까워서 걸어 다니다가 발목 이상이 왔습니다. 제가 아까 이런 비슷한 예를 좀 드렸죠. 그래서 병원비가 어마해요. 적당히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허필수님. 우리 마눌님. 퇴근 후 지하철 새 정거장 거리 무조건 걸어서 집으로 옵니다. 피곤할 텐데 지하철비도 아끼고 만보 걷기도 하고 너무 멋지죠? 하시면서 운동 삼아 걷는다는 마눌님의 이야기를 허필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김하정님, 불고기가 먹고 싶어서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와서 돈 아끼려고 불고기 맛 과자를 불고기 맛 과자를 사서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불고기가 먹고 싶었는데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와서 불고기는 못 먹고 돈을 아끼려고 불고기 맛 나는 과자를 사서 먹었다는 우리 김하정님. 아, 대단하시다. 그리고 8487님, 사용한 물티슈가 아까워서 빨아서 물티슈를 아까워서 빨아서 바닥 청소나 현관 바닥 청소 다시 합니다. 아, 물값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인희님, 저는 우리 집 화장실 들어갈 때 웬만하면 불을 안 켜고 들어갑니다. 공간이 뻔하니 굳이 불 켜고 들어갈 필요도 없고 전기세 아낄 수 있어요. 야, 오늘 주제 안내드렸으면 여러분들 어쩌실 뻔했어요? 이런 얘기 하고 싶으셔서. 신영숙님, 배달 올 때 가끔 따라오는 노란 고무줄이요. 이거 뭐요? 머리 묶어요. 이거 머리 묶었다 풀을 때 따갑잖아. 근데 묶을 때 제법 괜찮은데 뺄 때, 그치? 머리카락까지 낑겨 따라와서 조금 아파요. 아 따가워, 이 소리가 절로 나온답니다. 아까우니까 써야지 하시면서 신영숙님. 아, 저 촬영할 때 진짜 급할 때 이거 한번 써본 적 있거든요. 아, 정말 풀을 때 얼마나 따갑던지. 6041님, 콩디에 살 빼서 입으려고 30년 넘은 예복 잘 모셔놨습니다. 빼실 거죠? 그리고 꼭 입으실 거죠? 그리고 8759님, 인터넷 쇼핑을 하고 3일 뒤에 결제해요. 그럼 필요한 게 줄어요. 그쵸. 충동 구매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거. 3분의 1만 결제할 때가 많아요. 하시면서 8759님 보내주셨습니다. 이소연님, 다 우리 엄마네요. 다 우리 엄마 같아요.
이소연님 보내주셨습니다. 나 여기까지 아껴봤다 계속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K-WID 노래합니다. 이러지 마 제발.

이러지마 제발 케이윌의 목소리 듣고 왔습니다. 케이윌의 목소리도 참 들으면 들을수록 매력있고 따뜻하고 좀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케이윌 멋진 분의 노래를 또 듣고 왔습니다. 2892님 정말 배시시 웃음이 나는 사연들이 너무 많다. 2892님 저는 반신욕한 욕조물 아까워서 바로 안 버리고 그물로 화장실 바닥 청소해요. 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5859님 셀프 세차할 때요. 돈 아끼려고 집에서 물 뿌리고 바로 옆 세차장에 가자마자 거품 세차 시작. 이렇게 하면 2,000원 절약되긴 하나 눈치가 보이죠. 사장님 죄송합니다 하시면서 5859님 보내주셨어요. 아 이러면 또 2,000원이 할인됩니까? 4454님 저 20대 때 만원 행복이 유행했는데 저도 그거에 꽂혀서 아껴보겠다고 콩나물 한 상자 사서 일주일 내내 콩나물 밥만 해먹은 적이 있습니다. 콩나물밥 맛있죠. 근데 5일쯤 됐을 때 옷에서도 몸에서도 온 세상에서 콩나물 냄새만 나는 것 같고 단백질이 부족해서 이제 피부도 푸석푸석해지고 성격도 나빠지더라고요 하시면서. 4454님 만원의 행복 유행이었을 때 콩나물 한 상자를 사서 일주일 내내 콩나물만 먹었다는 사연입니다. 콩나물에 영양소 많잖아요. 비타민 B, C도 들어있고 칼륨도 들어있고 그 아스파라긴산인가? 그것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격도 나빠집니까? 콩나물 먹으면? 그리고 3588님 저는 택배 스티커 제거해서 화장실 머리카락 진짜? 저는 택배 스티커 제거해서 근데 종이하고 같이 뜯기지 않아요? 화장실 머리카락 훑어서 버립니다. 진짜 알뜰하시다. 와 이것도 재주인데요. 뭐 나이타로 이렇게 막 불 붙여서 그것만 싹 떼내시나? 사마나 이호님 아이들 어렸을 때 숙박비 아끼려고 놀이동산 주차장에서 차박해봤습니다. 아침은 버너, 물, 컵라면 챙겨가서 트렁크에서 먹었던 이것도 추억이 되었습니다. 이건 뭐 추억이네요. 콩디 언니, 언니 저 구두굽 가는 게 아까워서 굽 안 갈고 한쪽 굽 떼서

단화로 신은 적이 있어요. 단, 부작용은 발바닥이 어찌나 아프던지. 6221님. 굽이 쿠션이 너무 없어도 이 허리나 이런 데 안 좋다고요. 당연히 발바닥이 아프죠. 그대로 디딜 때마다 충격이 온몸에 와닿으니까. 근데 아예 그냥 단화로 신은 적이 있다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아, 오늘 문자가 뭐 일부 지나지도 않았는데 와, 기분이가 너무 좋네요. 0516님, 언니 저는 2025년도 안 쓴 다이어리 버리기 아까워서 날짜 스티커로 가려서 독서 노트로 재활용합니다. 오, 이거는 해볼만하죠. 해볼만하죠. 그리고 리, L-E-E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 저는 치킨 시키면 따라오는 무로 깍두기 담궈요. 진짜요? 이거 무 피클 아니야? 물에 좀 더 담가놨다가 아, 고춧가루 넣으면 맛있는 깍두기가 됩니다. 오, 이거 무슨 아이템 좋네. 그리고 최지우님, 짜장면 배달시켜 먹을 때 소스와 건더기 반쯤 덜어놓았다가 다음에 짜장밥으로 한 끼 먹어요. 뭐 소스 같은 거 듬뿍 주는 곳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짜장밥 해먹고 싶다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그리고 1313님 듣고 계십니까? 퐁퐁이랑 바디워시 다 쓰고 물 넣고 헹궈서 쓰고요. 다 쓴 바디로 바디로션 통 뒤집어서 놓고 쓰고요. 그쵸? 탈탈탈 터는 거죠. 손 닦은 물티슈는 바로 버리지 않고 창틀 닦고 버립니다. 아우, 알뜰합니다. 이경희님, 저 대형마트 두 군데 가격 저렴한 품목 사려고 아이고야, 환승시간 30분 지키려고 카트 없이 요리조리 걸어서 다닙니다. 이경희님, 알뜰하신 분이 너무나 많으시네요. 보이스의 상처만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듣고요. 오늘 라라벨 몇 분 더 소개해드리고 상품 받으실 분들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 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 원.
1: 회계 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 원.
1: 재고 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 원. 생산 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엠비커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4: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5: 메디힐 토너 패드.
6: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7: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8: 하모니랜드
9: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0: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1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12: 빼보이. I gotta be a bad boy.
11: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12: 빼보이. I gotta be a bad boy.
11: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욕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심의필.
13: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 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14: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5: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6: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7: 우리 지역의 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을 위한 전국 시군구별 고용 현황, 저출생 정책 지원을 위한 맞벌이 가구와 기혼 여성 취업 현황,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응답자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국가 데이터처.
18: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나 여기까지 아껴봤다. 8662님, 저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입니다. 저 치약을 다 썼는데 엄마가 안 사줘서 아빠 엄마 치약 쓰고 있어요. 8662님, 초등학교 4학년 답죠. 그리고 0413님,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직후에 유학생 신분이던 때 바게트 하나를 사서 맹물과 일주일을 버텼다는 남편의 슬픈 사연. 아, 자, 이제 선물 받으실 분입니다. 귀여워서 선물 드립니다. 8662님, 또 안쓰러워서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0413님. 그리고 김련희님은 오늘 배울 점이 많네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린 분들 중에 2282님 그리고 리 그리고 8759님에게 선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용독고다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 이분에게도 선물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알뜰하다? 현명하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쓰기 딱 좋은 꿀팁입니다. 비염이 심해서 휴지 엄청 많이 쓰는데요. 코 풀고 사각형으로 접어서 또 풀고 잘 펼쳐서 놓으면 말라요. 그럼 다시 쓰고 또 말리고 세 번은 넉넉히 쓸 수 있습니다 하시면서 승용 독고다이님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1부 끝곡은 브라운 아이즈의 가지마 가지마 준비했습니다. 근데 저 이번에 2부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가야지.

57번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정체 속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일산 판교 방향, 불암산 요금소에서 사패산터널까지 쭉 정체고요. 이후 노호제에서 송내까지 답답합니다. 반대 방향도 시흥에서 중동, 이후 양주요금소에서 속도가 내려가고요. 더 가서 경기 동쪽에서는 서하남과 성남요금소부터 밀립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신월부근에는 추돌사고 나서 일대 정체로 이어집니다. 또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에서 안성분기점 지나 남사까지 정체인데요. 그 사이 안성분기점 5차로에 추돌사고 나서 혼잡을 더합니다. 이후 양재에서 반포까지도 속도가 내려가고요. 반대 부산방향도 양재나들목 4차로에 사고 나서 서초부터 여파받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저녁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2: 푹 잤다.
4: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2: 우리 엄마 예쁜데?
5: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4: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6: Dream. 오늘을 기억하고 내일을 기대하는 시간.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요즘 AI 많이 쓰고 계시죠?
7: 친구와 사이가 어색해졌다면 조금 시간을 더 봐.
8: 그래, 먼저 연락할 필요는 없지.
6: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8: 다른 의견도 들어볼까?
9: 나 오늘 수빈이랑 싸웠거든.
10: 네가 먼저 마음 열어봐봐.
6: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협의회.
11: 사랑하기 때문에
12: KBS.
13: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1시 15분에 드디어 청취 전화 받았습니다. 물론 라라랜드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저 잘했지요? 하셨어요. 참 잘하셨어요. 0201님. 그리고 강순희님, 여기는 제주도입니다. 화창한 가을날 김매면서 잘 듣고 계시다고 강순희님 제주도에서 사연 주셨습니다. 콩디 라디오 들으면서 청도반시 먹고 있어요. 한 박스 시켜서 먼저 익은 놈부터 먹을 수 있는 가을이라 참 좋네요 하셨습니다. 이거 납작하게 생긴 거죠. 그렇죠? 좀 감이 조금 눌린 것 같은 그런 모양. 그리고 달콤하고 되게 식감이 부드러웠던 것 같아요. 이경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7300님 안녕하세요. 새내기입니다. 열심히 청취하고 청취율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과장님 열심히 듣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하셨고요. 미음니은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인데요. 저희 아들이 군대 간 지 3일 됐대요.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시겠어요. 근데 이보님에게 위로 받는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생일 많으신 분들 상당히 많으시네요. 최병문님 듣고 계실까요? 오늘은 제 딸 꽁꽁이의 14번째 생일입니다. 꼭 좀 축하해 주세요 하셨고 9552님 뽀나니 저 오늘 생일인데요. 미역국도 못 먹고 바빠서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여기는 남양주 별내동인데 제 기분하고 똑같은 꿀꿀한 날씨예요. 뽀니 언니가 생일 축하해라고 말씀해 주시면 기분이가 좋을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아유 당연히 해드려야죠. 몇 번이라도 해드려야죠. 오늘 태어나신 날이에요. 우리 남양주 별내동에 사시는 9552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생일 축하드립니다. 둘째 조카 김현서의 17번째 생일 축하해 주세요. 뽀니 언니가 생일 축하해 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하시면서 윤현효? 형? 해? 9295님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12시에도 방송하던데 라라랜드 원래 지금하고 밤에도 하는 건가요? 6029님 보내주셨습니다. 4시부터 6시가 생방이고요. 12시부터 2시가 제방입니다. 제방도 있고 좋죠? 제가 소개해드렸고 그리고 9552님 소개해드렸고 이이진님 콩디언니 저는 부산에 사는 주부인데요. 오늘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제주도 놀러왔습니다. 날씨도 좋고 너무너무 행복한 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좋으시겠어요. 축하드립니다. 20주년 결혼기념일. 여보 앞으로도 건강히 돈 많이 벌면서 더 행복하게 지내요. 승철씨 사랑해요 하시면서 이이진님 지금 두 분이 듣고 계시겠죠.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진님 문자 잘 받았고요. 조민주님도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이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말이죠. 음악 릴레이 콩콩 디스크 잡기 시작됩니다. 오늘도 콩디와 마음이 통하는 콩콩 선곡. 오늘 9글자 되겠습니다. 9글자 노래가 있을까? 생각하시죠? 많습니다. 저 채팅창 보고 이렇게 많다고? 저도 놀랐습니다. 어디까지 갈 거냐? 음악이 무슨 숫자 놀이냐 하는 분 안 계시죠? 노래로 함께하는 즐거운 숫자 놀이 문자로 여러분들 함께해 주세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이상은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나제입니다.

0: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0: 수입원 비오신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5: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콩디가 고른 두 곡의 노래가 라라 가족들의 선곡으로 완성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홉 글자예요. 콩콩콩콩콩콩콩콩. 지난주 두 글자로 시작해서 오늘 아홉 글자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몇 글자까지 가게 될까요? 아홉 글자 제목이 있었나? 찾아보니 많으시죠. 가요, 팝 모두 상관없습니다. 팝송은 억지로 저처럼 끼어 맞춰주셔도 좋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오늘 콩디가 고른 아홉 글자 제목 첫 곡은

아 정말 이 휘트니 휴스턴의 목소리에 제 목소리가 아, 나오는 게 참 미안할 정도로 아름답네요 노래가. 저는 팝송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걸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휘트니 휴스턴의 I will always love you인데요. 보세요. I will always love you. 맞죠?

두 번째 곡입니다. 리엘 라임스의 Can't Fight the Moonlight 준비했는데요. 이 노래는 이소영님하고 저하고 통하셨네 오늘. 콩디의 저는 어제부터 이 노래로 밀고 갑니다.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가능해요. 리엘 라임스의 Can't Fight the Moonlight 하셨어요. 근데 저는 Can't Fight the Moonlight 이렇게 늘렸다 저렇게 늘렸다 해도 가능합니다. 노래 나갑니다.

3859님, GOD의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점점 하루하루 갈수록 두 손가락 모두 동원해서 글자를 세워야 하네요. 벌써 오늘 아홉 글자네요 하셨고, 유소희님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뭐 세볼 필요도 없습니다. 딱 떨어집니다. GOD 라라랜드가 청출 1위라는 거 기억해줘요 하셨습니다. 유소희님 노래 나갑니다. GOD의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지금 분위기하고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809님, 임채영님, 김동욱님, 7589님, 9033님 등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습니다. 6657님도 신청하셨네요. 신해철 씨의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콩콩 디스크 자키 오늘은 아홉 글자 노래를 찾아서 들어봤습니다. 정말 많죠. 먼저 저 이번이 데리고 온 곡은 휘트니 휴스턴의 I Will Always Love You 그리고 릴 라임스의 Can't Fight the Moonlight 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김수연님 콩디를 못 믿고 저도 세워봤습니다. 크크크 쏘리 하셨어요. 그리고 3348님 아홉 글자 제목이요. 푸른 하늘에 오렌지 나라의 앨리스. 오 그러네요. 그리고 5445님 라라랜드 처음으로 문자 보내봅니다. 이번 누님을 어릴 때 이후로다가 아 이렇게 만나다니 하시면서 보내주셨고 진우션의 How Deep Is Your Love 아홉 자네요 하셨습니다. 조아연님 그리고 7408님 Backstreet Boys의 As Long As You Love Me 아 끼어넣기 참 잘하신다 다들. 그리고 6064님 그리고 정수정님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신효범 씨의 노래가 생각난다 하셨습니다. 1983님은 안녕하세요 콩디언니. 가정집 방문하며 가전제품 케어하는 일을 하며 운전하면서 매일 콩디 목소리를 들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아홉 글자 노래 제목 오늘 50살 생일인 남편이 전화와서 가르쳐주네요. 박정현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어. 오, 남편분도 듣고 계시다는 얘기네요. 또 안화숙님 퇴근 시간 다 되어가는데 귀 호강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 유나님 이보나님 오늘도 라라랜드 들으며 힐링 중입니다. 아홉 글자 노래 제목 찾느라 손가락으로 몇 번이나 세어봤습니다. 덕분에 추억여행 제대로 했어요.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다들 잘 찾아주시네요. 오전 내내 아홉 글자 찾아봤습니다 하시면서 김미영님도 보내주셨고 이영훈님 노래들이 생각보다 많네요. 다 좋은 곡들입니다. 덕분에 귀 호강합니다. 고맙습니다. 콩디 하셨어요. 많죠?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이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 뽑아서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쿠폰 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콩콩 디스크 자키 마지막 곡은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눈이 나빠서 어릴 때부터 안경을 썼던 나. 25살 때 친구 소개로 괜찮은 남자를 만나게 됐는데 이번 소개팅은 정말 잘해보고 싶었다. 뭘 입을까 고민하다가 사촌 결혼식 때 딱 한 번 입었던 하늘하늘한 원피스를 꺼냈다. 예쁜 샌들까지 신고 거울을 보는데 아우 안경이 영 거슬리는 거였다. 그래서 난생 처음 콘택트 렌즈

를 끼기로 했다. 결전의 D-Day. 그런데 렌즈를 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다. 눈을 벌리고 렌즈를 갖다 대면 눈이 즉흥 감기고 겨우 끼웠더니 눈물이 줄줄 나고 간신히 렌즈를 장착하고 눈 화장까지 그럴듯하게 한 나는 만족스럽게 약속 장소로 나갔다. 남자는 첫 인상부터 마음에 들었다. 말투도 부드럽고 식사 매너도 좋고. 주말에는 주로 뭐 하세요? 영화도 보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요. 그쪽은요? 소개팅의 뻔한 공식 그대로 취미와 날씨 얘기, 영화 얘기 같은 걸 나누는데 슬슬 눈이 따갑기 시작했다. 아, 왜 이러지? 눈을 깜빡일 때마다 따끔따끔하고 눈물이 자꾸 고였다. 하지만 마스카라도 했는데 눈을 비빌 수도 없고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눈을 부릅뜨고 말을 이어갔다. 금융회사 다니신다면서요. 요즘 펀드가요. 금리가요. 경제에 별 관심도 없으면서 신문에서 주워들은 얘기를 모조리 끄집어냈다. 그런데 남자의 눈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어머, 내 얘기가 그렇게 재미있나? 나는 더 신이 나서 떠들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투자라는 게, 아, 저기 근데 괜찮으세요? 네? 뭐가요? 아니 눈이 너무 빨개지셔서 안 아프세요? 네? 제 눈이요? 잠깐만요. 급히 화장실로 달려가 거울을 봤는데 세상에 두 눈이 토끼 눈처럼 새빨갰다. 참았던 눈을 세차게 깜빡거렸더니 눈물이 줄줄 흐르기 시작했다. 렌즈를 빼려고 한참 끙끙대다가 결국 포기하고 돌아왔는데 어? 이 남자가 안 보였다. 나 버리고 가버린 거야? 눈도 아프고 자존심도 상해서 가방을 챙기는데 그 남자가 급하게 들어왔다. 괜찮으세요? 이거 식염수인데 좀 넣어보세요. 네? 이거 사오신 거예요? 아우, 제가 렌즈를 안 끼다가 꼈더니 아우, 이걸 빼는 게 너무 힘드네요. 아, 그럼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고개를 이렇게 젖혀보세요. 네네, 눈을 크게 뜨시고 깜빡거리시면 안 돼요. 첫 만남에 남자 앞에서 목이 꺾이도록 얼굴을 젖힌 나는 그의 도움으로 렌즈를 빼고 빨개진 눈으로 안경을 꺼냈었다. 두 번째 만나는 날, 나는 평소 쓰던 안경을 끼고 나갔다. 와, 안경 모델 같네요. 저는 안경 잘 어울리는 여자가 참 좋더라고요. 왠지 지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날 많이 놀라셨죠. 안 하던 짓 하면 꼭 탈이 난다니까요. 저는 펀드 얘기하다가 우는 줄 알고 손해가 엄청났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고 맞은 나의 생일. 그는 꽤 근사한 안경테를 선물했다.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더 예쁜 세상 선명하게 보여줄게. 하지만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이었던 우리는 일에 치여 1년도 되지 않아 조금씩 멀어졌다. 난 지금도 안경을 살 때면 가끔 그 남자와 그 남자의 첫 만남이 생각난다. 그리고 그때 받은 안경테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는 건 우리 남편한텐 비밀이다.

네, 오늘 어떤가요? 익명 요청하신 라라 가족이셨습니다. 시계무드 등 무선 충전패드 보내드릴게요. 정근경님, 우와 로맨틱 너무 다정해요. 김주인님, 이런 남자 잡아야 해요. 히히히. 근데 끝났어. 둘은 끝났어. 그리고 이어서 듣고 온 곡은 이루의 까만 안경이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 얘기는 끝까지 들어봐야 알아요. 라고 민경님 보내셨고 9974님 사연과 이어지는 선곡 센스 끝내주네요. 그쵸? 그리고 노래 봐봐. 노래가 이루의 까만 안경이야 하시면서 선곡에 웃음이 났다고 하시면서 보내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홍영민님도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정경환님도 감사하고요. 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5시 49분 28초 지나가고 있네요. 여기서 광고 듣고 오죠.

0: 디지털 냉동식품기기 전문 기업 제빙기는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2: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0: 쉽고 빠른 ERP 역시

김정학님, 오늘 손가락 몇 번을 꼽았는지요? 내일도 몇 번을 꼽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박정인 루피나, 박정인 루피나 라는 분이에요. 매일 아들 학원 데려다 줄 때 꼭 들으며 다닙니다. 추억이 돋아나는 노래 많이 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3 아들이 내일 베이스 기타 실기시험 보러 가요. 고3들과 부모님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아우,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멋지다. 고3 아들이 베이스 기타. 그림이 아주 멋진 그림이 그려지네요. 이민영님, 엄마 콩디 병원 물리치료 받고 집에 가려고 88번 이음버스 타는데 콩디 방송이 나오네요. 기사님도 라라랜드 친구 하시면서 이민영님이 바로 또 문자를 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88번 우리 기사님, 이번에 라라랜드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하답니다. 늘 달리시는 그 길이 꽃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고요. 또 88번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끝곡은 플라워의 눈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를 띄워드리고 저희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4시에 또 사랑스런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오늘도 2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본격적인 퇴근 정체가 시작된 가운데 돌발 구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일직에서 광명까지 정체인데요. 일직 분기점에 발생한 사고 여파고요. 이후 서창 분기점에서 속도 더딥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에서 안성지나 안성휴게소까지 차간격 좁혀집니다. 이후 판교 분기점 진출로 있는 사고관에서 1차로 통행이 어렵고요. 이후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수도권제 1순환 고속도로 구리에서 일산 판교 방향, 퇴계원에서 사패산 터널까지, 김포에서 송내까지 흐름이 답답하고 반대쪽으로도 안현에서 중동, 고양에서 노고산 터널까지 정체입니다. 이어서 분당수서로 도심 쪽 탄천 1교 3차로에 추돌 사고 있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 동작대교 3차로에도 사고 처리 중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지금은 이슬기의 해피타임. 고객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만 바꿔도 가게의 매출이 10% 이상 오를 수 있다고 해요. 매장을 찾은 손님에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는 대신 이전에 방문하신 적이 있을까요? 라고 묻는 거래요.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과 처음 찾은 사람, 각자에게 맞는 해피타임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 고객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그게 매출로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거라면 또 제가 바로 흡수해 볼까요? 해피타임 가족들 이전에 와주신 적 있을까요? 늘 그랬듯 편안하게 어색하지 않게 더 친절하게 잘 모시겠습니다. 해피타임 저는 이슬기예요.

0: 10월 15일 목요일 이슬기 해피타임 첫 곡으로 원더걸스의 Be My Baby 내 자기가 되어줘인가요? 듣고 왔습니다. 1402님이 어머 저 여기 단골인데요. 김도민님은 네 이전에 와봤어요. 이 집이 분위기 맛집이라 또 왔어요. 김정학님은 저는 매일 방문 중입니다 하셨어요. 또 이분들 말고도 자주 놀러와 주시는 지인님, 점식님, 민경님, 도현님, 천사이특님, 은영님, 은희님, 재영님, 홍차와스코님, 선웅님 등등 제가 정말 많은 우리 단골 손님들 이름 기억하고 있습니다. 8679님은 어제 처음 들은 해피타임이 제 마음을 쏙 드는 방송이라 오늘은 6시에 맞춰서 얼른 찾아왔어요. 저한테 딱 맞는 방송을 만난 것 같아 기분도 좋고 앞으로도 즐겁게 함께 할게요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이틀째인 거네요. 출석 쿠폰 10개 모으시면 단골 되시는 겁니다. 그때까지 힘써주세요. 얘기 나온 김에 해피타임 들으신 지는 얼마나 됐는지 또 어떻게 듣게 되신지도 궁금하고요. 또 혹시 선곡이나 진행, 코너 등에 바라는 점은 없으신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 복은 못 봤거든요.
4: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5: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6: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5: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7: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8: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9: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10: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11: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10: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12: 새로운 주거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건축부터 자족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10: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13: 행복해져라. 언제? 바로 지금. 이슬기의 해피타임. 이슬기의 해피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출석체크 선물 커피 쿠폰부터 오랜 친구 그리고 새싹 친구를 챙기는 치킨 플러스 콜라 세트까지 선물 푸짐하게 준비해뒀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듣고 싶은 노래도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얘기 좀 더 나눠볼게요. 5549님이 슬디 놀자 하시면서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엄정화의 초대.

엄정화의 초대 들려드렸습니다. 해피타임에 도착한 사연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3516님인데요. 저 어제 산후조리원 입소했는데 하루 만에 간호사 선생님들과 조리원 동기들에게 해피타임 홍보하느라 얼마나 흥분했는지 육아가 힘든 것도 모르겠어요. 다들 육아하다 보면 지치고 힘겨울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해피타임에 넋두리하면 그 마음 다 받아줄 거라고 얘기해뒀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엄마들 입소하면 신나게 홍보해볼게요 하셨습니다. 와 진짜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 같다. 저는 처음에 산후조리원 입소했을 때 그냥 몸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조리원 동기들 있는 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아이들 또래가 비슷하다 보니까 키우면서 힘든 것도 그리고 기쁜 것도 정보들도 막 공유할 수 있는데 전 조리원 동기가 없어서 그게 계속 아쉽긴 하더라고요. 지금부터 열심히 더 수다도 하시면서 스트레스도 푸시면서 재미있게 육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육아 두 명이나 키웠잖아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요. 임양숙님은 출석이요. 오늘 저희 가게엔 학생들이 좀 오네요. 시험 끝나고 밥 먹으러 왔나 봐요. 치킨 갈아입기 서비스 나갑니다 하셨습니다. 드디어 시험이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 중간고사 보느라 진짜 고생 많았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아이랑 출근 전에 분식점에 잠깐 들렀었는데 편의점 앞 그리고 분식점 앞에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이 끝났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 아이들 챙기느라 그 눈치 보느라 우리 학부모님도 더 애쓰셨습니다. 소민님은요 최근에

퇴근 시간이 바뀌면서 처음으로 해피타임을 듣게 됐어요. 퇴근길에 우연히 채널을 맞춘 뒤로 매일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비록 회사에서는 퇴근하지만 다시 육아 출근인데 보내주시는 밝은 에너지 받아서 힘내보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아유 소미님 제가 그 마음 알죠. 저도 분명히 일을 열심히 하고 집에 갔는데 다시 육아 시작이에요. 2시간 라디오를 하고 집을 도착했는데 바로 책 읽어달라고 아이들이 가져오면 1시간을 읽어주거든요. 아, 나 이러다가 목에 근육이 생기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우리 소미님도요, 무엇보다 잘 챙겨 드시면서 육아도 일도 화이팅 하십시오. 이선우님은 출석! 아직 저녁 고민이에요. 뭐 먹을까요? 슬디가 추천해 주세요. 참고로 점심은 순두부찌개 먹었어요. 오늘 연차였거든요 하셨습니다. 뭘 추천해드려야 되지? 일단 점심에는 얼큰하고 뜨거운 거 드셨으니까 저녁에는 조금 덜 뜨거운 돈가스 어떠세요? 뭔가 속도 막 불편하지도 않을 것 같고 부드럽고 그 기름기가 뭔가 매운맛을 잡아줄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제 추천이었습니다. 선웅님. 0860님은 안녕하세요. 저는 영등포 13번 버스 기사 이태경입니다. 동료 기사에게 추천받아서 23곳 노선을 운행하면서 볼륨을 더 키워서 틀어 듣고 있습니다. 힘들고 지친 하루를 해피타임 들으며 힐링해요. 엄지 척 해주셨습니다. 그리고요. 7991님도 버스 기사 동료들에게 이슬기 해피타임 추천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사님들이 우리 해피타임을 틀어주시면 수많은 분들이 이곳저곳 이동하시면서 함께해 주실 수 있잖아요. 진정한 홍보대사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인사 나눠주셨는데 또 5850님은 처음으로 문자 보내주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서울역 가시는 손님 태워 가는데 해피타임 즐겨 듣는다며 애청취자를 만났어요. 진짜 반갑다면서 8,200원이 나왔는데 잔돈은 받지 않으시고 내리시네요. 해피타임 덕분에 팁도 받고 기분 좋은 저녁입니다 하셨습니다. 아 진짜 너무 기분 좋다. 이게 해피타임의 정이라고 할까? 800원이나 안 받으시다니 아닌가요? 1,800원 안 받으신 건가요? 아무튼 저까지 기분 좋아지는 저녁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해피타임 애청자들이 함께하면 좋겠네요. 오늘 해피타임 홍보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애써주시는데 특히나 아이를 낳고 조리원에 가서도 이렇게 투혼을 해주고 계신 3516님께 치킨 콜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개된 다른 분들께도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쯤에서 재채기 뉴스 만나볼게요. 이슬기 앵커.

연세대 철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캠퍼스 가수 김준선이 환상의 세계를 강조한 아라비안 아이치를 발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반인 김준선은 사회 진출을 앞두고 겪는 심리적 고통과 또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의 갈등 속에서 이 노래를 작곡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어릴 때 읽었던 아라비안 아이치의 흥미진진한 세계를 상상하면서 생활 속에서 겪는 고통을 잊기 위해 신비함을 강조, 동양적인 소재를 최신 음악 기법으로 노래했습니다. 이상 1993년 5월 재채기 뉴스였습니다. KBS 갑자기 신바드가 생각나네요. 중동풍의 이국적인 멜로디와 신디사이저 비트가 돋보이는 독창적인 노래로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죠. 김준선의 아라비안 아치!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문자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10분 뽑아서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답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힌트곡인데요. 5146님도 이 곡을 신청해 주셨네요. 부활의 론니 나이트.

힌트곡이었어요. 부활의 론니 나이트였습니다. 분명히 론니 나이트였는데 양재근님이 나이트요? 오, 나이트 단어 나오니까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은 뭐죠? 하셨습니다. 저도 나이트인데 왜 자꾸 나이트 생각이 나는 걸까요? 우리 어떻게 살아온 걸까요? 8855님은요. 나이트입니다. 나이트 앞 포차에서 장사하며 해피타임 듣고 있어요. 화이팅. 저랑 재근님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봅니다. 8855님도 나이트로 들으시네요. 일단 뭐 나이트에서 한 무대를 다들 선보인 다음에 출출할 때 나와서 딱 포장마차에서 한잔하면 얼마나 운치 있을까. 아우 낭만 있을까. 결혼하기 전에 저도 좀 놀 걸 그랬습니다. 후회가 많습니다. 오르막길님은요. 나이트요. 전 소심해서 나이트 입구 근처도 못 가봤어요. 막 하늘이 열리는 곳도 있다면서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전주에 이 하늘이 열리는 나이트가 있다고 해서 와 전주 가면 진짜 꼭 가봐야지 했는데 못 가봤는데 얼마 전에 친구한테 들으니까 부천 쪽에도 하나 더 있다고 하던데 인천이었나? 아무튼 참 신기합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진짜 일도 잘하지만 노는 거, 음주가 뭐 다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게을킹님은요. 나이트요. 제가 이 노래에 빠져들어서 천일 야화책을 10번을 정독했었더랬죠. 근데

현아, 미나, 사랑해 하셨습니다. 왠지 현아 그리고 미나니까 아들, 딸 쌍둥일까요? 진짜 200점이네요. 근데 밤낮 바뀌면 정말 힘든데 말이죠. 어떡해요. 오늘 밤에는 쌍둥이 좀 잘 잤으면 좋겠고 또 특히나 둘이 같이 자야지 오래 잘 텐데 한 명 깨지 않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재채기 뉴스의 정답이었던 이 노래 바로 들려드릴게요. 김준선의 아라비안 나이트.

김준선의 아라비안 나이트였습니다. 김정학님이 이야오와 이야오와 이러셨는데 저는 히야올바로 들었거든요. 히야올바에 뭐가 맞는 건지 궁금하네요. 안현신님은요, 이토록 뛰는 가슴 그때는 몰랐었네. 와, 아라비안 나이트 선풍적인 인기였던 그리운 90년대 그 시절 하셨습니다. 아우, 저 이 노래 들으니까 막 벨리댄스가 너무 배우고 싶은

거예요. 진짜 좋은 노래 같아요. 0664님은 딸이 저녁으로 라면, 주먹밥 먹고 싶다 해서 해줬어요. 시원시원한 노래 들으니까 고속도로 달리는 느낌이에요 하셨습니다. 진짜 들으니까 우리나라 가요 느낌은 제대로 살리면서 막 알라딘도 생각나고 신드바드도 생각나는 이국적 분위기, 그리고 랩도 뭔가 막 얘기하는 것 같고 뮤지컬처럼 들리고 가슴이 막 시원해졌습니다. 김성철님은 다시 나이트로 돌아갔네요. 나이트 다닐 때가 좋을 때였어요. 지금은 밤 9시만 돼도 졸려요 하셨습니다. 저 이 말 완전 공감해요. 옛날에는요, 편의점에서만 친구들이랑 새우과자 놓고 막 소주 한 병 정도 먹을 때 밤새는데도 힘든 줄 몰랐거든요. 지금은 저녁 10시, 11시만 되면 진짜 막 졸리고 눈이 감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놀 때도 딱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해피타임 가족들의 실시간 신청곡 전해드리는 내 얘기를 들려줘로 함께할게요. 문자번호는 샵 1061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에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이번에는요, 5072님이 신청하신 곡입니다. 이문세의 사랑이 지나가면.

해피타임 가족들의 이야기에 듣고 싶은 노래까지 다 챙겨드립니다. 내 얘기를 들려줘. 7692님이에요. 똑똑 놀러왔어요. 야근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혼자 있으니 조금 오싹하지만 라디오가 있어서 조금 위로가 되네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홀로 남아서 업무 중이시군요. 아나운서들도 이제 숙직하면서 밤에 당직을 서는데 혼자 있으면 진짜 너무 무서워요. 가끔가다 이 사무실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데 그거 진짜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아직도 괴물 나올까봐 무서운 나인 것 같은데. 아, 7692님은요 얼른 마무리하고 퇴근하실 수 있길 바랄게요. 김규희님은 김해공항입니다. 친구 기다리면서 슬디 목소리 듣고 있어요. 여행 가방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이들을 봐도 오늘은 부럽지가 않아. 저도 갑니다 하셨습니다. 규희님 어디로 가세요? 김해공항이면 외국으로 가실까? 아니면 제주도로 가실까? 아무튼 비행기 탄다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간지럽고 설레고 그렇잖아요. 잘 다녀오시고요. 친구분하고 예쁜 추억도 많이 만드시고요. 4441님은 곧 태어날 동생의 아기 이름으로 가족 모두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제부는 사랑으로 하고 싶어 하는데 혹여나 커서 놀림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동생과 저는 반대하고 있거든요. 제부가 강력 어필하고 있어서 결국 조카 이름이 사랑으로 될 것 같긴 한데 슬디 생각은 어때요? FT 아일랜드의 사랑 사랑 사랑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오,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꼬마 숙녀 이름도 사랑이라고 있는데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아 사랑아 하고 부르니까 뭔가 더 사랑스러워지는 느낌이 있어요. 사랑이 늘 러블리한 사랑이로 자라길 슬디이모가 응원하겠습니다. 신청곡 이어집니다. FT 아일랜드의 사랑 사랑 사랑

FT 아일랜드의 사랑 사랑 사랑 듣고 왔습니다. 5367님이에요. 오늘 제 생일인데 초라하게 방구석에서 치킨 시켜놓고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혼자 먹어서 쓸쓸한데 DJ님이 목소리로 생일 축하한다 한마디만 크게 외쳐주시면 닭다리 하나 더 신나게 뜯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5367님 생일 축하해요. 저는 9월이 생일이었거든요. 물론 제 생일 땐 일하느라 정신없이 보냈고 추석도 잊고 하다 보니까 오늘 점심에 제가 동료들과 간단하게 회사 앞에서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 생일 같은 거 아닌가요? 그리고 생일 파티도 같이 한 거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신나셨으면 좋겠어요. 생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4184님은 저는 60대인데 이 방송은 젊으신 분들이 많이 오는 것 같네요. 그래도 함께해도 되죠? 친구가 풋고추 줘서 겨울 반찬으로 고추 부각을 만들려고 해요. 고추씨 빼고 밀가루 묻혀서 쪄놓고 슬기씨랑 함께합니다 하셨습니다. 60대면 청춘 아니신가요? 우리 함께 어울리기 딱 좋은 나이인 것 같은데요. 그나저나 고추부각은 저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설명만 들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밥도둑일 것 같은데요. 맛있게 정성껏 요리 마무리도 잘하시고요. 6847님은 저녁에 짜장라면이 담겨서 후다닥 만들었어요. 가족들이랑 만두랑 같이 먹으며 듣고 있습니다. 슬디는 방송 끝나고 저녁 드시나요? 신해철의 재즈카페 신청해봅니다 하셨습니다. 짜장라면 맛있겠다. 저는 신김치 후다닥 버터에 볶아서 얹어 먹는 것도 좋아하고 파김치랑 먹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 군만두랑 먹어도 맛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방송 전에 떡볶이, 김밥, 어묵탕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더 행복하게 지금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는 것 같네요.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신해철의 재즈카페.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선수 시절 국제경기에 참가하며 다양한 나라의 5성급 호텔을 경험했는데요. 그때 느꼈던 호텔 침대의 편안함을 베스트 슬립에서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5성급 호텔 침대 같은 편안함, 여러분도 경험해보세요.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We zero. So popular. Zero, zero. We zero.
1: 과식에도 제로 제로 위 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 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 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 제로
3: 영양약품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 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땅수 부대찌개 참 맛있어요 땅수 부대찌개 누구나 쉽고 빠르게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5: 푹 잤다.
4: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6: 우리 엄마 예쁜데?
7: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4: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8: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9: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8: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9: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8: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9: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0: 우리 지역의 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을 위한 전국 시군구별 고용 현황 저출생 정책 지원을 위한 맞벌이 가구와 기혼 여성 취업 현황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응답자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국가 데이터청.

이슬기 해피타임 1부 끝곡으로는요. 8015님이 딱 듣고 싶어서요 하면서 신청해 주신 보아의 넘버원 듣고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57번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사고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당진 대전고속도로 당진 방향 신양부근의 화물차 사고 나서 1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미리 차로 변경 잘 해주셔야겠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까지 매송에서 팔곡터널까지 밀리고 이후 서울요금소에서는 4차로에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대 정체로 이어지고요. 이후 일직분기점에서 속도 내려갑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죽전휴게소에서 판교까지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고 세종포천고속도로 포천 쪽 운학터널에서 모연터널까지 이후 오포와 고덕터널 지나기 어렵습니다. 이어서 올림픽대로 한남 방향입니다.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고요. 이후 반포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리는데 그 사이 한남대교 1, 2차로에서 추돌사고 처리 중입니다. 57번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KBS ETV 주말 드라마 사랑이 온다에서 까칠한 셰프 김무진 역의 하석진,
1: 외유내강 한규림 역의 안희연입니다.
0: 가족이란 뭘까요?
1: 누구보다 날 잘 알면서도 가장 깊게 상처 주는 사람,
0: 그런데도 눈물 나는 날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사람.
1: 이상하고 복잡해도 결국 가족입니다.
0: 상처난 가족들이 서로를 다시 보듬는 드라마 사랑이 온다.
1: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0: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부탁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이슬기의 해피타임 2부 첫 곡으로는 양수경의 바라볼 수 없는 그대였습니다. 이 곡은 창원의 애청자 박명주님이 오늘 하루 참 힘들었다라고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는데 조금이나마 마음 함께하고자 들려드렸습니다. 신은주님은 실디 조금 지각 출석했어요 크크크 하셨는데 은주님은 거의 매일 정시 출석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하루 늦으실 수도 있죠. 감사할 뿐입니다. 강혜영님은 출첵이요. 첫날부터 들은 찐단골입니다. 모든 코너 다 도전하는데 다 실패여요 하셨습니다. 아우 어떡해. 혜영님 코너 도전에는 실패하셨지만 그래도 첫날부터 꾸준히 도전해 주셨다는 그 노력에 감동받아서 치킨 콜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걸로 당첨됐죠? 야호! 임순남님은 실디 매일 듣고 있는데 오늘도 출첵해봐요. 저녁을 좀 일찍 먹고 반려견 데리고 산책 다녀와서 한숨 돌리며 듣고 있어요. 배도 부르고 할 일도 다 했고 세상 부러운 게 없습니다. 시골 마당 평상에 누워서 하늘 올려다보고 있으니 약간 쌀쌀하지만 무릎담요 덮으니 따뜻합니다. 가을 냄새도 너무 좋네요 하셨습니다. 와 제가 머릿속으로 그려봤어요. 시골 마당 평상에 누워서 하늘을 올려다본다. 근데 쌀쌀하지 않게 담요를 덮고 있다. 와 세상 다 가진 기분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낙엽들도 하나 둘 떨어지면 더욱더 낭만 가득일 것 같습니다. 다만 감기 걸리지 않게 너무 추워지면 꼭 들어가실게요. 이렇게 은주님, 혜영님, 순아님 그리고 오늘 신청해 주신 창원 애청자분이시죠. 박명주까지 제가 다 이름 기억하고 있는 찐 단골 청취자분들입니다. 이렇게 해피타임 함께해 주시고 같은 시간 만들어 가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잠시 후 좋은 노래들이 재밌게 줄줄이 이어지는 쭉쭉쭉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다짐과 계획을 나누는 앞만 보고 산다도 기다리고 있고요. 문자 번호는 샵 1061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이슬기 해피타임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을 드립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 전람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욕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6: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쇼리실라

0: 출연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당신의 이야기,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 이슬기의 해피타임.

노래 받고 노래 던지고 이 분위기가 끊기지 않게 이어주세요.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노래 들어간다. 쭉쭉쭉쭉쭉쭉쭉쭉. 박명희님이 내일 회식인데 해피타임 시간을 놓칠 것 같아서 미리 속상 모드에서 모드예요. 쭉쭉쭉 놓치기 싫은데 앞자리에 상무님 앉으면 콩도 못 켜고 고대 끄덕끄덕해야만 하는데 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쭉쭉쭉 마니아 분들이 점점 늘어나가고 있네요. 거기에다가 우리 박명희님의 활약이 또 대단한데 아쉽습니다. 그래도요, 내일 많이 드시고 본점 뽑으시고 내일 목까지 오늘 더 분발해 주시면 되죠. 문자 번호는 샵 1061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선곡 채택되시면 마트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선곡 릴레이 첫 번째 곡은요, 8240님의 신청곡으로 출발합니다. VOS의 큰일이다. 이 뒤를 이어주세요.

김우수님, 어머, 해피타임 깜빡하고 못 듣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 놓치지 않고 듣네요. 놓치고 못 들으면 큰일이죠. 이적에 다행이다 신청이요 하셨습니다. 저도요, 우리 해피타임 청취자분들 매일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 노래 뒤로 이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박정욱님, 큰일이다, 다행이다, 바로 끝나는 네 글자, 유나 기다리듯 신청해보아요 하셨습니다. 오늘은 뭐뭐하다로 방향이 틀어지는 느낌이 나네요. 또 있을까요? 쭉쭉쭉 계속 이어갑니다. 문자 번호는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콩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이종철님 문자 이촌개 빨리 넘어서 슬디 댄스 보고 싶어요. 김범수의 보고 싶다. 저는 매일 구상해요. 어떤 노래에 어떤 춤을 출까. 문자 좀 보내주세요. 이청계 꼭 채우고 싶어요. 이 노래 받아서 다음에 뭐 드릴까요? 문자 번호는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8214님, 이승기 되돌리다. 해피타임 끝날 때쯤 되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서요 하셨습니다. 와, 이거죠. 멘트 만점 드립니다.

이승기의 되돌리다 였습니다. 쭉쭉쭉 오늘 릴레이 성공 채택되신 분들께 마트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해피타임 홈페이지 선물방에 성함과 연락처 11자리 남겨주시고요. 잠시 후 해피타임 가족들의 내일 계획 그리고 앞으로의 다짐들을 함께 나누는 앞만 보고 산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로 사연 많이 보내주십시오. 오늘도 쭉쭉쭉 놓치긴 아쉬워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도전 사연도 알려드릴게요. 센스 만점 다 시리즈가 엄청 왔습니다. 일단 전혜라님이 에픽하의 춥다, 홍성훈님은 사이다, 놀아줘 사이다요 하셨고요. 박종훈님은 박진영, 그녀는 예뻤다. 김신아님은 뭐니뭐니 해도 김종국, 이 사람이다. 이두열님은 트로트 해도 될까요? 영탁의 폼 미쳤다. 1660님은 마야의 나를 외치다 하셨고요. 나정혜님은 2PM의 내가 밉다, 해피타임 들어야 되는데 야근시키는 부장님 밉다. 임순함님은 김장훈의 난 남자다, 오늘 다로 끝나는 노래 제목 다 나올 듯요 하셨습니다. 아니 이렇게 다로 끝나는 노래들이 많았었나요? 저는 막 생각한 게 이상은 씨의 담디디 담, 아 담이네 막 이러면서 실패했었는데, 와 이 중에서 홍성호님이 신청해 주신 거 진짜 재밌었거든요. 노라조의 사이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어제를 망쳤다고요? 오늘 하루를 다 날려버렸다고요? 괜찮아요. 우리에겐 내일이 있잖아요. 앞만 보고 산다. 뒤도 옆도 보지 않고 오로지 앞만 보고 사는 여자, 내일을 향한 경주마 이슬기입니다. 후회는 털어내고 다가올 내일에 기대를 걸어보는 시간, 해피타임 가족들의 내일 이야기 만나볼까요? 3521님이에요. 엄마가 보고 싶어서 2시간 KTX 타고 친정 왔어요. 엄마가 무슨 일 있냐고 계속 물으시길래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왔지 했더니 나도 우리 막내딸 보고 싶었지 하시며 안아주시네요. 사실 요즘 마음이 힘들었는데 엄마 보자마자 눈물이 나는 걸 꾹 참았어요. 엄마 얼굴 봤으니 내일부턴 힘내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어머, 저는 왜 사연 읽으면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막 출산할 때 당연히 남편 생각이 많이 날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출산하는 내내 왜 엄마 생각만 나는지 모르겠어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엄마였나 봅니다. 엄마의 사랑 듬뿍 담아가셔서요, 351님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땐 지치지 않으시길 응원할게요. 그리고 정수정님이에요. 저는 평소 옷도 가방도 신발도 잘 안 사거든요. 그런데 오랜만에 꽂힌 가방이 있어서 내일까지 생각 좀 더 해보다가 큰맘 먹고 구매해보려고 합니다. 쇼핑할 생각에 설레요 하셨습니다. 아, 이거는 운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평소 뭐 관심도 없다가 진짜 너무 내 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수정 씨를 위한 가방 맞는 것 같아요. 잘 고민해 보시고 감당할 수 있다면, 충분히 절약하면 된다면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8170님은 슬디, 저희 할머니가 검정고시 학원에 등록하셨어요. 할머니께서 뒤늦게 하는 공부가 너무 재밌다고 신나하세요. 할머니가 해피타임 즐겨 들으시는데 슬디가 화이팅 좀 외쳐주세요 하셨습니다. 어우, 멋쟁이 할머님이신 것 같아요. 왜 문화센터 같은 데 가면 어르신분들이 수업시간에 그린 그림 그리고 막 시 같은 거 작품이 있는데요, 그 연륜이 있어서인지 이야기가 가득한 작품들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할머님도요, 멋지게 배우셔서요, 멋지게 공부하시고 또 손주들한테 멋진 어른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은아님은 피로가 쌓여서 운동 갔다가 네잎 클로버를 발견했는데 왠지 내일은 쨍한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꼭 그랬으면 좋겠다고 저 혼자 마법을 걸어봐요 하셨습니다. 네잎 클로버가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시나요? 제가 거의 한 달 내내 토요일마다 양평 잔디밭에서 찾고 있는데 진짜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잎클로버가 주인을 선택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행운이 은하님을 찾아가고 있는 거니까요. 내일, 모레, 그리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가득 하기를 응원할게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만 보고 달려요.

김선진님 신청곡 여자친구의 귀를 기울이면 이었습니다. 앞만 보고 산다. 오늘 사연 소개된 분들께 편의점 쿠폰 챙겨드릴게요. 당첨되신 분들은 선물방에 이름과 연락처 11자리 남겨주시고요. 6268님은 안녕하세요 슬디님. 가게 정리하고 이제 앉아서 라디오 들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했더니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발바닥에 불나요. 지금 이 시간이 오늘 하루 중 제일 좋네요 하셨습니다. 진짜 하루 내내 서 있어서 일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다리가 얼마나 퉁퉁 붓는지 발바닥도 진짜 얼마나 아픈지요.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집에 가서 반신욕이라도 조금 하시면서 꼭 다리 피로감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이혜경님은 슬기씨 내가 택시를 하거든요. 해피타임을 틀어놓고 운전하면 손님들이 다들 목소리 예쁜 진행자가 누구냐고 물어요. 그럼 내가 KBS 아나운서라고 얘기해준답니다. 곧 끝날 시간이네요. 끝까지 함께할게요 하셨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애경님. 이렇게 해피타임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청취자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계속 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랄게요. 그럼 이번에는 2545님의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그대와 둘이고요. 이소라 박효신의 It's Gonna Be Rolling.

0: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0: 지금 깜뽀르테를 백화점에서 만나보세요. 깜뽀르테.
1: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4: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5: 단체 티 싸게 제작하고 싶어? 티싸게로

0: 세트는 티 싸게.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2: 이슬기의 해피타임 마칠 시간입니다. 4752님이 저녁 찬바람이 몸을 더 움츠리게 합니다. 감기로 병 조퇴하고 잠깐 자고 일어났는데 몸은 더 아픈 것 같아요. 기운 차릴 수 있게 노래 신청합니다. 임영웅의 우리들의 블루스 꼭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오늘은 감기 낫게 전기요 꼭 틀고 뜨뜻하게 땀 빼시면서 주무셨으면 좋겠네요. 임영웅의 우리들의 블루스 들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해피타임 이슬기였고요. 우리 내일도 해피타임!

57번 교통정보입니다. 호남고속도로 천안방향 대덕분기점 부근 1차로인은 추돌사고 처리 중입니다. 조심히 지나셔야겠고요. 1시간 전보다 정체는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도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죽정휴게소에서 판교까지 밀리고요. 양재에서 반포 지나기 어렵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매송휴게소부터 팔곡터널까지 이동량이 많고 일직분기점에서 정체입니다. 이어서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구리에서 일산 판교 방향, 호원에서 사패산 터널 구간 이동량이 남아있고요. 이후 서운분기점에서 송내까지 정체입니다. 반대 방향도 서래터널에서 중동까지 밀려지납니다. 이어서 서울 시내 대부분 정체 흐름을 회복했는데요. 북부간선로 도심 쪽 신내 나들목부터는 속도가 내려가고 내부순환로 성수 쪽 연희램프 지나기 어렵습니다. 53번 교통정보 서비영입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어떤 순간이든 추억에는 늘 음악이 함께 흐르고 있죠. 등굣길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요. 인생의 빛나는 순간에도 그늘진 순간에도 함께했던 음악들이 시간을 넘어 우리를 추억으로 이끕니다. 매일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2: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3: 사랑하기 때문에 KBS.
4: 잠시 후 8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사카모토 류이치는 평생 수많은 영화 음악을 만들었는데요. 1990년 영화 마지막 사랑의 OST를 녹음하기 직전엔 감독이 그에게 갑작스러운 요구를 해옵니다. 도입부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당장 음악을 바꿔달라는 거였죠. 오케스트라 단원 40여 명이 녹음이 시작되기만을 기다리던 상황. 류이치는 곤란하다며 고개를 저었지만 결국 감독의 뜻대로 악보를 고치게 됩니다. 그를 움직이게 한 건 감독의 한마디 도발. 엔니오 모리꼬네는 바로 해주던데. 자존심이란 건 때로는 참 쓸모없는 쓸모있는 동력이 되죠.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한계도 그 자극 앞에서는 힘없이 허물어집니다. 혹시 지금 넘기 힘든 벽 앞에 서 계신가요? 이때 필요한 건 텅 빈 격려가 아니라 내 오기를 툭 건드려줄 작은 자극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우입니다.

옐로우 매직 오케스트라 비하인드 더 마스크 들었습니다. 음악의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0월 15일 목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영화 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예. 사카모토 류이치의 삶과 일상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코다의 한 장면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만약에 베르톨루치 감독이 사카모토 류이치한테 부탁이니까 제발 도입부만 다시 써주면 안 될까? 이렇게 아주 그냥 정중하게 읍소를 했으면 류이치가 악보를 고쳤을까요? 고쳐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굳이 이렇게 도발을 해야 되나? 저는 그 생각도 좀 들었는데 예, 근데 아무튼 이게 통했던 거죠. 예, 뉴 모리코네는 바로 해주던데 옆에 빈정거리면서 얘기하진 않았을 겁니다. 뭐 비아냥거리면서 그런 투로는 얘기 안 했을 거고 예, 그냥 뭐 짧게 아무튼 좀 유치하죠. 예, 이렇게 하는 거 누구는 해주는데 누구는 안 해주네. 뭐 누구는 뭐 했는데 뭐 안 하네 이 사람. 이렇게 하면 근데 거기에 꿈쩍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왜? 그거는 약간 자존심일 수도 있는데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닌 거죠. 예. 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카모토 류이치는 그 전체적인 그 어떤 음악의 완성도 그 다음에 이 영화에서 이 음악의 도입부가 차지하는 그런 비중을 아주 순간적으로 아 그래 뭐 그러니까 부탁을 들어준 게 결과적으로 됐긴 했지만 거장이잖아요. 예, 거장이니까 아 그니까 자존심 영화 음악이 잘 될 수만 있다면 아마 요거를 먼저 생각하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입니다. 예 어디 한번 두고 보자는 마음 뭐 지기 싫은 마음 싫은 소리 듣기 싫은 마음 뭐 창피하기 싫은 마음 예

이런 유치한 감정이 어떨 때는 아주 큰 때 또 동력이 됩니다. 뭐 매번 그러는 건 아니에요. 매번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이런 게 가끔씩은 예, 필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박가연 씨, 맞아요. 저도 간혹 다른 라디오에서 선물 받은 거 얘기하면서 왜 여기는 다른 라디오랑 달리 선물을 많이 안 주냐고 도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어요. 기억납니다. 네, 이렇게 불평불만하시는 분들은 훨씬 기억이 많이 나요. 예. 그래서 제가 안 보내드렸나요? 커피 쿠폰은 그래도 몇 장 받으신 것 같은데 박가연 씨 아닌가요? 예. 아, 꿈디도 자극해 볼까요? 어, 철수 아저씨는 제 신청곡 자주 들려주시던데요. 어, 하셨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셔도 저는 소용이 없어요. 예, 제가 저한테 권한이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리고 프로그램의 성격이 달라요. 거기랑 그러니까 저한테 그냥 농담하신 거죠. 저를 뭐 자극하신다고 그런 것 같은데 아무것도 자극이 안 돼요. 죄송합니다만. 아, 5642님, 저는 자존심까지는 아니고요. 마지막 한 개 남았어요. 한정판이에요 하면 욕망의 불꽃이 켜져요. 그게 저를 자극하는 도발입니다. 맞아요. 아, 요거 예, 홈쇼핑 예, 보시면서 많이 자극받으시죠. 김진희 씨,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며칠 전 이직 제안 왔을 땐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지금 당장 그만둬도 여한이 없겠다 생각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다니는 곳이 나은 것 같기도. 제 자존심을 건드린 느낌. 그래요. 아, 그게 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아, 한 번쯤은 내 자존심이 긁혔어도 요거를 조금 잠깐 예, 눌러놓고 좀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될 때도 있어요. 예. 나중에 이제 돌아봤을 때 아 그래 내가 그때 현명한 선택을 했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시구나. 박문진 씨, 뭔가 띵하고 와닿았어요. 자존심은 사람들이 힘을 낼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아닐까 저도 생각합니다. 예, 맞아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번 그런 건 아닙니다. 자존심 높을 바에야 자존감을 더 키우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 자 무슨 무슨 프로그램 청취율 잘 나온다던데 예, 이렇게 뭐 약 올리셔도 어, 박수지 작가가 똑같이 썼네. 저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 이거 안 봤는데 아까 박수지 작가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저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여러분이 해주셔야 돼요. 자 022056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아마 올 겁니다. 예, 받으신 분들 계실 텐데 예, 오면은 꼭 받으셔서 이상호의 드림밥 됐습니다. 요 한마디만 부탁을 드릴게요.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닭강정 쿠폰 예, 준비해 놓겠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2: 과식계도 제로
1: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
1: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1: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0: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이에로 Let's Train to London 들었습니다.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0월 15일 목요일 밤 생방 보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0996님, 약 8개월간의 안산 생활을 마무리하고 퇴근 중입니다. 내일부터는 서울에 있는 출판사로 환승 이직합니다. 제2의 인생을 위해 꿈디가 응원해 주세요. 예. 아이고, 우리 박성준 씨. 예. 정말 그 출퇴근하시느라고 진짜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시죠. 제가 닭강정, 예, 보내드릴게요. 서울이면 조금 낫겠네요. 예. 5335님, 지난번에 드림팝에서 선물 받은 밴드의 시대 책 도착해서 잘 읽고 있습니다. 감사 인사를 담아 인증샷도 보내봅니다. 드림팝 들으면서 보니까 더 재밌네요. 예, 잘 볼게요. 예. 그, 뭐, 어디 이렇게 저기 던지시거나 하면 큰일 납니다. 진짜. 진짜 큰일 나요, 정말. 그리고 처음부터 꾸준히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눈 감고서 그냥 펴 어디를. 그래, 오늘은 너다. 오늘은 이 밴드다. 이렇게 보시면 좀 괜찮아요. 네, 그러면 재밌어요. 아, 잘 도착했군요. 네, 감사합니다. 6956님이 신청하신 패샷 보이스 고 웨스트 그리고 천바만바 터프 덤핑

무슨 말씀이세요? 예? 네? 저 문해력 떨어지는 거 아시죠? 예. 네. 저 문해력 떨어지는 거 좀 알기 쉽게 좀 얘기해 주세요. 뭐 단서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아니, 뭐, 그, 뭐, 저녁을 안 챙겨놔서 뭐 섭섭하다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은 혼자 라면 먹고 있는 모습이 좀 처량하다는 건지, 뭘 아, 예, 저 이런 사연, 예, 이런 사연 싫습니다. 아는 편 들어야지. 김진우 씨가 신청하신 게리 할로웰 Calling.

로비 윌리엄스의 All My Life 들었습니다. 3369님, 딸이 딸과 같이 듣고 싶은 곡이 있어서 백햄에 신청했는데 안 틀어줘서 여기에 신청해봅니다. 딸아이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지금 수능을 준비 중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껏 정말 징글징글하게 싸웠습니다. 접점이라고는 없는 우리의 유일한 공감되는 뮤즈를 좋아한다는 것. 작년 내한테도 티격태격하면서 함께 다녀왔답니다. 수능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면서 뮤즈의 엑소제네시스

심포니 파트 3 신청합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예, 조금만. 예. 백혜은 자존심이 세구나. 저희는 없어요. 자, 신청하신 곡 듣고요. 이어서 블러의 더 발라드까지 두 곡 듣습니다.

고품격 퀴즈 드림팝 드림 퀴즈. 오늘은 인물 퀴즈입니다. 인물은 8, 90년대 최고의 씨름 스타입니다. 천하장사 10회, 백두장사 18회, 한라장사 7회 총 47번의 장사 타이틀을 거머쥔 어마어마한 장단지,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자, 오늘은 안드레아 보첼리의 곡으로 힌트 드립니다. 인물이 애를 또 든다고 말하는 노래가 있죠. 애또 이만기 애또 드네.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이만기, 2번 이봉걸, 3번 강호동. 자, 정답 보내실 곳 문자 샵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 7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하모니 렌트카,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뭐니뭐니 뭐니 해도
2: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3: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2: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3: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4: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5: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4: 주방 싱크대도.
5: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4: 어디로?
5: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6: DS 대성하우징.
7: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8: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0: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26 카페앤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2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2: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트림팝 트림퀴즈에 이어서 들으신 곡 안드레아 보첼리 미만키였고요. 오늘의 정답은 1번 이만기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 명단 오늘자 선곡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콩으로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드림팝 홈페이지 선물 문의 게시판에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자, 1부 끝곡 올리비아 딘의 다이브 듣고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일부 지역에 비구름이 유입되고 있어 밤사이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오르겠지만 일교차는 큽니다. 옷차림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시내 내부순환도로 성수 쪽으로 홍지문터널에서 정릉터널까지 교통량이 많고요. 강변북로는 양방향으로 수월합니다. 올림픽대로 잠실 쪽 관포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밀리고요. 반대 공항방향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제속도 못 냅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조금 전에 안성휴게소에서 있었던 사고 여파로 살짝 더딘 흐름 남아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매송에서 팔곡터널 사이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용인에서 속도가 내려가고요. 더 가서는 광교터널 부근에서도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인초이었습니다.

0: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안녕하세요.
2: KBS ETV 토요일 드라마 너 말고 다른 연애 서강준
1: 안은지입니다. 오랜 친구이자 10년째 연애 중인 남궁호와 이미도는 설렘이 사라져버린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2: 각자에게 찾아온 또 다른 설렘 앞에 남궁과 미도는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지.
1: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9시 20분 KBS ETV
2: 너 말고 다른 연애에서 꼭 지켜봐주세요.

Angelina Jordan, Love, Don't Let Me Go.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아, 김보라 양이네요. 저는 중학생 애청자입니다. 어머니께서 항상 이 라디오만 들으십니다. 요즘 부모님의 마음만 아프게 하고 효도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 이 세상에서 부모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효도 안 하는 거죠. 예, 말 안 듣고, 네, 돈 펑펑 쓰고, 예, 대화 단절하고. 이게 극과 극이 통하는 거예요. 갑자기 김보라 양이, 김보라 학생이 엄마한테 막 너무 막, 예, 막 다정하게 평소에 안 하던 그거라면, 얘가 왜 이러지?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마음은 아마 아실 겁니다. 예. 아이고. 그렇구나. 엄마랑 같이 먹어요. 저기, 예, 오늘 선물이 뭐냐면, 아, 근데 왜 이렇게 계속 까먹어. 닭강정. 그, 너무 가끔씩 비싼 걸 주니까 까먹어요, 제가. 맨날 커피만 드리다가. 예, 문자로 연락처를 남겨줘요. 예, 그래야지 쿠폰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예, 지금은 효도 많이 안 해도 돼요. 예. 자, 그리고, 제주 최웅준 씨. 4년간 영혼을 갈아 넣었던 나의 가게 폐업했습니다. 시원섭섭한데, 시원함이 더 커요.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잘한 거겠죠? 딱 열을 쉬고 취직했어요. 이제 새로운 일상이 또 즐겁습니다. 후회 없었고 뭐, 예, 잘한 거라고 결정을 내리신 거면 잘한 거죠. 예, 그 누구도 뭐 이 선택을 대신해 줄 수 없는 거니까. 일상이 또 즐겁다고 하시니 그걸로 된 겁니다. 또 다른 길이 또 열릴 수도 있고. 그래요. 예, 우리 또 최영준 씨한테도 닭강정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안 받는다고 할 수도 있지만 받아요, 이번에는. 그냥. 4303님,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아들은 출가하고 집사람과 아내와 단둘이 지내다 보니 같이 있는 시간이 전보다 많아졌습니다. 근데 아내가 보이면 불편하고 안 보이면 불안하네요. 예, 아무래도 제가 애견남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원래 그러셨을걸요, 그냥? 그게 그냥 지금 드러나는 것일 뿐. 그러면 혼자 있는 시간을 좀 늘려보세요. 예. 그, 아마 아내분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예. 저는 그냥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좀 늘려보시거나 아니면은 함께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시거나, 예.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좀 감정의 변화가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시작했습니다. 10월 15일 목요일 밤이고요. 생방 보라 함께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팝송,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무료인 콩도 열려있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아니니까.
1: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2: 우리 집에는 like, like, speed, like. 사무실에도 like.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2: 쉽고 빠른 ERP 역시

0: 회사도 이제 뉴젠으로 쉽게 일한다.
1: 우리 회사 ERP 뉴젠.
2: 대한간악회 이사장 임영석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B형, C형 간염은 증상 없이 간 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B형, C형 간염 검사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4: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5: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7: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트림 밤.

Bruno Mars, Risk It All 들었습니다. 0915님 초보 농부입니다. 오이 수확을 끝내고 선별을 하다 보면 라디오에서 이상호의 드림팜이 나오면 야근하고 있구나 합니다. 문을 열고 나오면 불빛 하나도 없어서 오히려 별이 쏟아지는 하늘이 유독 더 잘 보이는 밤입니다. 도시에서는 지금 이 시간이 초저녁이지만 새벽녘에 일을 시작하는 농촌에서는 늦은 밤 같은 시간이에요. 그래도 이상호의 드림팝이 있어서 힘이 되고 밝은 내일을 기다립니다. 친구가 돼줘서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예, 초보 농부라고 하시니까 이게 귀촌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 같죠? 예,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드림팝에 힘이 되드린다니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닭강정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1710님 수영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버스 안입니다. 라디오에서 꿈디봉 소리가 들려서 더 반가운 마음에 바로 문자를 보냅니다. 전주 559번 기사님 감사합니다. 예. 기사님한테 드려야 되는데 이거 이게 제보해 주신 기사님한테 이걸 어떻게 보내드려. 예, 기사님이 은인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닭강정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8910님 동생이 준 귀한 국산 참기름병을 깨뜨렸어요. 수입산 참기름만 먹다가 아껴서 먹으려고 했는데 아, 한번 깨진 참기름을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역시나 비싼 거 먹을 운명이 안 되는구나 자책하면서 바닥을 청소했네요. 아직까지도 고소한 냄새가 언해피한 저녁입니다.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냄새가 그 향이 한 며칠 갈걸요? 예. 아휴, 그러게요, 진짜. 동생한테 또 뭐라고 말해? 동생이 또 물어볼까? 언니, 그거 맛있게 먹고 있지? 비빔밥 해 먹느라고 다 썼어. 아유, 아까워라. 생각만 하셔도 아까우시겠네요. 조르지 무스타키의 곡 신청하셨습니다. 예, 마 솔리튜드 듣고요. 앙리코 마셔스 르 피즈 후예

8910님이 신청하신 조르주 무스타케의 마 솔리튜드, 그리고 엉리코 마셔스 르 피지 후예 두 곡 들었습니다. 그 참기름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이거 마치 제가 그런 것처럼 그 뭐 실수를 떨어뜨릴 수도 있는데 그 진짜 정성스럽게 짜낸 참기름이 너무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닭강정 보내드리고 싶은데 닭강정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3999님, 부산에서 택시기사를 하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워낙 제 목소리를 내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아마도 방송국에 문자 보내는 건 처음이지 싶습니다. 이 세상에는 목소리 좋은 분들이 너무 많지만 그분들이 모두 DJ에 어울리는 목소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상호 자키님의 목소리는 가히 으뜸이라 생각합니다. 오래오래 보배 같은 좋은 곡과 목소리를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야, 자키 오랜만에 듣는다. 디스크 자키. 예전에 잠깐만 저희 프로그램이었나? 쇼비디오 자키가 있었죠? 예, 그런 프로그램. 아유, 예,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예, 10월에 부산의 밤 너무 멋질 듯 싶은데요. 예, 닭강정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테리나 카사엘리, 모멘티 시, 모멘티 노.

사카모토 류이치의 아카톰보, 고추잠자리 들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세요. 10월 15일 목요일 밤입니다. 생방 보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9777님, 6개월간의 육아휴직 마치고 복직했어요. 아직 일주일도 안 돼서 그런지 너무 피곤하네요. 휴직 때는 육아가 힘들어서 출근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일이 힘드니까 육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드네요. 어우, 큰일 날 소리. 안 돼. 퇴근하고 보니까 6살, 2살 아들 둘이 난장판인 집 청소를 시작으로 밥 먹이고 이제 설거지합니다. 설거지엔 드림팝이죠. 예. 전투력 좀 어떻게 좀 올리셨습니까? 아이고 피곤하시겠다. 예. 주말에 아이들이랑 뭐 육아는 힘드시겠지만 아 6살 2살이면은 뭐 아, 터울이 있긴 하나. 야 진짜 이제 사고 치고 다닐 나이 아니에요 지금. 그쵸. 닭강정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2951님 오늘 포항에서 전국노래자랑 예선전을 했는데 접수도 못하고 포기. 몇 년 동안 포항에 오기만 한 학수고대 오매불망했는데 포기한 이유는 발이 아파서. 아 요즘 병원 치료 다니느라 겨를도 없고 어차피 절뚝거리면서 춤을 출 수가 없으니까요. 참고로 제가 부르고 싶었던 참가곡은 블론디의 콜미예요. 인기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아 이게 자신하시는구나. 예선전이 얼마나 불꽃 튀는데요. 거기 실력자들이 다 와요. 예, 진짜로. 아니 제가 전해 들은 얘기거든요. 예, 진짜 실력자들이 온대요. 근데 정작 그 실력자들이 떨어진대요. 심지어. 예. 그러니까 다른 걸 나중에 하실 때 일단은 발이 나으셔야겠지만 뭐 그 치트키나 하나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빨리 나오세요. 아, 닭강정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6586님 언젠가부터 저녁 8시를 기다립니다. 들은 지는 꽤 됐는데 처음 문자 보냅니다. 영화 라스베가스를 떠나며 OST 중에서 Angel Eyes 신청할게요. 네. 자, 이 곡에 이어서 BB King, Eric Clapton, Come Rain or Come Shine 듣죠.

6586님이 신청하신 스팅의 Angel Eyes 들었고요. BB King, Eric Clapton, Come Rain or Come Shine 들었습니다. 3544님, 오늘 우리 부서 사람들 다 같이 점심 먹고 독감 예방접종 맞고 왔습니다. 부장님이 직원들 독감 주사를 쏘셨어요. 독감 주사는 생전 처음 맞아봤네요. 덕분에 올겨울은 감기 걱정 없이 무사히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 감기 걸릴까봐 쏘시는 거라고 얘기하시며 쿨하게 결제하신 우리 김종남 부장님 감사합니다. 당분간은 야근시키셔도 궁시렁거리지 않겠습니다. 와, 이 가격대가 성인의 경우는 한 3만 원에서 5만 원 하거든요. 예. 몇 명이에요? 오, 한 7명 되면은 이거 한 20만 원 넘게 쏘셨을 것 같은데. 회식은 안 하신 거죠? 그러니까 독감을 쏘시고. 야, 멋지신데. 예. 3544님한테 닭강정 쿠폰 보내 드리겠습니다. 해니 돌스마 I'd rather go blind.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선수 시절 국제경기에 참가하며 다양한 나라의 5성급 호텔을 경험했는데요. 그때 느꼈던 호텔 침대의 편안함을 베스트 슬립에서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5성급 호텔 침대 같은 편안함, 여러분도 경험해보세요. 5 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2: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3: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욕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심의필.
4: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5: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4: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6: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7: 우리 지역의 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을 위한 전국 시군구별 고용 현황, 저출생 정책 지원을 위한 맞벌이 가구와 기혼 여성 취업 현황,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응답자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국가 데이터처.
8: 9350님, 40대 중반에 대학을 다시 다니고 있는 만학도이자 두 아이 엄마예요. 다음 주가 중간고사 기간이라 공부하다가 처음 방송 듣게 됐는데 음악들이 너무 좋네요. 자주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창문을 연이 불어오는 서늘한 가을 밤바람에 왠지 조지 마이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짚어져서 Kissing a Fool 신청합니다. 자, 목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끝곡으로 전해드리죠. 드림팝 이상호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0: 4시 은빛 트로트와 함께하는 신나는 하루 KBS 해피 FM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1: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3: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4: 사랑하기 때문에
0: KBS.
5: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동화 작가 안데르센의 고향으로 알려진 덴마크의 작은 도시 오덴스에는 조금 특별한 카페가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커피를 주문할 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데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구 덕분에 웃고 무엇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지, 나라는 사람의 하루를 잠시 펼쳐보는 거예요. 누군가 내 얘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다정히 답해주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거기에 맛있는 커피까지 저렴하게 마실 수 있어서 길게 줄을 설 만큼 인기가 꽤 좋다죠.

하루를 산다는 건 크고 작은 장면들을 내 안에 쌓아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누고 상대의 마음을 깊이 헤아린다면 평범했던 오늘이 조금은 특별해질 거예요. 그러니 이 밤 우리도 서로에게 다정한 말벗이 되어볼까요?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0: 윤건의 라떼처럼으로 10월 15일 목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출발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말벗이 되어준다는 것 참 흔해 보이지만 진정한 의미로는 흔치 않은 일이죠. 누군가의 얘기를 그냥 듣긴 쉬어도 마음을 다하고 집중해서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심정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지 헤아리며 듣는 그 듣기는 엄청난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기꺼이 상대방을 위해 쏟을 때 그 마음이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도 내 얘기를 조금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1420님, 오늘도 일하면서 밤그대 듣습니다. 남들은 하루를 마무리할 이 밤에 저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들어온 물건들 정리하고 새벽 배송 나가야 돼요. 그래도 유디가 있어서 이 밤이 외롭진 않아요. 다행입니다. 저도 1420님 같은 우리 밤그대 가족들이 있어서 안 외롭습니다. 새벽 배송이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일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우리들의 생활이 편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새벽에 배송하시는 분들께 감사한 마음이에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1420님. 7153님, 저 요즘 여행책 쓰고 있어요. 주말마다 집에 안 붙어있고 여기저기 놀러 가는데 사진 찍은 거랑 느낀 점을 SNS에 올린 거 보고 나서 친구가 책으로 내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도 안 읽으면 자기가 10권 사주겠다고 친구가 얘기해서 용기 내어 열심히 정리해보는 중입니다. 아, 대단하신데요. 아무래도 글재주와 그 사진 센스가 있으신 것 같아요. SNS에 그냥 올리기만은 좀 아까우니까 친구분이 출간을 권해주신 것 같은데 요즘은 또 출간을 원하면 여러 가지 통로로 출간할 수 있는 길들이 꽤 많아졌더라고요. 저도 적극 추천합니다. 어찌됐든 한 권의 책으로 나의 이야기를 정리하는 건 정말 소중한 일인 것 같아요. 뭐 잘 되면 또 잘 팔리고 돈도 벌고요. 오늘도 밤그대 가족들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립니다. 이번 주는 밤그대 가을 감사제 주간입니다. 빰바라밤.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로 달달한 케이크와 커피 세트 보내드릴게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뛰어 뚫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2: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폐업, 불공정거래 피해로 막막하신가요? 소상공인이라면 법률 지원이 무료. 법무법인 대륙아주 폐업 자문부터 채무조정, 불공정거래 피해 자문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함께하는 소상공인 무료 법률 지원 검색창에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검색하세요.
4: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5: 지난달 취업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6: 잠깐의 대답이 이렇게 뉴스가 된다니 놀라우시죠? 기억하세요. 경제활동 인구조사. 여러분의 정직한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일자리 정책이 됩니다. 응답하는 당신이 국가대표. 국가 데이터 척.

0: 오늘 같은 밤이면 박정훈의 노래였습니다. 8969님 신청곡이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 조화문의 이 밤을 다시 한번 손창훈님 신청곡이었어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이번 주는 밤그대 가을 감사제 주간이라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나누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달달한 케이크와 커피 세트 보내드릴게요. 9053님, 버스에서 이어폰 끼고 노래 듣다가 저도 모르게 후렴구를 소리내서 따라 불렀나 봐요. 옆에 앉은 분이 웃으면서 쳐다보더라고요. 눈치채고 얼른 입 다물긴 했는데 아직도 얼굴이 화끈거려요. 그분 어디 가서 제 얘기 하겠죠? 하겠죠? 안 할 수도 있고요. 뭐 어때요? 다시 볼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뭐 추태는 아니니까요. 귀엽고 좀 재밌어서 웃으신 것 같은데요. 무슨 노래가 그렇게 좋으셨어요? 3905님, 제가 집에서 혼자 앞머리를 잘랐거든요. 조금만 다듬으려고 했는데 오른쪽 왼쪽 길이가 안 맞아서 맞추다가 완전 망했어요. 급하게 미용실 달려갔더니 이건 저도 못 살려요 하더라고요. 한동안 회사에서 놀림받게 생겼어요. 그쵸? 긴 머리를 어떻게 자를 순 있어도 이 짧은 머리를 정상화시키는 건 신의 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저도 앞머리 혼자 자주 자르다가 절대 안 자릅니다. 계속 짧아져서 눈썹 저 위에 가 있거든요. 잘못하면. 1484님, 오늘 처음 고기 혼밥 했어요. 처음엔 눈치 보였는데 막상 고기 굽기 시작하니까 먹느라 민망할 틈이 없더라고요. 삼겹살 먹고 싶은 만큼 먹고 볶음밥까지 야무지게 먹었네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또 하나 늘어서 아주 뿌듯한 날이에요. 오, 고기 혼밥 축하드립니다. 이게 데뷔를 한번 하면 그 다음에는 한결도 쉬워집니다. 처음이 어렵지? 예,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막 뭐 2인분, 3인분 막 섞어서 시키고 뭐 편하게 하실 거예요. 정키 김나영의 홀로,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들려드리죠.
1: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텅 빈 방 안에 나 홀로 네 빈자리 거닐면서 많은 생각들에 잠겨 지워질 수 없는 기억 돌이킬 수 없는 우리 헤어날 수 없는 나와 멀어져

밤은 깊어가는데 잠은 안 오고 머릿속을 떠다니는 수많은 물음표와 느낌표가 끝없이 말을 거는 생각이 켜진 밤. 와, 진짜 잘한다. 천재 아니야? 올해 4살 된 조카는 요즘 뭘 해도 칭찬받기 바쁘다. 숟가락으로 밥만 떠먹어도 잘한다는 얘기를 듣는다. 양말을 끙끙대며 혼자 신으면 기특하다며 쓰담쓰담한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쪼물락대며 수건이라도 개는 날엔 온 가족이 박수를 치며 난리가 난다. 그 덕에 조카 또한 신이 나서 혼자 뭐라도 해보겠다며 야단 법석이시다. 유나야, 이게 뭐야? 유나가 그린 거야? 주말에 언니 집에 놀러 갔다가 조카가 그린 그림 한 장을 선물 받았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으로 마구 칠해놓은 게 대체 뭘 그린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는데 이게 뭐냐 물으니 이모 얼굴이란다. 내가 이렇게 생겼나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단풍잎만한 손으로 열심히 그렸을 생각에 감동해서 우리 유나 천재라고 세상에서 제일 예쁜 그림이라며 한참을 칭찬해줬다. 그 말에 조카는 흥이 나서 그림을 몇 장이나 더 그렸고 나는 그때마다 호들갑을 떨며 조카 볼에 뽀뽀를 했다. 그렇게 한참을 놀아주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도 이런 시절이 있었겠지? 혼자 제 손으로 뭔가를 해냈단 이유로 칭찬을 받고 삐뚤빼뚤 제 이름 석자를 썼다며 박수도 받고 별것 아닌 작은 일로 온 가족의 관심을 받던 시절, 그때가 조금 그리워졌달까. 언제부터였을까 싶다. 뭘 해도 잘한다는 말을 듣기 어려워진 게 말이다. 어른이 되고 나니 잘하는 건 당연한 일이 됐고 못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돼버렸다. 처음엔 서툴러도 괜찮던 일들이 어느 순간 실수조차 허락되지 않았고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나 자신을 다그치는 데 익숙해졌다. 이제는 웬만한 일엔 놀라지 않고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적당히 웃어넘길 줄 알고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제법 의젓한 척도 한다. 그런데 가끔 그게 좀 서럽다. 어른이라는 이유로 뭐든 알아서 눈치껏 해내야만 하는 게 말이다. 사실은 나도 누군가에게 아이처럼 딱 네 살처럼 이유를 묻지 않고 응원을 받고픈 날이 있다. 내가 하루하루 얼마나 애쓰며 사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잘 아니까. 오늘도 울지 않고 무사히 버텨낸 나에게 잘했다고 박수라도 크게 쳐줄까?

아이처럼 김동률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오늘 생각이 켜진 밤. 하루를 바쁘게 보내고 혼자가 된 밤에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법한 생각이 아닐까요? 어른이 됐다고 어떻게 늘 씩씩하고 의젓할 수 있겠어요. 남들 앞이니까 그냥 그런 척 하는 거지 우리 안에는 아직 다 크지 않은 어린 아이들이 다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요. 밤에 조금 센치해지면 아, 나 왜 그랬니? 반성 모드 켜는 분 많이 계실 텐데 오늘만큼은 무조건 그냥 내가 내 편이 돼보는 게 어떨까요? 그럼 잠도 아주 잘 오지 않을까요? 내 편이 되어주면 또 마음이 힘을 얻어서 그 다음날은 씩씩하게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생각이 켜진 밤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 생기면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세요. 홈페이지 게시판도 좋고요. 무료인 콩도 가능합니다.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사연 소개되시면 영화 관람권 보내드릴게요. 환희의 가슴 아파도 7057님 신청곡이고요. 이어서 컬트의 너를 품에 안으면 들려드릴게요.

너를 품에 안으면 컬트의 노래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환희의 가슴 아파도 였고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3294님, 고등학교 아들이 요즘 부쩍 외모에 관심이 많아졌다 싶더니 오늘은 저의 톤업 선크림까지 가져다 쓰더라고요. 거울 앞에서 콧노래 부르는 것도 수상하고 좋아하는 사람 생긴 거 맞겠죠? 궁금해요. 아들아, 엄마한테만 살짝 알려주면 안 되겠니? 좋아하는 거 100%인 것 같습니다. 안 그런데 이럴 리가 없어요. 톤업 선크림. 요즘은 진짜 남학생들도 살짝 비비크림 같은 거 많이 바르고 다니더라고요. 특히 눈썹도 그리고요.

0: 7017님, 왜 강아지들은 주인의 침대를 탐낼까요? 자기 침대가 따로 있는데 말이죠. 오늘도 씻고 나왔더니 제자리에 떡하니 누워있네요. 또 제가 구석에서 자게 생겼어요. 아, 사진 너무 웃겨요. 침대 한가운데에서 잠에 골아떨어진 흰색 복실이, 네, 복실복실합니다. 너무 귀엽네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요.
1: 위제로
2: 맛있게도 제로
1: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
1: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1: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4: 일양약품 우리 집에는
5: like, like, speed, like.
4: 사무실에도
5: like.

0: 찾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K-통산.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0: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1: 목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푸른 하늘에 꿈에서 본 거리 듣고요. 전 2부에 올게요.

0: 이제부터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KBS 이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우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우리들의 행복한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이라디오와 함께합니다.

유지연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2부 첫 곡, 원미연의 이별 여행이었습니다. 제가 참 어릴 때 원미연 씨 좋아해서 가요 톱10에서 이 이별 여행을 막 보면서 따라했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어린 나이에도 노래가 정말 좋다. 그리고 원미연 씨는 정말 노래를 잘하는구나 감탄했던 기억이 납니다. 2부에서는 마음에 남을 이야기와 노래들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오늘의 밑줄 이어집니다. 밤그대 가족들도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소소한 얘기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귀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0: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 바로 국가건강검진입니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은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건강할 때는 내 몸의 이상신호를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국가건강검진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미루지 마시고 정해진 기간 안에 가까운 검진기관을 찾아 꼭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건강검진이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힘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구광역시와 함께합니다.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빗줄. 2026년 10월 15일 목요일 가사에 친 밑줄은요, 이 노래에서 골라봤습니다. 에메랄드 캐슬의 발걸음. 에메랄드 캐슬은 1997년에 데뷔한 락밴드예요. 넥스트의 신해철 그리고 김영석이 발굴하고 프로듀싱한 팀이기도 합니다. 신해철이 제작은 물론 전체적인 컨셉을 정했고, 음반 프로듀서가 꾸미던 김영석이 작곡과 편곡을 맡았대요. 오늘 골라온 발걸음은 그에 발매된 1집의 타이틀곡이자 데뷔곡으로, 저는 오늘 이 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이젠 자유롭고 싶어. 시간은 해결해주리라 난 믿었지. 그것조차 어리석었을까? 이젠 흘러가는 대로 날 맡길래.

0: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10월 15일 목요일 대사의 침 밑줄은요, 이 작품에서 골라봤습니다. 2012년에 개봉한 휴 잭맨, 앤 해서웨이, 러셀 크로우 주연의 영화 레미제라블. 19세기 프랑스,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긴 세월 감옥살이를 해야 했던 장발장의 이야기예요. 출소 후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는 장발장과 그를 끝까지 쫓는 자베르 경감의 대립을 통해 용서와 구원, 인간의 존엄성을 다룬 작품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정의란 무엇인가를 묻는 이 영화에서 저는 오늘 이 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창조하기에 꿈만큼 좋은 건 없어요.
1: There was a time when men were kind, when their voices were soft, and their words inviting. There was a time when love was blind, and the world was a song. And the song was exciting. There was a time.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10월 15일 목요일. 책이 친 밑줄은요? 이 책에서 골라봤습니다. 가족과 연인, 친구처럼 가깝고도 복잡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상처를 주고받는 사람들. 그들이 품고 있는 저마다의 결핍과 모순을 통해 사랑의 불완전한 모습을 그려낸 예소연의 소설 사랑과 결함 중 한 구절입니다. 침략을 대비하기 위해 갈린 수많은 삶을 떠올려 보았다. 무언가를 대비하기 위해 삶을 갈아낸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잔인한 일이었다. 혹시 내가 삶을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 하는 일들이 사실은 정말 내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게 아닐까?

2026년 10월 15일 목요일. 오늘의 밑줄에서 들려드린 노래들 알려드릴게요. 가사 이쯤 밑줄 다음에 들으신 곡, 에메랄드 캐슬의 발걸음, 이브의 너 그럴 때면, 야다의 이미 슬픈 사랑이었고요. 대사 이쯤 밑줄에 이어서 들으신 곡, 영화 레미제라블 OST 중에서 골랐습니다. I dream the dream, One Day More, Do you hear the people sing? 이었어요. 책이침 밑줄과 함께 들으신 곡, 임재범 박정현의 사랑보다 깊은 상처, JK 김동욱의 미련한 사랑, 더 원의 I do 였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 보내드리죠. 다섯 빛날림 신청곡, 더 클래식, 그리고 백동우과 함께한 마법의 성, 김한결님 신청곡, 신승훈의 너라는 중력 보내드립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목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이에요. 임헌이님 신청곡이네요.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잠시 후 자정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어제 라라벨에서 곧 죽어도 지키는 나만의 원칙. 붕어빵은 어디서부터 먹느냐? 머리부터 먹는다? 꼬리부터 먹는다? 라면은 꼬들이냐? 뿌른 거냐? 이런 것들이 아주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저 아는 분은 대학 MT 때 라면을 뚜껑을 열고 끓이느냐, 덮고 끓이느냐로 싸웠는데 그것 때문에 졸업할 때까지 서로 말 한마디 안 했었어요. 아니 이게 뭐라고.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으로 정해놓은 것도 아닌데 누군가에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 또 누군가에겐 질색스러운 일이기도 하죠. 내 원칙만 고집하다 보면 라면 하나 끓이다 친구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대세에 지장이 없는 일이라면 아 너는 그렇구나 아 그래? 조금 말랑한 마음으로 눈을 지그시 뜨는 여유 어때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이번에 라라랜드 이찬혁 씨의 멸종 위기 사랑 오늘 첫 곡으로 만나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이거는 양보 못해 하는 분들 많으시죠. 죽어도 양보 못해 뭐 이런 분들 있으시죠. 나는 이래 주장하지만 남들은 또 남의 방식이 있다는 거 그것만 또 인정을 한다면 아무 문제 없이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죠. 다양하니 좋은 거죠 뭐.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 라라랜드의 비둘기 같은 저 콩디가 이런저런 소식들, 다양한 안부와 축하할 이야기들, 그리고 자랑, 고민거리 모두 함께하면서 이 두 시간 풍성한 이야기 한마당으로 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 얼굴이 보이는 화면에서 카메라 버튼 터치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콩디 오늘은 노란 병아리네요. 그쵸? 저 오늘 심슨. 심슨이 크게 그려져 있는 노란 후드티를 입고 왔습니다. 병아리 같아요 오늘. 김혜원님 보내주셨고 권태호님 뽀누나 안녕하세요. 그리고 재홍님은 콩디 오늘도 기다렸어요. 반가워요 하셨습니다. 기다렸어. 노란 병아리 콩디를 기다렸죠. 그리고 조양숙님 오늘은 개나리 같다고 표현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왕대방님 언니 저 기모 후드티 샀는데 오늘도 더워요. 저 이거 안에 기모예요. 참 너무 앞서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얼마나 더웠는지 좀 이르게 기모 후드티를 선택을 한 것 같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왕대방님도 저랑 비슷하군요. 새 옷 입고 싶은데 언제 입어야 하죠? 곧 입을 날이 올 겁니다.

0: 입고 싶은데 언제 입어야 하죠? 곧 입을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안병숙님 진짜 오랜만이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오래간만에 출첵합니다. 진짜 오래간만이시죠? 콩디 목소리 들으니 기분이 너무 좋으다요.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병숙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진짜 오랫동안 이름을 못 본 것 같아요.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권순민님, 우리 남편은 밥을 먼저 먹냐 반찬부터 먹냐에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콩디는 반찬이 먼저예요? 밥이 먼저예요? 저는 반찬에 먼저 손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 급 한번 받아볼까요?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 밥에 먼저 손이 가요? 반찬에 먼저 손이 가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인님, 콩디 김해공항 가면서 듣고 있습니다. 저는 계란후라이는 반숙만 먹어요. 완숙은 완숙은 아빠, 반숙은 저라고 하시면서 김규희님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반숙도 있을 테고 완숙도 있을 겁니다. 저는 반숙이에요. 여러분들 이것도 급하게 한번 받아볼까요? 잠깐 완숙인지 반숙인지 한번 이것도 동시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대 이본입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선수 시절 국제경기에 참가하며 다양한 나라의 5성급 호텔을 경험했는데요. 그때 느꼈던 호텔 침대의 편안함을 베스트 슬립에서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5성급 호텔 침대 같은 편안함, 여러분도 경험해보세요.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0: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3: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5: 대한간악회 이사장 임영석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B형, C형 간염은 증상 없이 간 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B형, C형 간염 검사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지금 깜포르테를 백화점에서 만나보세요.
1: 깜포르테.
2: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3: 이번에 라라랜드에 찾아와 주시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에게 아주 특별한 우편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열었더니 짱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짱구가 그냥 짱구가 아닙니다. 색칠도 직접 하고 글씨도 직접 쓰고 누군가 저를 생각하면서 꽤 오랜 시간을 보낸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아, 내가 누군가의 하루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라디오를 하면서 얼굴도 모르고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 분들과 매일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편지 한 장 도착하면 그 거리가 확 좁혀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가 아주 좋습니다. 소개를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그냥 잠옷 입은 짱구가 지금 여의도로 왔습니다. 뽀니 이모 사랑해요 했고요. 편지 도착했어요.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경남에서 왔습니다. 경남 창원시. 아, 우리 창원에 이렇게 이쁜이가 있었네요. 의창구 글씨도 너무 잘 써. 북면에서 남혜인님이 이렇게 큰 손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글씨 너무 잘 써요. 안녕하세요. 저는 무동초등학교에 다니는 3학년 남혜인입니다. 실제로는 못 뵈서 아쉽지만 이렇게 손편지만으로도 인사드리는 것만으로 영광이에요. 아, 너무 깜찍하지 않습니까? 영광이래요. 아빠랑 학원 마칠 때 맨날 들어요. 물론 주말 때도요. 아빠가 채팅창에 글을 써도 역시나 안 뽑히네요. 제가 학원을 마치고 아빠 왜 우리가 글을 올린 건 이본 이모가 안 읽어줘? 이렇게 말했더니 아빠가 라디오 이본의 라라랜드 수천 명이 신청해서 뽑히기 어려워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채팅도 글 적으면 안 될 가능성이 90%일걸? 라고 말씀하셔서 손편지 도전해봅니다. 머리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이본 이모를 나타낸 거예요. 여기는 저예요. 저거를 보고 이렇게 또 그림을 그려서 보내주셨습니다. 아, 정성이. 이번에 라라랜드 표지를 보고 그린 겁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엄청 예쁘세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비즈 팔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통화 한번 해도 되는데 점점점 통화해도 된대요.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적어서 보내주셨고 5시부터 6시까지 가능해요. 이번 이모가 딱 방송할 때 가능하네요. 우리 남혜인님. 제가 비즈 팔찌 우리 혜인님에게 선물로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서부터 밀어뒀던, 밀렸던 비즈 팔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속도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쌓여져 있는 게 50개가 넘는다 하더라고요. 속도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혜인님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실까요? 너무너무 감동입니다. 비즈 팔찌 만들어서 쏴드릴게요. 최옥희님 밥이요? 짜게 먹으면 안 되니까요. 밥부터 먹습니다. 그리고 박종욱님 집에서 밥에 먼저 식당에서는 반찬에 먼저 손이 갑니다. 반반이네요. 장은희님은 반찬이요. 우리 남편은 밥보다 반찬을 3배 더 먹네요. 유남주님은 저는 밥이요. 오, 이거 뭐 막상 막하인 것 같습니다. 박비인 것 같아요. 밥을 한 숟가락 입안 가득 넣어놓고 반찬 먹어야 맛이 있대요. 그리고 이은영님은 완숙입니다. 케찹에 뿌려서 먹어요. 9773님은 밥도 반찬도 아닌 국 먼저 먹어요. 그리고 반숙 완숙 다 좋은데 크크크 50-50 좋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윤지혜님은 저는 완숙해서 노란자만 동그랗게 도려내고 흰자만 먹어요. 그럼 노른자는 안 먹는다는 거예요? 영양소가 달라서 이거 먹어줘야 되는데. 1253님 밥, 반숙. 아, 밥부터 먹고 반숙 좋아한다. 처음 참여하는데 떨리네요 하셨습니다. 떨렸어. 1253님 제가 커피 선물 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저에 먼저 손이 갑니다. 크크크. 어우, 장난기가 가득이에요. 최경호님 이분에게도 커피 선물 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위트 있었습니다. 김주연님 밥이요. 반찬 먼저 입에 넣으면 너무 짜요. 짜.
달걀은 무조건 반수. 후라이할 때 노른자 절대 터뜨리지 않고요. 아, 또 절대 터뜨리지 않습니까? 소금 간할 때는 볼록한 노른자 위에 조금 더 간을 해서 먹을 때

입에 하면 간이 딱 맞아요. 김주연님도 보내주셨습니다. 김주연님에게도 커피 선물 쏴드리겠고요. 유남준님에게도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숙님, 저는 반숙도 아니고 완숙도 아니고 은숙이에요. 네, 우리 서은숙님. 콩디 웃겨주려고 개그했습니다. 크크크. 반숙도 아니고 완숙도 아닌 서은숙님이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한 번 더 읽으니까 나름 재밌는데요. 우리 은숙님에게도 커피 선물 쏘도록 하겠습니다. 콩디 오늘도 라라랜드 출첵합니다. 4179님 저 1등 맞죠 하셨는데 1등 하셨어. 4179님 그래서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커피 선물 쏴드리겠습니다. 콩디님 오전에 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진료받느라 바빴습니다. 다행히 검사 결과가 괜찮아서 다행입니다. 꾸준히 운동하며 건강을 챙겨가면 된다 합니다. 맞아요. 건강이 가장 먼저입니다. 신우이님 보내주셨어요. 좋은 소식 알려주셔서 저 이분도 기분이가 좋습니다. 진짜 좋아요. 우이님에게도 커피 선물 쏘도록 하겠습니다. 강청아님? 이름 이쁘다. 강청하. 언니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날씨 소식 청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에게도 커피 선물 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하루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지 우울한지 아니면 화창한지 다 좋아요. 보내주시면 저 이분이 끼어들게 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원더걸스의 텔미 준비했습니다.

캐릭터, 인생 이야기까지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의 밸런스를 맞춰보는 시간 라라 밸런스 타임 라라벨. 나만 이런가? 했는데 다들 그랬어? 그러면 괜히 마음이 놓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라라벨 오늘 주제 나 여기까지 아껴봤다.

나 여기까지 아껴봤다가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실 얘기 많으시죠? 사람은 소비 욕구도 있지만 또 나름 전략하고 아끼는 욕망도 있습니다. 남들이 궁상이라고 할 정도로 짠순이, 짠돌이가 되는 순간 분명히 있는데요. 여러분은 뭘 어디까지 아껴보셨습니까? 예를 들어 치약? 치약이죠. 마지막에는 가위로 잘라서 혼신의 힘을 다해 끝까지 씁니다. 저 그렇습니다. 저. 그리고 튜브용 그 수분크림 있잖아요. 치약처럼 생긴 거. 저 그거 가위로 진짜 잘라서 안에 것까지 다 써야 속이 시원합니다. 그런 것까지 해봤네요. 저도. 또 머리 감다가 샴푸 다 떨어지면 물 넣고 물 넣고 막 흔들어서 머리에 이렇게 붓고 마지막 사용했던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달비 아끼려고 왕복 40분 걸어서 음식 포장해 온 적 있다 하는 친구 제 주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비 아끼려고 2시간 걸어서 집에 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파스값이 더 나갔다 하는 사연도 접본 적이 있습니다. 또 선물 받은 포장지랑 리본 절대 안 버리는 사람들 있어요. 저 연기자 선배 중에 이런 아주 아리따우신 분이 이런 분이 계십니다. 다림질해서 뭐 다시 쓸 정도는 아니지만 선물 받은 포장지랑 리본 너무 아깝다고 재활용하시는 그런 선배 있습니다. 그리고 다 쓴 달력 뒷면으로 메모지 또 사용하시는 분들 있죠. 누가 휴지 두 장씩 뽑았으면 속이 쓰립니다. 속이 쓰리다고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십니다. 또 극장 갈 때 집에서 팝콘 튀겨가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나 여기까지 아껴봤다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의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다양한 생각과 취향을 존중하는 시간 라라벨 나 여기까지 해봤다. 여러분들 문자 폭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노래 두 곡 저희가 만나볼 겁니다. 매드 바다의 노래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티아라의 너 때문에 미쳐 이렇게 두 곡이에요.

바다의 매드, 티아라의 너 때문에 미쳐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라라밸런스 타임 라라벨. 나 여기까지 아껴봤다. 한번 보겠습니다. 282님 지금 듣고 계실까요? 누나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인증 이런 만보기 캐시 알뜰살뜰 모으고 줄줄 새는 자동결제 정리하고 샴푸 치약 아꼈습니다. 이번 주식으로 2천만 원 손실 봤습니다. 이게 인생 같습니다 하시면서 이게 인생 같습니다. 282님 보내주셨어요. 최옥희님, 저는 여행 갈 때 휴게소에서 사 먹는 거 아까워서 집에서 오징어 커피 전부 싸가지고 다닙니다. 아 진짜요? 근데 이 휴게소에서 사 먹는 그런 재미가 있잖아, 쏠쏠한. 그런 거는 됐다. 나는 알뜰하게 집에서 오징어 커피 다 싸가지고 가겠다. 이건 거죠, 우리 최옥희님. 그리고 신영숙님, 라면 스프요. 요거 조금 대박인 것 같습니다. 라면 스프요. 제가 라면 끓일 때 조금 싱겁게 끓여서 스프가 남거든요. 그 스프 모아서 사리만 사와서 면만 사와서 끓여 먹어요. 면만 사면 가격이 저렴합니다. 흑, 괜찮죠? 하시면서 신영숙님, 여기까지 아껴봤다. 아, 왕중 왕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그리고 김영숙님, 택시 버스 값이 아까워서 걸어 다니다가 발목 이상이 왔습니다. 제가 아까 이런 비슷한 예를 좀 드렸죠. 그래서 병원비가 어마해요. 적당히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허필수님, 우리 마눌님 퇴근 후 지하철 새 정거장 거리 무조건 걸어서 집으로 옵니다. 피곤할 텐데 지하철비도 아끼고 만보 걷기도 하고 너무 멋지죠? 하시면서 운동 삼아 걷는다는 마눌님의 이야기를 허필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김하정님, 불고기가 먹고 싶어서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와서 돈 아끼려고 불고기 맛 과자를 불고기 맛 과자를 사서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입니다. 불고기가 먹고 싶었는데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와서 불고기는 못 먹고 돈을 아끼려고 불고기만 나는 과자를 사서 먹었다는 우리 김화정님. 아, 대단하시다. 그리고 8487님, 사용한 물티슈가 아까워서 빨아서 물티슈를 아까워서 빨아서 바닥 청소나 현관 바닥 청소 다시 합니다. 아, 물값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인희님, 저는 우리 집 화장실 들어갈 때 웬만하면 불을 안 켜고 들어갑니다. 공간이 뻔하니 굳이 불 켜고 들어갈 필요도 없고 전기세 아낄 수 있어요. 야, 오늘 주제 안내드렸으면 여러분들 어쩌실 뻔했어요? 이런 얘기 하고 싶으셔서. 신영숙님, 배달 올 때 가끔 따라오는 노란 고무줄이요. 이거 뭐요? 머리 묶어요. 이거 머리 묶었다 풀을 때 따갑잖아. 근데 묶을 때 제법 괜찮은데 뺄 때, 그치? 머리카락까지 낑겨 따라와서 조금 아파요. 아 따가워, 이 소리가 절로 나온답니다. 아까우니까 써야지 하시면서 신영숙님. 아, 저 촬영할 때 진짜 급할 때 이거 한번 써본 적 있거든요. 아, 정말 풀을 때 얼마나 따갑던지. 6041님, 콩디 살 빼서 입으려고 30년 넘은 예복 잘 모셔놨습니다. 빼실 거죠? 그리고 꼭 입으실 거죠? 그리고 8759님, 인터넷 쇼핑을 하고 3일 뒤에 결제해요. 그럼 필요한 게 줄어요. 그쵸. 충동 구매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거. 3분의 1만 결제할 때가 많아요. 하시면서 8759님 보내주셨습니다. 이소연님, 다 우리 엄마네요. 다 우리 엄마 같아요. 이소연님 보내주셨습니다. 나 여기까지 아껴봤다 계속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K-Weed이 노래합니다. 이러지 마, 제발.

이러지마 제발 케이윌의 목소리 듣고 왔습니다. 케이윌의 목소리도 참 들으면 들을수록 매력있고 따뜻하고 좀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케이윌 멋진 분의 노래를 또 듣고 왔습니다. 2892님 정말 배시시 웃음이 나는 사연들이 너무 많다. 2892님 저는 반신욕한 욕조물 아까워서 바로 안 버리고 그 물로 화장실 바닥 청소해요. 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5859님 셀프 세차할 때요. 돈 아끼려고 집에서 물 뿌리고 바로 옆 세차장에 가자마자 거품 세차 시작. 이렇게 하면 2,000원 절약되긴 하나 눈치가 보이죠. 사장님 죄송합니다 하시면서 5859님 보내주셨어요. 아 이러면 또 2,000원이 할인됩니까? 4454님 저 20대 때 만원의 행복이 유행했는데 저도 그거에 꽂혀서 아껴보겠다고 콩나물 한 상자 사서 일주일 내내 콩나물 밥만 해먹은 적이 있습니다. 어, 콩나물밥 맛있죠. 근데 5일쯤 됐을 때 옷에서도 몸에서도 온 세상에서 콩나물 냄새만 나는 것 같고 단백질이 부족해서 이제 피부도 푸석푸석해지고 성격도 나빠지더라고요 하시면서. 4454님 만원의 행복 유행이었을 때 콩나물 한 상자를 사서 일주일 내내 콩나물만 먹었다는 사연입니다. 콩나물에 영양소 많잖아요. 비타민 B, C도 들어있고 칼륨도 들어있고 그 아스파라긴산인가? 그것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격도 나빠집니까? 콩나물 먹으면? 그리고 3588님 저는 택배 스티커 제거해서 화장실 머리카락 허, 진짜? 저는 택배 스티커 제거해서 근데 종이하고 같이 뜯기지 않아요? 화장실 머리카락 훑어서 버립니다. 진짜 알뜰하시다. 와 이것도 재주인데요. 뭐 라이터로 이렇게 막 불 붙여서 그것만 싹 떼내시나? 사마나 이호님 아이들 어렸을 때 숙박비 아끼려고 놀이동산 주차장에서 차박해봤습니다. 아침은 버너, 물, 컵라면 챙겨가서 트렁크에서 먹었던 이것도 추억이 되었습니다. 이건 뭐 추억이네요. 콩디 언니, 언니 저 구두굽 가는 게 아까워서 굽 안 갈고 한쪽 굽 떼서 단화로 신은 적이 있어요. 단, 부작용은 발바닥이 어찌나 아프던지. 6221님, 굽이 쿠션이 너무 없어도 이 허리나 이런 데 안 좋다고요. 당연히 발바닥이 아프죠. 그대로 디딜 때마다 충격이 온몸에 와닿으니까. 근데 아예 그냥 단화로 신은 적이 있다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아 오늘 문자가 뭐 일부 지나지도 않았는데 와 기분이가 너무 좋네요. 0516님 언니 저는 2025년도 안 쓴 다이어리 버리기 아까워서 날짜 스티커로 가려서 독서 노트로 재활용합니다. 오, 이거는 해볼만하죠. 해볼만하죠. 그리고 리, L-E-E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 저는 치킨 시키면 따라오는 무로 깍두기 담궈요. 진짜요? 이거 무 피클 아니야? 물에 좀 더 담가놨다가 아, 고춧가루 넣으면 맛있는 깍두기가 됩니다. 오, 이거 무슨 아이템 좋네. 그리고 최지우님 짜장면 배달시켜 먹을 때 소스와 건더기 반쯤 덜어놓았다가 다음에 짜장밥으로 한 끼 먹어요. 뭐 소스 같은 거 듬뿍 주는 곳이 있어요.

있으니까 이런 거는 짜장밥 해 먹고 싶다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그리고 1313님 듣고 계십니까? 퐁퐁이랑 바디워시 다 쓰고 물 넣고 헹궈서 쓰고요. 다 쓴 바디로 바디로션 통 뒤집어서 놓고 쓰고요. 그쵸? 탈탈탈 터는 거죠. 손 닦은 물티슈는 바로 버리지 않고 창틀 닦고 버립니다. 아우 알뜰합니다. 이경희님, 저 대형마트 두 군데 가격 저렴한 품목 사려고 아이고야 환승시간 30분 지키려고 카트 없이 요리조리 걸어서 다닙니다. 이경희님 알뜰하신 분이 너무나 많으시네요. 보이스의 상처만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듣고요. 오늘 라라벨 몇 분 더 소개해드리고 상품 받으실 분들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 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 원.
1: 회계 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 원.
1: 재고 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 원. 생산 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엠비코.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3: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0: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랜드,
0: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2: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5: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6: 배보이, I gotta be a bad boy.
5: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6: 배보이, I gotta be a bad boy.
5: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옥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7: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 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 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8: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9: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0: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1: 우리 지역의 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을 위한 전국 시군구별 고용 현황, 저출생 정책 지원을 위한 맞벌이 가구와 기혼 여성 취업 현황,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응답자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국가 데이터처.
12: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나 여기까지 아껴봤다. 8662님, 저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입니다. 저 치약을 다 썼는데 엄마가 안 사줘서 아빠 엄마 치약 쓰고 있어요. 8662님, 초등학교 4학년답죠. 그리고 0413님,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직후에 유학생 신분이던 때 바게트 하나를 사서 맹물과 일주일을 버텼다는 남편의 슬픈 사연. 아, 자, 이제 선물 받으실 분입니다. 귀여워서 선물 드립니다. 8662님, 또 안쓰러워서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0413님. 그리고 김연희님은 오늘 배울 점이 많네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린 분들 중에 2282님, 그리고 리, 그리고 8759님에게 선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용독고다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 이분에게도 선물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알뜰하다? 현명하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쓰기 딱 좋은 꿀팁입니다. 비염이 심해서 휴지 엄청 많이 쓰는데요. 코 풀고 사각형으로 접어서 또 풀고 잘 펼쳐서 놓으면 말라요. 그럼 다시 쓰고 또 말리고 세 번은 넉넉히 쓸 수 있습니다 하시면서 승용 독고다이님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1부 끝곡은 브라운 아이즈의 가지마 가지마 준비했습니다. 근데 저 이번에 2부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가야지.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이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우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모두 행복해져라 우리들의 행복한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2부 첫 곡이었습니다. 클론의 돌아와 듣고 왔고요. 0201님, 뽀나니 4시 15분에 드디어 청취 전화 받았습니다. 물론 라라랜드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저 잘했지요? 하셨어요. 참 잘하셨어요. 0201님. 그리고 강순희님, 여기는 제주도입니다. 화창한 가을날 김매면서 잘 듣고 계시다고 강순희님 제주도에서 사연 주셨습니다. 콩디 라디오 들으면서 청도반시 먹고 있어요. 한 박스 시켜서 먼저 익은 놈부터 먹을 수 있는 가을이라 참 좋네요 하셨습니다. 이거 납작하게 생긴 거죠. 그렇죠? 좀 감이 조금 눌린 것 같은 그런 모양. 그리고 달콤하고 되게 식감이 부드러웠던 것 같아요. 이경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7300님 안녕하세요. 새내기입니다. 열심히 청취하고 청취율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과장님 열심히 듣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하셨고요. 미음니은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인데요. 저희 아들이 군대 간 지 3일 됐대요.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시겠어요. 근데 이보님에게 위로 받는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생일 많으신 분들 상당히 많으시네요. 최병문님 듣고 계실까요? 오늘은 제 딸 꽁꽁이의 14번째 생일입니다. 꼭 좀 축하해 주세요 하셨고 9552님 뽀나니 저 오늘 생일인데요. 미역국도 못 먹고 바빠서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여기는 남양주 별내동인데 제 기분하고 똑같은 꿀꿀한 날씨예요. 뽀니 언니가 생일 축하해라고 말씀해 주시면 기분이가 좋을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아우 당연히 해드려야죠. 몇 번이라도 해드려야죠. 오늘 태어나신 날이에요. 우리 남양주 별내동에 사시는 9552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생일 축하드립니다. 둘째 조카 김현서의 17번째 생일 축하해 주세요. 뽀니 언니가 생일 축하해 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하시면서 윤현효? 형해? 9295님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12시에도 방송하던데 라라랜드 원래 지금하고 밤에도 하는 건가요? 6029님 보내주셨습니다. 4시부터 6시가 생방이고요. 12시부터 2시가 재방입니다. 재방도 있고 좋죠? 제가 소개해드렸고 그리고 9552님 소개해드렸고 이이진님 콩디언니 저는 부산에 사는 주부인데요. 오늘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제주도 놀러왔습니다. 날씨도 좋고 너무너무 행복한 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좋으시겠어요. 축하드립니다. 20주년 결혼기념일. 여보 앞으로도 건강히 돈 많이 벌면서 더 행복하게 지내요. 승철씨 사랑해요 하시면서 이이진님 지금 두 분이 듣고 계시겠죠.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진님 문자 잘 받았고요. 조민주님도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이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말이죠. 음악 릴레이 콩콩 디스크 잡기 시작됩니다. 오늘도 콩디와 마음이 통하는 콩콩 선곡. 오늘 아홉 글자 되겠습니다. 아홉 글자 노래가 있을까? 생각하시죠? 많습니다. 저 채팅창 보고 이렇게 많다고? 저도 놀랐습니다. 어디까지 갈 거냐? 음악이 무슨 숫자 놀이냐 하는 분 안 계시죠? 노래로 함께하는 즐거운 숫자 놀이 문자로 여러분들 함께해 주세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등 우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이상은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7: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공 1522588 관절 보공
8: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9: 관절 보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0: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11: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 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콩디가 고른 두 곡의 노래가 라라 가족들의 선곡으로 완성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홉 글자예요. 콩콩콩콩콩콩콩콩콩. 지난주 두 글자로 시작해서 오늘 아홉 글자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몇 글자까지 가게 될까요? 아홉 글자 제목이 있었나? 찾아보니 많으시죠. 가요, 팝 모두 상관없습니다. 팝송은 억지로 저처럼 끼어 맞춰주셔도 좋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오늘 콩디가 고른 아홉 글자 제목 첫 곡은 뭘까요?

아 정말 이 휘트니 휴스턴의 목소리에 제 목소리가 아, 나오는 게 참 미안할 정도로 아름답네요 노래가. 저는 팝송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걸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휘트니 휴스턴의 I will always love you인데요. 보세요. I will always love you. 맞죠?

두 번째 곡입니다. 리엘 라임스의 Can't Fight the Moonlight 준비했는데요. 이 노래는 이소영님하고 저하고 통하셨네. 오늘 콩디의 저는 어제부터 이 노래로 밀고 갑니다.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가능해요. 리엘 라임스의 Can't Fight the Moonlight 하셨어요. 근데 저는 Can't Fight the Moonlight 이렇게 늘렸다 저렇게 늘렸다 해도 가능합니다. 노래 나갑니다.

3859님, GOD의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점점 하루하루 갈수록 두 손가락 모두 동원해서 글자를 세워야 하네요. 벌써 오늘 9글자네요 하셨고, 유소희님,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뭐 세볼 필요도 없습니다. 딱 떨어집니다. GOD 라라랜드가 청출 1위라는 거 기억해줘요 하셨습니다. 유소희님, 노래 나갑니다. GOD의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이계성님, 태희의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세 글자씩 딱딱 아홉 글자 딱 맞죠? 하셨습니다. 그러네요. 딱 맞네요. 예전 제 미니홈피 배경 음악이었는데 풋풋한 그 시절로 돌아가고픈 마음으로 신청해봅니다.

지금 분위기하고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809님, 임채영님, 김동욱님, 7589님, 9033님 등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습니다. 6657님도 신청하셨네요. 신해철 씨의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콩콩 디스크 자키 오늘은 아홉 글자 노래를 찾아서 들어봤습니다. 정말 많죠. 먼저 저 이번이 데리고 온 곡은 휘트니 휴스턴의 I Will Always Love You 그리고 릴 라임스의 Can't Fight the Moonlight 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김수연이 콩디를 못 믿고 저도 세워봤습니다. 크크크 쏘리 하셨어요. 그리고 3348님 아홉 글자 제목이요. 푸른 하늘의 오렌지 나라의 앨리스. 오 그러네요. 그리고 5445님 라라랜드 처음으로 문자 보내봅니다. 이번 누님을 어릴 때 이후로다가 아 이렇게 만나다니 하시면서 보내주셨고 진우션의 How Deep Is Your Love 아홉자네요 하셨습니다. 조아연님 그리고 7408님 Backstreet Boys의 As Long As You Love Me 아 끼어넣기 참 잘하신다 다들. 그리고 6064님 그리고 정수정님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신효범 씨의 노래가 생각난다 하셨습니다. 1983님은 안녕하세요 콩디언니. 가정집 방문하며 가전제품 케어하는 일을 하며 운전하면서 매일 콩디 목소리를 들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아홉 글자 노래 제목 오늘 50살 생일인 남편이 전화와서 가르쳐주네요. 박정현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어. 오, 남편분도 듣고 계시다는 얘기네요. 또 안화숙님 퇴근 시간 다 되어가는데 귀 호강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 유나님 이보나님 오늘도 라라랜드 들으며 힐링 중입니다. 아홉 글자 노래 제목 찾느라 손가락으로 몇 번이나 세어봤습니다. 덕분에 추억여행 제대로 했어요.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다들 잘 찾아주시네요. 오전 내내 아홉 글자 찾아봤습니다 하시면서 김미영님도 보내주셨고 이영훈님 노래들이 생각보다 많네요. 다 좋은 곡들입니다. 덕분에 귀 호강합니다. 고맙습니다. 콩디 하셨어요. 많죠?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이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 뽑아서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쿠폰 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콩콩 디스크 자키 마지막 곡은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번은 어떤가요? 준비할게요.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눈이 나빠서 어릴 때부터 안경을 썼던 나. 25살 때 친구 소개로 괜찮은 남자를 만나게 됐는데 이번 소개팅은 정말 잘해보고 싶었다. 뭘 입을까 고민하다가 사촌 결혼식 때 딱 한 번 입었던 하늘하늘한 원피스를 꺼냈다. 예쁜 샌들까지 신고 거울을 보는데 아우, 안경이 영 거슬리는 거였다. 그래서 난생 처음 콘택트 렌즈를 끼기로 했다. 결전의 디데이. 그런데 렌즈를 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다. 눈을 벌리고 렌즈를 갖다 대면 눈이 질끈 감기고 겨우 끼웠더니 눈물이 줄줄 나고 간신히 렌즈를 장착하고 눈 화장까지 그럴듯하게 한 나는 만족스럽게 약속 장소로 나갔다. 남자는 첫 인상부터 마음에 들었다. 말투도 부드럽고 식사 매너도 좋고. 주말에는 주로 뭐 하세요? 영화도 보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요. 그쪽은요? 소개팅의 뻔한 공식 그대로 취미와 날씨 얘기, 영화 얘기 같은 걸 나누는데 슬슬 눈이 따갑기 시작했다. 아, 왜 이러지? 눈을 깜빡일 때마다 따끔따끔하고 눈물이 자꾸 고였다. 하지만 마스카라도 했는데 눈을 비빌 수도 없고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눈을 부릅뜨고 말을 이어갔다. 금융회사 다니신다면서요. 요즘 펀드가요. 금리가요. 경제에 별 관심도 없으면서 신문에서 주워들은 얘기를 모조리 끄집어냈다. 그런데 남자의 눈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어머, 내 얘기가 그렇게 재미있나? 나는 더 신이 나서 떠들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투자라는 게, 아 저기 근데 괜찮으세요? 네? 뭐가요? 아니 눈이 너무 빨개지셔서 안 아프세요? 네? 제 눈이요? 잠깐만요. 급히 화장실로 달려가 거울을 봤는데 세상에 두 눈이 토끼 눈처럼 새빨갰다. 참았던 눈을 세차게 깜빡거렸더니 눈물이 줄줄 흐르기 시작했다. 렌즈를 빼려고 한참 끙끙대다가 결국 포기하고 돌아왔는데 어? 이 남자가 안 보였다. 나 버리고 가버린 거야? 눈도 아프고 자존심도 상해서 가방을 챙기는데 그 남자가 급하게 들어왔다. 괜찮으세요? 이거 식염수인데 좀 넣어보세요. 네? 이거 사오신 거예요? 아우 제가 렌즈를 안 끼다가 꼈더니 아우 이걸 빼는 게 너무 힘드네요. 아 그럼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고개를 이렇게 젖혀보세요. 네네 눈을 크게 뜨시고 깜빡거리시면 안 돼요. 첫 만남에 남자 앞에서 목이 꺾이도록 얼굴을 젖힌 나는 그의 도움으로 렌즈를 빼고 빨개진 눈으로 안경을 꺼냈었다. 두 번째 만나는 날, 나는 평소 쓰던 안경을 끼고 나갔다. 와, 안경 모델 같네요. 저는 안경 잘 어울리는 여자가 참 좋더라고요. 왠지 지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날 많이 놀라셨죠. 안 하던 짓 하면 꼭 탈이 난다니까요. 저는 펀드 얘기하다가 우는 줄 알고 손해가 엄청났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고 맞은 나의 생일. 그는 꽤 근사한 안경테를 선물했다.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더 예쁜 세상 선명하게 보여줄게. 하지만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이었던 우리는 일에 치여 1년도 되지 않아 조금씩 멀어졌다. 난 지금도 안경을 살 때면 가끔 그 남자와 그 남자의 첫 만남이 생각난다. 그리고 그때 받은 안경테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는 건 우리 남편한텐 비밀이다.

네, 오늘 어떤가요? 익명 요청하신 라라 가족이셨습니다.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보내드릴게요. 정근경님, 우와 로맨틱 너무 다정해요. 김주인님, 이런 남자 잡아야 해요. 히히히. 근데 끝났어. 둘은 끝났어. 그리고 이어서 듣고 온 곡은 이루의 까만 안경이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 얘기는 끝까지 들어봐야 알아요. 라고 민경님 보내셨고 9974님 사연과 이어지는 선곡 센스 끝내주네요. 그쵸? 그리고 노래 봐봐. 노래가 이루의 까만 안경이야 하시면서 선곡에 웃음이 났다고 하시면서 보내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홍영민님도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정경환님도 감사하고요. 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5시 49분 28초 지나가고 있네요. 여기서 광고 듣고 오죠.

0: 디지털 냉동식품 기기 전문 기업 제빙기는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0: 쉽고 빠른 ERP 역시

김정학님, 오늘 손가락 몇 번을 꼽았는지요? 내일도 몇 번을 꼽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박정인 루피나라는 분이에요. 매일 아들 학원 데려다 줄 때 꼭 들으며 다닙니다. 추억이 돋아나는 노래 많이 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3 아들이 내일 베이스 기타 실기 시험 보러 가요. 고3들과 부모님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아우,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멋지다. 고3 아들이 베이스 기타. 그림이 아주 멋진 그림이 그려지네요. 이민영님, 엄마 콩디 병원 물리치료 받고 집에 가려고 88번 이음버스 타는데 콩디 방송이 나오네요. 기사님도 라라랜드 친구 하시면서 이민영님이 바로 또 문자를 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88번 우리 기사님, 이번에 라라랜드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하답니다. 늘 달리시는 그 길이 꽃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고요. 또 88번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끝곡은 플라워의 눈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를 띄워드리고 저희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4시에 또 사랑스런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오늘도 2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어릴 때 친구와 재잘거리던 이야기, 함께 흥얼거리던 노래 기억나세요? 지친 일상 속 점점 잊혀져가는 당신의 추억을 KBS 이라디오에서 찾아보세요.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이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우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 우리들의 행복한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잠드는 순간까지 당신이 좋아하는 음악, 당신의 이야기로 가득한 KBS 이라디오와 함께하세요.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KBS 이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2: 사랑하기 때문에 KBS.
3: 잠시 후 2시에는 팝스 프리덤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 라디오입니다.

프랑스어의 두세르라는 말이 있어요. 원래는 달콤한 맛을 가리키던 말인데요. 점차 부드러운 감촉이나 온화한 마음, 사람의 다정함까지 뜻하는 말이 됐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는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해요. 라두사르 드 비브르. 우리말로 옮기면 삶의 달콤함 혹은 삶이 주는 부드러운 기쁨이에요. 뭐 이런 순간들 있죠. 따뜻한 커피 한 잔에 마음이 풀리고 좋아하는 사람과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며 활짝 웃게 되고 누군가 무심히 건넨 한마디에 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오늘 우리도 누군가에게 작은 두세르를 건네면서 서로의 하루를 달콤하게 만들어주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허니허니 아바의 노래로 KBS 라디오 밥스 프리덤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제가 들려드리는 노래들로 그대의 밤이 달콤해진다면 그것도 너무 좋을 것 같네요. 팝스 프리덤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로 이 시간 함께해 주세요. 참여 방법은 먼저 KBS 라디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정성껏 소개해 드릴게요. DH로 시작해서 D1로 끝나는 그대가 밤 운전을 하고 있는 아내 이미정님께 또 아름다운 목소리로 안전운전 응원 부탁드린다고 하셨거든요. 아, 밤 운전을 좀 길게 하면 피곤하실 텐데 꼭 안전운전 하시기를 바랄게요. GR로 시작해서 G1로 끝나는 그대도 출석 체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Billy Joel의 Just the Way You Are, Bobby Caldwell의 When You Won't Do For Love 두 곡 이어서 들려드리죠.

낮에는 해야 할 일이 많아 정신이 없었더라도 이런 밤이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추억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나요? 우리가 그 옛날 따라 부르며 흥얼거렸던 노래들, 그 시절의 차트를 펼쳐보는 시간이에요. 그때 그 차트. 오늘은 1991년 오늘 빌보드 차트 1위 곡이에요. 머라이어 캐리의 이모션스입니다. 이 곡의 1위는 머라이어 캐리에게 아주 특별한 기록을 안겨줬죠. 데뷔곡 Vision of Love를 시작으로 Love Takes Time, Someday, I Don't Wanna Cry, 그리고 이 곡 Emotions까지. 데뷔 후에 발표한 첫 다섯 장의 싱글이 모두 빌보드 1위에 오른 거예요. 잭슨 5가 갖고 있던 네 곡 연속 1위 기록을 넘어 빌보드 역사상 처음으로 세운 기록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노래에서는 머라이어 캐리의 장기인 휘슬 레지스터, 일명 돌고래 가성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데요. 머라이어 캐리는 훗날 한 인터뷰에서 녹음할 때 프로듀서가 더 해봐, 더 할 수 있어 하면서 계속 더 높은 음에 도전하게 됐고, 녹음이 끝나면요, 목소리를 절반쯤 잃어버리곤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보컬의 한계를 밀어붙여 만든 노래죠. 머라이어 캐리의 이모션스입니다.

0: 그대를 위한 시간입니다. 여기 살며시 기대세요. 듣고 싶은 음악이 있는 김보민의 팝스 프리덤.
1: 그때 그 차트에서 들려드린 노래는 머라이어 캐리의 이모션스였습니다. 가을은 떠나고 싶어지는 계절이죠. 바람이 하늘이 우리의 등을 떠미는 계절입니다. 목적지가 꼭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낯선 길을 걷고 낯선 풍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청량하게 비워지는 그런 여행. 오늘은 음악으로 가을 여행을 떠나볼게요. 먼 곳을 홀로 여행하다 보면 문득 집과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를 때가 있죠. 그런 마음을 노래하는 곡, 제라미 스펜서 밴드의 트래블링 하고요. 여행의 또 다른 매력은 낯선 곳에 서 있다는 거죠. 모든 게 낯선 곳에서 나 홀로 이방인이 된 느낌마저 사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스팅의 Angriest Man in New York, 그리고 평범한 일상을 벗어나 세상 밖으로 떠나는 영화, 윌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의 음악이죠. 호세 곤살레스의 Stay Alive까지 오늘 가을 여행길에 함께하고 싶은 세 곡 이어드릴게요.

그 노래, 그 가사. 오늘 우리가 들어볼 가사는 조 스타포드의 You Belong To Me입니다.

날강을 따라 피라미드도 바라보고 열대 섬에서 떠오르는 해도 바라보세요.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줘요. 당신은 나의 사람이란 걸. 오래된 알제 시장을 둘러보고 그곳의 사진과 기념품도 내게 보내주세요. 그러다 문득 내가 떠오르면 기억해줘요. 당신은 나의 사람이란 걸. 당신이 없는 동안 나는 참 많이 외로울 거예요. 어쩌면 당신도 나처럼 외롭고 쓸쓸할지 모르겠네요. MP 비행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비에 젖은 정글도 바라보세요. 하지만 사랑하는 그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이것 하나만은 잊지 말아줘요. 당신은 언제나 나의 사람이란 걸.

아무리 멀리 떠나 멋진 풍경 속에 있어도 잊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 어쩌면 사랑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사람의 자리를 더 선명하게 느끼는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노래, 그 가사, 오늘의 노래는 조 스태포드의 You Belong to Me였어요. 계속해서 올드팝 더 들려드리죠. 패티 페이지의 Tennis Rights, 매트 몬로의 From Russia with Love.

Patti Bell's Tennis Words, Matt Muller의 From Russia with Love 들려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탈리아 음악 두 곡 만나볼게요. 먼저 잘 아시는 시각장애인 가수죠. 아누리아 보첼리의 My Few Cozy Lontano, 다시는 멀리 떨어지지 않으리 하고요. 라우라 바우지니의 In Assenza di Te, 당신이 없는 곳에서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안드레아 보첼리의 My Future 이런 단어, 다시는 멀리 떨어지지 않으리 하고요. 라우라 바우즈니의 En Assenza di te, 당신이 없는 곳에서 듣고 왔습니다. 어제도 수고 많으셨어요. 힘들었지만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 한마디씩 건네기 위해서 노력하신 모습도 좋아 보였고요. 주위 사람들 불편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배려해 주시는 모습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 그대가 있어서 세상이 하루하루 더 맑아지는 것 같네요. 샤데이의 Cherish the Day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저는 갈게요.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보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친구 따라 운동을 하게 됐다거나 누군가의 영향으로 공부를 하게 됐다거나 처음엔 생각 없이 시작했는데 어느새 내 일상이 되고 습관이 돼버린 것들 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잘 캐치해뒀다가 따라해보세요. 좋은 건 빨리 배울수록 이득이니까요.

2026년 10월 16일 금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최애나 캐치캐치였습니다. 정말 주변에 뭐 밝은 사람이 있으면 나도 따라서 밝아지고 좋은 습관이나 버릇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도 따라서 좋은 사람이 되고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되게 뚝심 있고 주 때 있는 삶을 추구하지만 사실은 주변에 누가

0: 느끼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되게 잘 받는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주로 두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생각했을 때 아, 이 사람 나랑 좀 결이 안 맞는데? 하는 사람들 보면은 예, 보통은 좀 딱 봤을 때 뭔가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진 않고 뭔가 살짝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한다 이런 사람들은 저는 일부러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편입니다. 근데요 저는 정말로 우리 상쾌한 아침 가족분들께 너무나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서 막 출근하시고 그리고 운동하시고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자극을 되게 많이 받고 이상하게 우리가 경쟁하는 건 아닌데 왠지 나도 질 수 없지? 하면서 그렇게 뭔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DJ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들이 이 이른 시간에 매일 아침 일어나셔서 듣는다는 거는 무의식적으로 정말 제가 하는 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평소 생활 습관 같은 것도 조금 여러분들처럼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일부러 요즘에는 막 그런 너무나 폭력적이거나 자극적이거나 그런 것들을 좀 멀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가 무의식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 전달할까봐 그럼 안 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로 DJ와 우리 청취자 간에 긍정적인 영향 서로 이렇게 계속 토스하면서 우리는 좋은 쪽으로만 갔으면 좋겠는 게 저 햄디의 바람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아, 드디어 금요일이네요.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 원 이상 구매 시 전기이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2: 한국간재단 이사장 병관수입니다. 매년 10월 20일은 간의 날입니다. 간암은 소리 없이 자라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간염이나 간경화가 있으시면 6개월마다 혈액검사와 간초음파 두 가지 검사를 꼭 받으세요. 꾸준한 검사가 간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3: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4: 푹 잤다.
3: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5: 우리 엄마 예쁜데?
6: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3: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7: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8: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9: 하모니 렌트카.
10: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9: 뭐니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1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윤종신의 너에게 간다 듣고 오셨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토리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저희 청취율 조사 기간이 진행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혹시라도 02로 전화가 온다면 한 번쯤 받아주시고요. 무슨 라디오 들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상쾌한 아침이요.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 잘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는데 모르겠네요. 네,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혹시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아보신 분들 계세요? 네, 왜 나한테는 안 오는 거지? 혹시 받아보신 분 계시다면

후기 좀 남겨주실 수 있나요? 어떤 식으로 저도 듣기만 해가지고 어떤 라디오 들으세요? 뭐 어떤 라디오 들으셨어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많이 많이 혹시나 전화 온다면 예, 상쾌하지 많이 얘기해 주시고요. 오늘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8905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대전 성심땡 빵을 주는 러닝대회가 있어서 새벽부터 다녀왔어요. 빵 핑계로 갔다 왔지만 좋더라고요. 물론 가는 길에도 상쾌한 아침 들으면서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맞아. 그 뭐 마라톤 같은 거 하면은 보통 굿즈를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참가비가 있지만 예를 들면 티셔츠라든지 요즘에는 뭐 예전 화장품 회사 이런 데 스폰서를 받으면 화장품도 주고 이것저것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모자도 주고. 대전에서 진행이 된 만큼 성심땡빵을 약간 굿즈 느낌으로 줬나 봐요. 허, 너무 좋은데? 아, 나 왜 이런 거 몰랐지? 요즘에 진짜 성심땡이 엄청난 인기잖아요. 정말 줄을 그렇게 많이 선다면서요, 아직까지도? 제가 첫 직장이 대전이었어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우리나라 사람들이 빵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하도 맛있는 빵이 많아서 그런지. 성심땡 너무 맛있죠. 어떤 빵을 줬을까? 튀김 소보로 줬을까? 궁금합니다. 2570님. 새벽 2시 반 분당 출발. 목적지는 부산 북항입니다. 인생 첫 실물 상어 영접하러 가는데 너무 설레네요. 보통은 6시쯤 드러나서 듣는데 오늘은 상쾌한 DJ님 목소리와 신나는 노래 들으려고 상쾌한 아침 5시 되자마자 켰어요. 여자친구가 북항이 너무 보고 싶다 하니 피곤할 텐데도 군소리 없이 운전대 잡고 부산까지 달려주는 극한 직업 내 남친. 너무 고맙고 예쁩니다. DJ님이 고생하는 멋진 남친 응원 꼭 한번 해주세요. 원홍아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건 찐사랑인데 진짜? 와, 새벽 2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부산까지 가려면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텐데 진짜 원홍님! 우리 2570님께서 고맙고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하네요. 보통은 제가 이런 문자를 약간 까칠하게 전달드리는데 왜냐면 부럽기 때문에 근데 2시 반 출발해가지고 부산 가시는 그 열정에 상냥하게 전달드립니다. 북항이 잘 보고 오시고요. 정말 많은 인파가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예, 북항이가. 근데 북항이가 거기가 좀 좋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무는 거 보면은. 아무튼 잘 보고 오시고요. 저희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브리즈의 뭐라 할까? 마이 앤트메리의 공항 가는 길.

브리즈 뭐라 할까에 이어서 마이 앤트메리의 공항 가는 길 띄워드렸습니다. 1132님, 유원씨, 저희 큰애가 수시 합격했어요. 유원님께 자랑도 하고 알려드리고 싶어서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답니다. 수진이 축하한다고 얘기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수진이 너무너무 축하해요. 아유, 고생 많았다 정말. 수시 합격이라니, 요즘에 또 이 수시 합격이 나오는 시즌인가요? 제가 또 고등학교를 해외에서 나와서 사실 이 시스템을 잘 모르는데 어쨌든 힘들다는 건 확실히 알거든요. 고등학교 생활하는 내내 그 내신 관리하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고, 우리 수진이와 1132님께서 이 즐거움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 행복한 연말이 되겠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5148님, 안녕하세요. 30대인데 하루 15시간 일합니다. 투잡인데요. 소득은 500에서 600만 원입니다. 여기서 고민. 또래들은 여행도 가고 끼리끼리 만나서 여유도 즐기는데 저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10년 일하는 걸 목표로 세웠었는데 그냥 월급은 반으로 줄어도 길게 편하게 사는 게 좋을까요? 5148님, 월급이 반으로 주는 옵션밖에 없나요? 뭔가 이렇게 만약에 이제 내 체력만 받쳐준다면 뭐 일을 두 가지 하시면서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의 소득을 받으시면서 중간중간에 휴가라든지 아니면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어떤 며칠이라도 좀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가 제도가 있다면 그러면 반으로 줄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르겠어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저는 이게 사람 성향마다 다르잖아요. 저는 돈도 중요하지만 뭔가 그 나이대에만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 준비에 바로 뛰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취업 준비에 몰두를 해서 그때부터 운이 좋아서 바로 취직이 됐죠. 지금까지 쭉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막 유럽 여행도 못 가보고 전 미국도 못 가봤어요. 그런 좀 멀리 가는 여행을 못 가본 게 되게 지금까지도 좀 아쉬움으로 남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변 친구들 보면은 보통 대학생 때 그렇게 멀리 좀 길게 다녀오니까. 그래서 그때 내가 왜 이렇게 취업 준비에만 몰두했지? 좀 더 천천히 했었어도 됐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그 시기를 조금 즐기는 것도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데 30대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반으로 준다는 건 조금 너무 큰 변수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유지하시되 그런 조금 휴식을

간간이 기분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또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고민을 하게 된 순간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노래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코모도스의 이지.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보는 시간, 유원이의 플리마켓.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봅니다. 요한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는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스페셜하게 1996년 가요 톱10 차트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1996년 10월 2주차 가요 톱10 차트 5위 그리고 2위 곡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5위는요,

클론의 난입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 매너, 중독성 있는 후렴구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노래고요. 이어서 2위는 터보의 트위스트.

유언이의 플리마켓 1996년 10월 2주차 가요 톱10 차트 5위 클론의 난, 2위 터보 트위스트 킹 두 곡 듣고 왔습니다. 금요일쯤 되니까 두 곡 다 아는 이렇게 순위가 나오네요. 아우 너무너무 반갑네요. 이 노래들이 제가 태어났을 때 나왔군요. 정말 새삼 오래됐다라는 생각이, 왜냐면 요즘에도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와 대단합니다. 저는 특히나 터보를 좋아하는데 그때 처음 들었을 때는 김종국 씨가 터보인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회상이라는 노래인가? 네, 회상이라는 노래를 제가 하와이에서 우연히 그냥 제 알고리즘이 이렇게 딱 해서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 너무 좋다. 이 노래 뭐야? 옛날 노래 같긴 한데 하고 근데 계속 들으니까 근데 이 목소리 너무 낯이 익다. 김종국 목소리 아니니까 친구가 저랑 동년배여가지고 야 김종국이면 김종국의 회상이었겠지 터보래 이래가지고 아 진짜 너무 비슷한데 하고 찾아보니까 김종국씨 그룹이었던 충격적인 그래서 그때부터 터보를 되게 터보하면은 하와이 여행이 막 떠오르면서 정말 애정하는 그룹이 됐습니다. 아무튼 클론의 노래 터보의 노래 함께 듣고 왔고요. 4785님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햄디 KS 커플이 햄디가 저희 불러주길 고대하고 있어요. 10월의 이른 새벽 남자친구와 운악산으로 가을 산행하는 길에 89.1 감미롭게 듣고 있어요. 남자친구가 즐겨 듣는 채널이랍니다. 여기 상쾌한 아침 애청 커플 있어요. 꼭 불러주세요. 귀 쫑긋 더 집중하고 있답니다. 100만 개 마음 보냄. 귀엽시다. 약간 연령대가 있으신 것 같은데 뭔가 말투가 옛날에 그 우리 인터넷 그 버디버디 말투 같은 느낌인데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KS 커플 네. 잘 다녀오시고요. 그리고 또 즐겨 듣는 채널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가을 산행 너무 좋으시겠어요. 요즘에 서서히 이제 단풍이 물들고

있고 있죠. 근데 또 날씨가 살짝 쌀쌀해지고 있어가지고 좀 따뜻하게 입으셨겠죠? 네, 잘 챙겨 입으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조심히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악산 잘 다녀오세요. KS 커플님. 3477님께서요. 햄디, 오늘 중국 현지 직원이 한국에 여행을 옵니다. 가이드 예정이에요. 한국의 매력을 듬뿍 맛보여줄 거예요. 문화 차이도 잘 가르쳐서 어디 가서 부끄럽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오늘 어디 가실 거예요? 맛있는 거 잘 드시고요. 외국인 친구가 한국에 온다 그러면은 어떤 음식을 소개를 해줘야 될까요? 뭐 옛날에야 비빔밥, 뭐 불고기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하도 이런 K-푸드 같은 게 매체를 통해서 외국인들에게 많이 전달이 되다 보니까 그들이 되게 기대치가 높더라고요. 작가님께서 간장게장 너무 좋다. 간장게장 이런 것도 굉장히 하나의 뭔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가이드도 잘하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틈 나실 때 일찍 일어나시면은 상쾌한 아침도 함께 들어보시는 건 어떠실지.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으셔도 이 음성으로 통하는 게 있으니까 상쾌한 아침도 함께 청취해보시는 것도 가이드 그 코스 중에 하나로 한 쓱 껴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키키의 노래 4-4 들려드립니다.

키키의 444 들려드렸습니다. 2023님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아침 운동하는 길에 늘 만나는 고양이가 있어요. 간식 챙겨주면서 내적 친밀감을 쌓아가고 있는데 요즘엔 절 보면 눈을 깜빡거리거든요.

요? 이거 저 안다고 인사하는 거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헉! 맞아요. 고양이가 그 이렇게 빤히 쳐다보면서 눈을 꿈뻑꿈뻑 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나름의 애정 표현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우리 고양이랑 어떻게든 소통하고 싶을 때 걔를 눈을 탁 쳐다보면서 꿈뻑꿈뻑 하면은 반대로 걔도 꿈뻑꿈뻑 해주고. 근데 또 꿈뻑꿈뻑을 안 하면서 빤히 쳐다보면은 그거는 공격의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랑가족분들도 고양이를 혹시나 이렇게 우연히 마주치신다면 꿈뻑꿈뻑 꼭 눈을 깜빡여 주시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색 치즈 냥이네요. 아, 또 이렇게 간식까지 챙겨주니까 얼마나 또 고마울까. 우리 2023님 내적 친밀감 쌓은 고양이랑 오래오래 유대 관계를 잘 이어가셨으면 좋겠네요. 이러다가 꼭 양줍이라고 집에 들이시던데. 예. 고양이는 참 매력적인 동물이죠. 노래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포니 피플의 Love Just Died.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선수 시절 국제경기에 참가하며 다양한 나라의 5성급 호텔을 경험했는데요. 그때 느꼈던 호텔 침대의 편안함을 베스트 슬립에서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5성급 호텔 침대 같은 편안함, 여러분도 경험해보세요. 5 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들 사연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부 마칠 시간이네요. 1부 끝곡은 악뮤의 소문의 낙원 들려드릴게요. 우린 2부에서 다시 만나요.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팝송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정현의 Good Morning Pops. 좋은 팝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정현입니다. 오늘은 마음이 든든해지는 가사로 함께 해볼게요. 먼저 오늘의 미션 문장 들어보시죠.

첫 번째, 상사가 너를 들들 볶지. 두 번째, 주저하지 마. 세 번째, 내가 있잖아. 네, 이렇게 미션 문장부터 들어보셨는데요. 마음이 든든해지는 가사, 왠지 내가 있잖아 라는 부분에서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 출신 싱어송라이터 데본 콜의 곡으로 2024년에 발매된 I Got You 라는 곡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굉장한 힌트죠. I Got You, I Got You. 일단 기억을 해보시고요. 첫 번째 미션 문장. 상사가 너를 들들 볶지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잘 들어보셨나요? Mr. Boseman's On Your Back. 자, 상사가 너를 들들 볶지 라고 해석되는 부분이 딱 들렸습니다. 여기서 be on someone's back 라고 하면 누군가의 등에 딱 위에 왠지 엎혀가지고 계속 성가시게 하는 그런 상황을 떠올리시면 되는 구조거든요. 잔소리하고 성가시게 하고 막 비판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Mr. Boseman's on your back. Mr. Boseman's is on your back 라는 것을 축약해서 Mr. Boseman's on your back 라고 들으신 거예요. 상사가 너를 계속 복지, 들들 복지 라는 뜻입니다. You left your laptop in the taxi cab. 어떤 상황인가요? 너는 너의 노트북을 택시에 두고 내렸고 라는 상황입니다. And you're crying in the park on your break. 아, 충분히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쉬는 시간에 you're crying in the park. 공원에서 울고 있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your boyfriend can't talk you down. 너의 남자친구는 can't talk you down. 자, 이때의 talk you down이라는 표현은요. 달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시키는 건데 그럴 수가 없다라고 can't라는 부정어가 들린 거예요. 너의 남자친구는 너의 기분을 달랠 수 없고 누그러뜨릴 수 없고 그 다음 He doesn't understand what you're all about. 그는 이해하지 못하지 What you're all about.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무엇을 중요시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지 But you've gotten kinda used to the taste 라고 했습니다. You've gotten kinda used to the taste. 하지만 너는 그런 taste, 그런 맛에 약간 kinda used to 라고 했으니까 익숙해졌지 라고 해석하시면 좋아요. 지금 들으신 이 표현에서 You've gotten kinda used to the taste 이 중에서 get used to 그 다음 명사구라는 구조가 녹여져 있는 겁니다. You've gotten kinda used to the taste. 그러므로 몸에 익숙해지다 라고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너는 그 맛에 약간 익숙해졌지. 아, 씁쓸하네요. 남자친구가 상대방의 기분을 누그러뜨릴 수도 없고 그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잘 이해도 못하는데 그런 상황에 그냥 익숙해진 이런 상황이다 라고 제3자가 지금 쭉 나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미션 문장 주저하지 마라는 메시지 찾아보세요.

주저하지 마에 해당하는 가사 뭐였죠? Don't think twice였습니다. Don't think twice라고 하면 예전에 마이클 잭슨의 곡에서도 다뤄봤었는데 Don't think twice, 주저하지 마, 두 번 생각하지 마 라고 했으니까 주저하지 마 라고도 다 통하는 뜻이 됩니다. You don't gotta be alone with the highs and the lows. 너는 좋을 때나 힘들 때나 You don't gotta be alone. 혼자일 필요 없어 라는 뜻이에요. It's alright to need somebody. 이번엔 뭐래요? It's alright. 괜찮아. To need somebody.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건 괜찮은 거야 라고 옆에서 이제 토닥토닥 다독여주는 그런 상황을 상상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 내가 있잖아 라는 메시지 찾아보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장면이 전환이 됐어요. If you need a drink, 너에게 술 한 잔이 필요하면 then I'm buying, 내가 살게 라는 말입니다. If you need a minute to think, I got time. 이번에 뭐래요? If you need a minute to think, 생각할 시간이 너에게 필요하다면 I got time. 나에게 시간 있어. 나에게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너에게 생각할 시간 줄게 라는 말이죠. If you need a shoulder, 기댈 어깨가 필요하다면 come over, 이리 와. It's all good, 다 괜찮아. Baby, cry on mine, 나에게 기대서 울어 라는 말이겠죠. My shoulder를 지금 mine이라고 바꿔서 지금 가사 속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If you need a hand, I got two. 재밌는 표현이죠. If you need a hand, 너에게 손이 필요하면 I got two. 나에게 두 개가 있지롱 이라는 것은 너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나에게 두 손이 있어. 내가 흔쾌히 진심을 다해서 도와줄게 라는 뜻이고 If you are in the mood to dance, 네가 만약에 춤추고 싶은 기분이라면 그죠? In the mood to dance 라고 했으니까 춤추고 싶은 기분이라면 I got moves. 나 춤 좀 춰 라는 말입니다. 나 춤출 줄 알아. I got moves. 그 다음 If you need a night in and a night off, a phone call, baby, I got you.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If you need a night in, 집에서 보내는 밤이 필요하거나 a night off, 아니면 쉬는 밤이 필요하거나 혹은 a phone call, 통화 한 통, 전화 한 통이 필요하다면 Baby, I got you.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쵸, 내가 있잖아에 해당하는 미션 문장입니다. I got you. I got you. 쉽죠? 네, 내가 있잖아. I got you. 이렇게 상대방에게 이렇게 위로를 해주거나 다독여줄 때 아주 잘 쓰일 수 있는 문장입니다. 끈끈한 친구 사이를 보여주는 것 같죠? 네, 듣자 하니 아주 든든해지는 가사였습니다. 그럼 함께 들어볼까요? Devon Cole의 I got you.

0: 그럼 집중해서 리뷰 타임. 첫 번째, 상사가 너를 들들 볶지 라고 한 문장은요. Mr. Bossman's on your back 라고 이 가사 속에서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냥 your boss is on your back 이렇게 좀 더 뭐랄까 기본형으로 기억해 두시는 게 더 좋긴 합니다. Your boss is on your back. 그죠? 그러면 우리 상사가 내 상사가 나를 늘 볼까요? 라고 바꿔서 이야기하고 싶다면 어떻게 될까요? My boss is always on my back.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My boss is always on my back. Get off my back. 이런 문장은 어떤 상황일까요? Get off my back. 그만 좀 해. 나 좀 내버려 둬. 이럴 때 쓸 수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저하지 마. Don't think twice. 라고 표현을 했죠. Don't think twice.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을 생각해 본다면 Don't hesitate. 이 문장도 좋고 Don't hold back. 이 문장도 추천합니다. 세 번째, 내가 있잖아. I got you. 맞아요. 따뜻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시면 좋겠죠. I got you. 내가 너의 편이잖아. I'm here for you. I've got your back. 이처럼 연결해서도 활용을 해보세요. I'm here for you. I've got your back. 좋죠? 이제 리듬 타면서 복습할게요. (목소리) 첫 번째, 상사가 너를 들들 볶지. Your boss is on your back. Your boss is on your back. Your boss is on your back. 두 번째, 주저하지 마. Don't think twice. Don't think twice. Don't think twice. 세 번째, 내가 있잖아. I got you. I got you. I got you. 네, 이렇게 힘차게 외쳐봤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Good Morning Pops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Good Morning Pops! 저는 조정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잘 들으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 Good Morning Wake Up Dance로 돌아올게요.
2: 쉽고 빠른 ERP! 역시!

0: 회사도 이제 뉴젠으로 쉽게 일한다.
1: 우리 회사 ERP 뉴젠.
2: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3: 푹 잤다.
2: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4: 우리 엄마 예쁜데?
5: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2: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6: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7: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6: 주방 싱크대도.
7: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6: 어디로?
7: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0: BTS 대성 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4: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5: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 복은 못 봤거든요.
6: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3: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7: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8: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7: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아니,

0: 체크.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2: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우리만의 댄스 신고식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박지은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2년 사귄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자꾸 축 늘어지게 되네요. 신나는 노래가 필요해요. 트리플 H의 365 프레쉬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지은님 축 처질 수 있죠. 이 시기를 잘 견뎌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은님 신나는 노래 틀어드립니다. 트리플 H의 365 프레쉬.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이어서 9801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일어나서 샤워하고 화장하면서 라디오 듣는데 이 시간에 라디오에서 신난 노래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왠지 하루를 더 밝게 시작한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저도 한 곡 신청해도 될까요? 프리스틴의 위우 듣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를 통해서 또 신나는 노래로 여러분들의 하루를 열어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9801님께서 신청하신 신나는 노래 어떤 건지 같이 들어볼까요? 프리스틴의 위우 틀어드립니다.

Good morning, wake up, dance! 0783님께서요. 저 오늘 퇴근하자마자 친구들이랑 부산 갑니다. 벌써 너무 신나고 다들 아드레날린 폭발해서 난리예요. 부산 잘 갔다 올게요. 테티서 아드레날린도 부탁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너무 신나시겠어요. 저 얼마 전에 부산 다녀왔는데 너무너무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신나게 재밌는 추억도 잘 만들고 오시고요. 신청곡도 띄워드립니다. 테티서 아드레날린.

아침을 깨우는 힘! 미라클 모닝러들 모여라! 운동하고 계신 분들 인증사연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샌드위치 앤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 그럼 미라클 운동러들 함께 만나볼게요. 2758님께서요. 50 중반인다. 이 시간에 참여해도 민폐는 아닌지 하시면서 구룡산에서 찍어서 사진까지 보내주셨네요. 민폐라뇨?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2758님 감사합니다. 저희는요 뭐 연령대를 가리고 그런 라디오가 아닙니다. 10대부터 100세그 이상까지 예, 누구든지 환영하는 그런 라디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참여해 주셔도 좋습니다. 등산하셨나 봐요, 이 시간에. 오, 굉장히 예쁜 풍경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9148님께서는요. 새벽 청소 알바 중입니다. 저한테는 이게 운동이네요. 매번 잘 듣고 있어요. 아, 그쵸. 어? 스크린 골프장에서 알바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청소 알바 네, 열심히 하시고요. 네, 그쵸. 일하는 게 사실은 운동일 수도 있긴 한데 점점 이 미라클 운동러들 이게 약간 변질되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운동 네, 열심히 되는 거 맞겠지? 네, 9148님 새벽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2758님 그리고 9148님께는 샌드위치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노래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베티 후의 Look Back.

0: 편안한 하루를 위한 21세기 생활 백서. 오늘의 지침,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자.
1: 5, 6, 7. 어우 힘들어. 어우 왜 한 번 더 하는 거야. 자 5, 6.
2: 언니
1: 저 너무
2: 아침부터 뭐해. 설마 지금 홍차하는 거야?
1: 야 나 살 뺄 거야. 나 앞으로 10kg는 뺄 거니까 그렇게 알아. 5, 6. 아니, 너무 힘들어.
2: 살은 빼는 건 빼는 건데 언니 얼굴이 왜 이리... 언니 버진 핀 거 같아.
1: 버진 같은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그냥 좀 튼 거야. 아우 진짜.
2: 언니 강철 피부가 웬일이야. 언니 아빠 닮아서 아무리 피곤해도 여드름 한 번 안 나잖아.
1: 아우 일시정지하고. 아 몰라. 요새 나 피부에 뭐도 나고 막 살도 자꾸 트고 막 죽겠어. 막 아우 갑자기 추워져서 그런가?
2: 아니 근데 원래 이맘때 날씨는 늘 갑자기 추워졌는데? 언니 나 좀 봐봐. 얼굴 좀 빨간 것 같은데?
1: 아 운동해서 그래. 아 열을 내가지고.
2: 아니 운동 뭐 5분 정도밖에 안 한 것 같은데 어디 안 좋은 거 아니야?
1: 나 지금 너 때문에 기분 안 좋아지고 있거든. 나 지금 운동하니까 지금 말 걸지 마라.
2: 아,
1: 계속
2: 왜 나도 화풀이야 진짜. 걱정을 해준 놀이야.
1: 아 뭐 나가
2: 성격 이상했어.
1: 나가라고.
2: 성격 바뀐다.
1: 아우 추워라. 아우 추워.
2: 뭐야 언니 너 감기 걸렸냐?
1: 야 너 때문에 너 때문에 감기 걸렸잖아.
2: 아, 네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랬지? 어디 안 좋은 거 아니냐고.
1: 야 그런 소리 할 거면 나가. 빨리 나가. 나가 빨리 나가.
2: 아니 밥도 골고루 잘 먹고 언니 지금 나이가 몇 살이야. 나이를 생각해서 영양소 골고루 섭취해야지. 아 그리고 이렇게 창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감기 걸리지. 아 진짜 세상에. 아니 냉감이불을 아직도 하는 거야? 지금 10월이거든요? 이러니까 감기 걸려서 얼굴 시뻘개지지.
1: 잔소리 으이그, 할 거면 으이그. 나가.
2: 아니 근데 원래 아플 것 같으면 뭐 딱 느낌이 오지 않나? 아 바보야. 그럴 때는 몸을 푹 쉬게 해줘야지. 으이그 언제 철들래?
1: 제발.

0: 21 아파 듣고 오셨고요. 21세기 오늘의 하루 지침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자였습니다. 오늘도 박철규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 진짜 우리도 둘 다 30대잖아요.
1: 예.
0: 네. 20대 때는 정말 제 체력이 강철 체력이었습니다. 밤을 새도 괜찮았고요. 뭐 술을 트립다 마셔도 다음날 멀쩡했습니다. 숙취가 뭐지 했는데 이제는 점점 그런 몸의 신호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때요? 저보다 더 사셨잖아요. 조금 더. 아주 살짝 더.
1: 저희보다 더 위에 계신 분들은 코웃음 쳐요.
0: 그거는 맞습니다.
1: 30대가 무슨 골골이야. 나 때는 뭐 다 씹어먹고 다녔어. 이러시지.
0: 아니 근데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어리기만은 한 나이는 또 아니기 그쵸.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토크를 이제 시작해도 돼 내가 봤을 때.
1: 그러니까 보는 시야에 따라서 네. 젊은 나이일 수는 있으나 우리도 이제 어린 나이라고는 할 수 없죠.
0: 그치.
1: 예, 그렇습니다.
0: 사람으로 접어들면서 살짝 짝에 이제 변화가 느껴지는데
1: 저는 입사하기 네. 전보다 입사하고 나서 딱 그 한 1, 2년 사이에 살이 확 붙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몸이 무거워지니 활동도 좀 둔해지고
0: 네.
1: 고혈압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보통은 네? 저혈압기가 좀 있었는데
0: 네.
1: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몸무게까지 다시 돌아오긴 했는데 지금 이제 입사 전에 딱 제가 활동하기 좋았을 때 몸무게로 돌아왔거든요.
0: 아.
1: 근데 그러니까 이게 확 체감이 되더라고요.
0: 아.
1: 이게 나이살이 좀 붙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진적 우상향을 하다가 다시 이거를 그 하향선을 타니까 네. 건강을 좀 되찾는 느낌이 나긴 합니다.
0: 이게 대사라고 하잖아요. 대사 능력이 한두 살 먹어갈수록 살짝 떨어지는 것 같아요.
1: 그쵸.
0: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는 막 진짜 정크푸드 같은 거 먹어도 그냥 소화 잘 시키고 뭔가 잘하고 잘 잠 자고 하면은 살이 금방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적게 먹어도 살이 붙는 느낌이 들어서
1: 맞아요.
0: 운동을 안 할 수가 없어요.
1: 저는 이제 또 아침에 생방송으로 이제 TV 나오니까 전날 저녁에 웬만하면 국물류 안 먹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몸이 좀 불었다라고 싶으면 점심에 뭐 음료나 뭐 커피나 이런 걸로 좀 이제 대체하고 좀 그렇게 관리를 해야
0: 진짜요?
1: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세 끼를 먹는 거는 너무 과식이고요.
0: 맞아, 맞아.
1: 두 끼를 먹되 좀 관리해 되면 그냥 한 끼에서 한 끼 반 정도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제 방송할 때 제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어서.
0: 아 근데 점심은 음료수로 때우는 건 조금 힘들다. 그거는.
1: 근데 그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면 저는 또 살이 잘 찌는 체질이라
0: 네,
1: 쉽지
0: 뭔지 알아요.
1: 않아요.
0: 맞습니다. 살도 살이고 저는 피부에서도 느껴지는 게 잠을 좀 못 자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이렇게 볼을 딱 자국이 나면은 그 자국이 잘 안 없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한 예를 들면은 전날 밤에 생긴 자국이라고 생각해보면 오전 10시쯤 되면 없어져야 되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가끔 지금 정말 거짓말 안 치고 한 12시까지도 살짝 미세하게 있을 때 이게 뭐지? 전 그냥 흉이 생긴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자면서 베고 잔 충전기 선인 거예요. 이게.
1: 그 출근하고 나서도 네. 그 베개 자국이 남아있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제 아 회복 탄력성이 좀 떨어졌구나.
0: 그러니까요.
1: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저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실 뭐 그냥 잘 푸는 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몸에서는 그거를 계속 기억을 하고 있나 봐요.
0: 맞아, 맞아.
1: 제가 아침마당 처음 들어갔을 때 한 한 달 반
0: 네.
1: 정도 오른팔에 경련이 계속 왔어요. 제가 한번 그때 얘기한 적이 있는데
0: 맞아, 맞아.
1: 그래서 이게 이상하게 혼자서 근육이 막
0: 움직였잖아요.
1: 두근두근두근해서요. 저는 팔에 제 심장이 달려 있는 줄 알았어요.
0: 이상하긴 했어 그때.
1: 그래서 이제 제가 병원에 가서 마그네슘 수액을 좀 몇 번 맞고 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스트레스로 오는 건데 그런 것들이 좀 몸에 하나둘씩 나타나면서 아 내가 관리를 평소에 잘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 큰일 날 수도 있겠다는
0: 맞아요.
1: 생각을 좀 했습니다.
0: 대신에 관리를 좀 하면은 다시 건강한 상태를 되찾으신 거죠.
1: 그렇죠.
0: 하면서.
1: 네. 그래서 이 관리를
0: 해야 됩니다.
1: 꾸준히 평소에 해야 돼요.
0: 네, 꾸준히
1: 어쩔 수가 없네요.
0: 조금이라도. 그렇죠. 그래서 저희 상쾌한 아침에서도 제가 건강 뭐라 해야 될까요? 약간 건강 전도사 같은 느낌이거든요. 항상
1: 그래요?
0: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건강 챙기셔야 된다. 그리고 계속 운동하셔야 된다. 요즘
1: 운동을 요새 좀 즐기시잖아요.
0: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예.
0: 네, 그래서 우리 상쾌한 아침 가족분들도요 건강검진 하시고 운동하시고 조금 맛있는 거 건강한 걸로 잘 챙겨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그 여러분들의 이제 정신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즐거움을 항상 드리고 있잖아요. 기쁨을.
1: 그렇나요?
0: 그 기쁨을. 아니, 설마 스트레스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니겠지?
1: 뭐지?
0: 네, 그 기쁨을 더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에 생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뵀을 때 너무나 반응이 굉장히
1: 감사하죠.
0: 뜨거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도 생방으로 찾아뵐 예정이에요. 제가 억지로 우리 박철규 아나운서한테 한 번만 더 해달라고, 한 번만 더 나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1: 전혀 협의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0: 있을 거예요. 끌고 오겠습니다. 아침마당 대기실에서 끌고 올 테니까요. 저희 다음 주 월요일도 보이는 라디오 꼭꼭꼭 함께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박철규 아나운서 말수가 좀 없어지셨어요. 표정이 안 좋아지셨는데요. 네,
1: 끝나고 얘기 좀 하자.
0: 철규 아나운서 보내드리면서 화사의 I love my body 들려드릴게요. 우리는 월요일에 생방송으로 만나요.
1: 안녕히 계세요.

0: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선수 시절 국제경기에 참가하며 다양한 나라의 5성급 호텔을 경험했는데요. 그때 느꼈던 호텔 침대의 편안함을 베스트 슬립에서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5성급 호텔 침대 같은 편안함, 여러분도 경험해보세요.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0: 제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싸이와 박정현이 함께 부른 어땠을까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내가 그때 너 잡았더라면.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출근길 부담이 조금 덜한 금요일입니다. 다만 지금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인데요. 사고 때문에 비상입니다. 정확한 사고 지점은 반포대교를 진입하기 바로 전입니다. 화물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고요. 3차로와 4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여의 하류 부근부터 정체가 극심합니다. 반포대교까지 가는데 1시간 10분 이상 필요하겠습니다. 이전으로는 방화대교에서 염창 나들목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옆에 노들길 노량진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정체고요. 구리 쪽 강변문로 보니까 방화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막히고 있는데요. 1시간 정도 예상됩니다. 경부고속도로 정체는 평소보다 덜해서요. 서울 방향 양재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서창 부근에서 지체고요. 군포에서 부곡까지나 용인에서 양지 터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1: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3: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4: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3: 에드블루 블루웨일.
5: 금성 ENC.
6: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7: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